0: 스파턴스의 공원 여행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처럼 습도도 높고 끈적끈적거리는 날씨에 조금이나마 뽀송뽀송한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자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이 오늘 문 여는 노래로 고르셨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오늘 같은 날씨는 공원 여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노래로라도 공원 여행하시라고. 아니 오늘 그 이렇게 비 온다고 막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뭐 이런 거 틀면 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역시 선곡의 진심인 우리 천 PD님의 센스와 함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오늘 연휴 말에서는 사람 사이에서도 안전거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는 말을 보면서 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분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실 텐데 아, 그렇다고 막 고객인데 처음 봤으니까 너와 나의 안전거리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처음 뵙는 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방법 있으십니까?
1: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상담을 가서 또 너무 친하게 친한 척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너무 서두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상대방 우리 고객님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0: 경청.
1: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상품부터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것보다 먼저 고객님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거를 고민하시는지 먼저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춤형 경청.
1: 그렇죠.
0: 그렇군요. 구인선 팀장님의 꿀팁은요?
2: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저도 사실은 강요나 이런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강요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저희는 조언을 해드리는 것뿐 오호. 그래서 선택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선택이 이롭게 되는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불리해지는 선택이 맞는 건지 이거를 좀 도움을 좀 드리는 역할만 딱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요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강요가 들어가면 안 된다.
2: 네.
0: 이제는 저랑의 거리는 좀 어느 정도이신 것 같아요.
2: 너무 가까우신 것 같긴 한데요. 다음 달이면
0: 그 얘기를 벌써 하십니까? 아직 2주나 남았어요.
1: 속상
0: 속상 그러시면 안 돼 안 돼. 네, 여러분 아직 저는 갈 때까지 한참 남았으니까요. 예,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요. 저희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5%를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9%에서 7.52%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5월 말과 비교하면 하단과 상단 모두 0.4%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승한 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오름세인데요. 6개월 변동형 금리는 최고 연 6.88% 수준으로 코픽스 상승이 이어질 경우 7%대 진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AI 모델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0일 미국 정부가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달 규정이나 거래 제한 명단 지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AI 모델에 보안 취약성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지배구조나 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중국 견제를 넘어 미국 내 대형 AI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이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오픈소스 AI 모델 사용 규제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 환불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해지할 때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해 환불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해집니다. 횟수권과 기간권의 환불 방식도 각각 명시되고요. 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이 요가 필라테스 업계의 분쟁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출발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바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바로 충남 천안이라네요. 천안에 출동하신 우리 두 팀장님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믿고 맡긴 보험도 책임은 결국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입니다.
0: 네.
1: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필요한 보장이 모두 준비된 것은 아니고 오래 유지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맞는 보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0: 네.
1: 오늘은 지인에게 맡긴 보험에서 놓치기 쉬운 보장 공백, 수술비, 간병비 확인법, 병력이나 약봉역 이력이 있을 때 꼭 따져봐야 할 고지 의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보통 우리 보험 가입은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뭐 아는 분을 통해서.
1: 그렇죠.
0: 뭐 알고 지내던 설계사분을 통해서. 뭐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집도 그런 상황이라면 또 오늘 준비된 내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올해 59세로 밤낮 없이

0: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며 일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저희 집 보험은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를 믿고 내 식구 보험을 모두 맡겨왔어요.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 보험료만 매달 80만 원이 넘게 나갔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수술비든 간병비든 든든하게 나올 줄 알았걸랑요. 하지만 2년 전 남편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고 17일 동안 입원하면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 여보, 몸은 좀 괜찮아?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우리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2: 그래도 보험 든 게, 보험 들어둔 게 있으니까 아,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인다.
3: 여보, 그게 나도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가진 보험으로는 수술비, 간병비는 하나도 안 나온대.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친구랑 한바탕 했어.
0: 뭐? 이로리!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한 건데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못 받는다뇨. 뒤늦게 남편 친구가 간병비랑 수술비 보험을 추가로 가입시켜줬는데요. 아, 뭐 이미 치료비랑 간병비를 모두 낸 다음이라서 때는 늦었죠 뭐.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23살인 제 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뇌전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들내미 보험증권을 보니까 일반 건강체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해서 제가 직접 남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1: 어머, 영수씨, 우리 아들 고2 때부터 뇌전증 약 먹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건강체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놨어요? 이거 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0: 옳소, 옳소.
3: 아이고, 재수씨, 걱정하지 마요. 가입하고 딱 5년만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도 당연히 못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0: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 진짜 이 말이라고 이 말이야 뭐야. 진짜 제 주변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고요.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남편 병원비가 하나도 안 나왔던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설계사 말을 더 이상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들 보험도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혹시 강제로 해지되진 않을까 너무 불안한데요. 전문가님들, 저희 가족 보험은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점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4: 라고, 아, 이렇게 다급하게 천안에서 우리 50대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삐요 삐요. 이건 진짜 SOS 사연이네요. 30년 지기 남편 친구를 믿고 가족보험을 다 맡겼는데 막상 남편분 뭐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청구해보니까 수술비도 안 나오고 간병비도 안 나오고, 이거 약간 이거는 당황을 넘어서서요. 좀 배신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라면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5: 맞아요. 우리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참 안타깝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보험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필요한 보장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매달 80만 원 이상이라는 보험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금액보다 어떤 보장을 가입했는지가 훨씬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암이나 사망보장 위주인 경우가 많고요. 최근 중요성이 커진 수술비나 간병비 특약은 빠져있는 사례가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4: 수술비, 간병비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는 보시는 맞아요. 건데요.
3: 하지만 이제 아무리 친한 설계사라고 해도요, 보험의 이제 최종 계약자는 당연히 가입자 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주기적으로 보장 분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확인을 또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사연자님과 마찬가지로요, 수술을 받고 나서야 내 보험에 수술 보장이 없었구나. 음흠. 또는 이제 간병비는 아예 빠져 있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네. 생각보다 좀 많기는 한데요. 네. 이런 부분은 가입할 때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고요. 네. 가족의 상황, 의료비 부담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4: 맞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흐르고 우리 가족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보험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부부를 두 팀

0: 기자님께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셨다면서요.
1: 네. 저번 주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천안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청취자님은 저희가 상담을 간다고 하니까 미리 배우자님과 자녀 모두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0: 네네.
1: 또 가지고 계신 증권도 전날 모두 모여서 점검을 또 한 번도 하셨고 또 잘 정리해서 식탁에 모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정리해서.
0: 정갈하게.
1: 네.
0: 호두과자도 있었나요?
1: 그건 아니고 예, 맛있는 음료수입니다.
0: 아,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저 왜 이렇게 먹는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근데 먼저 이제 보험 가입 내역을 같이 살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장 내용이 좀 어땠나요?
2: 네, 우선 남편분 보험부터 좀 살펴보게 됐는데 2세대 실손보험으로 2010년도에 가입이 좀 되어 있으셨고 보험료는 네. 13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두 건으로 6만 원 정도셨고요.
0: 네.
2: 수술과 입원 후에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0: 네네. 뭐
2: 간병과 수술비가 30년 납으로 해서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가입한 암진단비 3천만 원 또한 30년 납으로 9만 원대 납입 중이셨고요. 치매보험도 30년 납으로 4만 5천 원 이렇게 가입이 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0: 네.
2: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게 중요한 건 이제 뇌혈관이나 심장 쪽은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으셨고요. 당연히 암에 대한 치료비, 뇌심장에 대한 치료비 또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 보험료가 48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습니다.
0: 오, 이건 좀 너무 알맹이가 빠져있는 느낌이 그쵸. 듭니다. 암 치료비 없으셨고 또 뇌심 쪽은 뭐 치료비는 물론이고 진단비도 없으셨다고요.
1: 네. 저도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0: 네.
1: 이제 60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뇌나 심장 쪽은 전혀 보장이 없으셨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새로 그 가입한 간병과 그 수술비에도 암 치료비는 전혀 보장이 없으셨고요.
0: 네.
1: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저보다도 더 놀라시고 속상함을 정말 감추지 못한 게 진짜 눈앞에 선합니다.
0: 아니 뭐 지난해면은 암주요 치료비 뭐 한창 핫하고 그럴 텐데요.
2: 아. 우선 제가 먼저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이제 우선은 더 놀라웠던 거는 이제 네. 수술과 입원을 하고 가입한 보험이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입하신 거라서요.
0: 네.
2: 저희 예상대로 너무나도 비싸게 납입 중이셨고 보장에 대한 이제 금액, 그러니까 내용 또한 사실은 작게밖에는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전부 이제 30년 납으로 길게 가입하면서도 보험료는 비싸게 좀 납입하고 계셨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0: 이거 너무 뭐랄까요. 좀 전략이 없는 그런 이제 설계가 아니었나.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년 납입이면 납입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2: 길죠.
0: 우리 상식적으로 대신 매달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그래도 보험료가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이 거의 다 30년 납이셨는데요.
0: 네.
1: 또 이제 우리 가지고 계신 실손은 3년 주기로 계속 갱신되는 상품이라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제 사연자분도 현재 유지하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5세대는 자기 본인 부담금도 많이 또 되고 지금 현재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실손은 유지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2: 네, 우선 암진단비는 2천만 원과 비급여 암치료 시 생활비로 천만 원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0: 네.
2: 설정을 좀 도와드렸고요. 그 전과 동일하게 당연히 보장금액은 맞춰놔 드렸습니다.
0: 예. 그러니까
2: 기존에 없었던 뇌혈관 진단비 천만 원과 그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진단비 천만 원 그리고 암치료비와 뇌, 심장에 관련된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셨을 때
0: 네.
2: 거기에 관련된 순환계 치료비를 이제 천만 원씩을 넣어드려서 20년 납으로 17만 원대로 변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한 진단비에다가 뇌, 그리고 그 순환계, 뇌심 쪽 순환계 진단비, 뭐 치료비, 수술비 이런 걸 다 넣고도 20년 납으로 가능하셨다는 거죠?
1: 네. 20년 납으로 해서 가능한 보험사를 비교해서 최적으로 해드렸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이 또 두 개나 또 들어있었어요.
0: 네.
1: 6만 원으로 이거를 한 개로 3만 7천 원으로 해드렸고요.
0: 네.
1: 간병은 사실상 지금 이제 입원하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후에 좀 저렴하게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
0: 네.
1: 또 중증 치매만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해지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납입기간은 10년을 줄여드렸고 보험료는 13만 원을 줄여서 총 36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0: 뇌전증 약을 복용 중인데 이게 건강체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혹여나 이제 앞으로 어떤 불이익 좀 위험성이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설계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이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요.
0: 네.
1: 많은 우리 부실 설계사분들이 고지 의무를 가릴 때 써먹는 단골 멘트가 바로 5년만 버티면 된다입니다. 보험법상 가입 후 3년이 지나거나 혹은 가입 후 매년 건강검진 등에서 별다른 소견 없이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기는 한데.
1: 네. 예.
2: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아드님이 뇌전증 약을 계속 복용 중이었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뇌전증은 이제 약을 꾸준하게 이제 먹으면서 관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질환인 건데요.
0: 예.
2: 5년 전에 가입을 했더라도요. 그 5년 동안 약을 계속 처방을 받아서 이제 드셨다라면 이건 5년간 치료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0: 네.
2: 5년 동안 계속 치료 중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5년 청정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속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 의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만약 나중에 우리 아드님이 뇌전증이나 관련 질환으로 쓰러지시거나 큰 수술을 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가 사실 나옵니다.
0: 예.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이나 처방전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약은 먹은 사실은 바로 드러나겠죠?
0: 네.
1: 그러면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전액 부지급,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0: 전액.
1: 그렇죠. 그리고 뇌전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보장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담보 삭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30년 지기 말만 듣고 매달 비싼 보험료는 냈지만 정작 아들이 정말 아플 때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보험만 깨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0: 저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최악의 상황에 오지 못하게 미리 우리 예방 방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보험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2: 우선 현재 아드님 보험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사실상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0: 예,
2: 사실은.
0: 예.
2: 그래서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고지를 하고요. 당연히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좀 도와드렸는데 아드님 또한 사실은 30년 납으로 좀 길게 좀 납입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0: 네.
2: 심장질환 진단비도 없으셨고 당연히 순환계 치료비 또한 없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30년 납 10만 3천 원짜리 보험을 20년 납으로 납입 기간 좀 줄여드렸고
0: 네.
2: 거기에 이제 보험료는 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좀 권해드렸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결국 월 납입 보험료는 좀 늘어난 개념으로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0: 네, 뭐 2만 몇천 원
2: 맞아요. 그리고 총 보험료는 10년을 단축시켜드린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오히려 600만 원을 이제 줄여드리는 이런 결과를 좀 얻어냈고요.
0: 네.
2: 정확한 이제 고지 의무로 이제 불안감을 당연히 해소를 시켜드렸습니다.
0: 네, 그 뇌전증약 그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시고 간편으로 가입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간편이라는 게 유병자 보험 말하는 거예요?
1: 네. 일반적으로 사실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네.
1: 간편 보험은 가입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병자 보험은 가입 대상을 말하는 표현인 게 가깝습니다. 즉 유병자가 가입하기 쉽도록 간편하게 보험을 적용한 게 간편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 그렇군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개념 자체, 그 사전적 의미에는 약간은 조금 차이가
1: 네.
0: 있다. 어쨌든 이런 솔루션을 이제 얻어가시고 청취자분께서 마음을 많이 놓으셨을 것 같았는데요. 근데 이게 상담만 하시고 끝이 아니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 청구까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이제 마침 저희가 방문한 전날에 그 경미한 뇌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있으셨어요.
0: 아, 예.
1: 그래서 그 전에도 한 두어 번 보험처리를 한 게 있어서 그냥 본인들 자비 처리를 하셨 있는데 보험료가 사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한번 보험 처리 받게 되면 3년일 보험료 인상된 금액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 자비 처리 하셨는데 수리비가 한 60만 원 나오고 또 부딪히면

0: 그래서 또 배우자님과 청취자님도 살짝 목이 좀 뻐근하다고 했는데
1: 네.
0: 또 병원 가면 또돈 들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또 보험료 할증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안 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과 배우자님 각각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서 총 60만 원 받게끔 해드렸습니다.
1: 그래요.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항목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셨다. 보통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 가지고서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1: 네.
2: 운전자 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을 좀 가입을 해두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청구를 할수 있는지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청취자님도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수리비로 이제 내 돈, 생돈이 나갈 뻔한 거예요. 60만 원 정도가.
1: 네.
2: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배우자님과 청취자님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당연히 좋아하셨고요. 20년 넘게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시면서도 이런 보장이 있는 줄 제가 처음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는 계속 냈는데 왜 이런 건단한 번도 가까웠던 지인이 설계사였잖아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설계사분에 대한 서운함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1: 그러실만 하죠,
0: 네.
1: 진짜.
0: 우리 자동차 보험은 보상 처리를 받으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1: 네.
0: 보통은 금액이 작으면 자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1: 네.
0: 이럴 때는 내가 나간 수리비 좀 아깝잖아요. 이런 건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처리받으시면 할증도 안 되고 정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대신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조건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그리고 또 차량 수리비 내역서, 사고 난 차량 사진도 함께 첨부하고 또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뭐 지인에게 맡겨둔 보험이라고 해도 결국 이 보험의 책임은 가입자인 나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해준 거라고 해도 뭐 무조건 마음 놓고 계실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보장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지금 우리 집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인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병력이나 약 복용 이력 있는 경우에 뭐 5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뭐 이런 말씀 혹시 하신다고 해도 그거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고지 의무 제대로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메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엄청 유용한 정보가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부상 치료비.
0: 네.
1: 이건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자동차 사고 상황에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도 우리 집도 한번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다. 뭐 어떤 주제로든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사연은 진짜 삐오삐오, 완전 SOS 상황에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들으면서 제가
0: 그렇죠.
1: 좀 속이 터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우리 청취자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천효진 PD님도 함께 분노하셨나 봅니다. 우리가 대신 몇 사람은 잡아드리겠다고 좀 무서운가? 어쨌든 예. 장기하와 얼굴들의 몇 사람은 잡히십시다. 이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4717님께서 방금 그 노래 나갈 때 이런 따끈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전에서 문 팀장님 만나서 리모델링 잘 받고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훈훈한 문자를 어떻게 좀 이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1: 감사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좀 강합니다.
0: 아, 그렇네요.
1: 충청도에 좀 제가 강합니다.
0: 방금 전에도 천안에 다녀오시고 네. 대전도 다녀오시고 우리 두 분 팀장님들 앞으로도 번쩍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국적인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바로 첫 번째 민원 함께 만나볼 텐데요. 4882님. 저는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처음 암이 퍼져나간 전이암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암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보험 용어를 들어보니 원발암이니 도착지암이니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착지암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전이암인데 도착지암이 아닌 암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뭐 건강관리만으로도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좀 우리 4882님의 고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암, 원발암, 뭐 도착지암, 저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 개념 정리부터 하고

0: 갈까요?
1: 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인데요. 전이암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우선 전이암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어딘가에서 생긴 처음의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해서 자란 암을 말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원래 암이 있던 곳에서 다른 장기로 퍼져나간 것이 전이암이다. 이건 알겠고, 원발암은 뭐예요?
2: 네, 우선 원발암은 기존 암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이요. 완전히 새롭게 다른 종류의 암이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0: 처음에 생겼던 암이 이 전이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생긴 그런 경우에 원발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질문 민원 내용처럼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진짜 달라지나요? 뭐 원발암, 전이암, 도착지암 뭐 이거에 따라서 보험금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1: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도착지암은 의학 용어가 아니라 보험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0: 네.
1: 처음 폐에서 암이 발생했다면 폐암이 원발암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간으로 이동해 자리 잡았다면 간은 암세포가 도착한 곳이죠.
0: 네.
1: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를 도착지 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간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폐암으로 시작했잖아요.
0: 네, 예.
1: 폐암의 간 전이, 즉 전이암으로 진단을 합니다.
0: 아, 그러면 이게 이동해서 자리 잡은 곳이 도착지 암이다. 그러면 전이암이 다 도착지암인 거 아니에요?
2: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0: 예, 예.
2: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제 도착지암은 암세포가 최종적으로 전이된 장기나 부위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표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셔야 되는 게 네. 반면 이제 전이암은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진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인 거죠.
0: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암이 뼈나 뇌, 림프절로 이제 그 퍼졌다라면 모두 전이암인 거예요.
0: 네.
2: 네. 이때 뼈나 뇌도 각각 암세포가 도착한 부위라는 의미에서 도착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0: 네.
2: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담보를 적용할지는 당연히 약관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좀 있는 거고요. 즉 전이암이라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원발암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암이 전이암인지 아니면 이게 새롭게 생긴 암인지 우선 그걸 구분하는 게 제일 이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겠네요.
1: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0: 네.
1: 원발암은 암이 처음 생긴 출발지입니다.
0: 네.
1: 전이암은 그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인데요. 도착지암은 암세포가 퍼져서 도착한 부위를 설명하기 위해 보험 상담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라는 점이죠.
0: 네.
2: 아, 이게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저도 지금 사실 말이죠. 아직 정리가 완벽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암이 발견된 위치보다는 당연히 그 암의 출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0: 네.
2: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 여부도 단순히 어느 장기에서 발견됐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원발암인 건지 기존의 암의 전이인 건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 약관이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아, 그럼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원발암이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이암은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에 전이되고 전이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타난 곳이 도착지암이 되는 거예요? 전이암 중에
2: 네.
0: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랬다가 도착지암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전이가 되면 도착지암이 또 바뀌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어렵죠.
2: 그러니까 도착지암이라는 표현은 그냥 암세포가 마지막으로 머무른 자리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0: 네.
2: 그래서 계속 변경이 될 수도 있다.
0: 아, 변경이 네. 될 수도 있다. 그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발암, 전이암. 아, 의학적인 공식적인 진단명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와, 오늘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메모 잘 하고 계신지 저는 오늘은 정말 그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시간이 왔어요. 그것도 모르냐? 빠밤 안 주시나요? 빠밤 퀴즈 빠밤. 예, 저 우리 밖에서 우리 엔지니어님도 엔지니어님도 오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오늘은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모르냐 퀴즈. 우리 저기 문 팀장님도.
1: 네. 예.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암 보험은 새로운 특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까지 쉽게. 저를 혼란스럽게 하시면 이제 제가 진행을 포기하고 머리가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X네요. 아, 땡인 줄 알았잖아요. 예.
1: 어머, 딩동댕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0: 이건 딩동댕이 아니라 안내방송이잖아요. 예, 안내방송 드립니다. 띵띵띵띵. 다시 쳐주세요.
3: 다시 한번 쳐주세요.
0: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거 어디서
0: 뭐, 잠깐만요.
1: 큰 것도.
0: 그렇죠.
1: 제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0: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예.
1: 네. 너무나, 너무나 잘 맞춰주셨고요. 네.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0: 그렇죠.
1: 네.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을 갈아타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큰데요.
0: 네.
1: 매번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서 드는 초기 사업비 손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 등을 고려할 것이 참 많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신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갈아타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게 된다라면요. 네. 보험의 이제 본질, 그러니까 즉 장기적인 위험 보장이라는 목적과는 당연히 맞지는 않아질 수가 있고요.
0: 네.
2: 갈아타면서 봉자의 공백이 당연히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난다라는 개념이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0: 네.
2: 거기에 이제 전이암도 암 진단비의 하나의 기능인 것뿐이지 기존의 암 진단비만 제대로 좀 갖춰져 있다라면 굳이 전이암까지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이걸 함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유지해왔던 그 보험을 먼저 점검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에 전이암 진단비 특약이 만약에 포함이 돼 있다.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될까요?
1: 전이암 진단비 특약에 포함된 보험은 질병코드 C77에서 C80에 해당하는 전이암을 별도로 보장합니다.
0: 네.
1: 실제 보험급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질병코드 그리고 전이암 진단 기준 출발지인지 도착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이번 그 민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4882님처럼 이게 전이암인지 새로운 암인지 좀 불분명한 상황일 때 보험금을 내가 제대로 챙겨 받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어떤 서류 어떤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다니셨던 병원에서 진료 기록과 함께 조직 검사 결과지를 꼼꼼하게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0: 네.
2: 의사 선생님께 진단서에 새로운 원발암인 거였는지 아니면 기존 암의 전이암인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네, 핵심은 진단서하고 조직 검사 결과지. 네. 예, 이렇게 메모 해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진단서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말꼬리 잡죠?
1: 도착지 암이라는 표현보다는 진단서 상에 새로운 원발암 또는 기존 암으로부터의 전이암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만약 불분명하다면 병리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청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0: 네. 만약 정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그 사연 보내주신 4882님처럼 보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자세히 모르거든요. 오늘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사연만 해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현명한지 좀 여쭤봅니다.
2: 우선은 당황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0: 네.
2: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명확한 진단 내용을 들으신 후에 관련서를 챙겨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좀 유리하게 적용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원발 유발암, 전이암, 도착지암 오늘 참 헷갈리기 쉬운 암보험에 관한 용어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암이 어디 어디에서 발견됐느냐보다 그 암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가, 즉 새로운 원발암인가 또는 그 원발 기존 처음 암의 전이암인가, 그리고 그 가입한 약관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특약이 나왔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건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의 보장 내용과 약관을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질문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30년 지기 남편 친구가 들어주었는데 그 보험이 영 아니었다, 좀 안타까웠던 사연 있었잖아요.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 우리 당사자 분께서 방송을 듣고 계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880님이신데 여기 천안 사연 보낸 본인입니다.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가슴에 뭉친 응어리가 싹 내려갔어요. 감사합니다. 크크크크. 세 분이 연기하신 게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나마 좀 속풀이를 하셨다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말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1: 네. 오래된 지인만 무조건 믿지 마시고 보험 점검은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보험 점검은 내 스스로 합시다. 구인선 팀장님 원포인트.
2: 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준비를 당연히 하고 네.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두 분을 아직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이 질문 문자 좀 더 살펴볼까요? 3712님이신데요. 저는 업무상 1년 정도 해외에 나가게 됐습니다. 현재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유지 중인데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전에도 6개월 동안 해외에 다녀왔는데 그때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2: 우선은 해외 체류 시에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액 보장을 해주고 있는 암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속 납입을 하실 수밖에는 없으세요.
0: 네.
2: 그러니까 반면 이제 실손 보장이 되는 실손 의료비, 병원비 환급되는 이 실손 의료비는 3개월 이상 이제 해외 체류에 있었다라면 당연히 보험료 환급이나 납입 정지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0: 네.
2: 과거 체류 기간도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서 소급 환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한번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구인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나영 팀장님도 어떻게 이렇게 매주 고객들의 그 미담 제보, 피드백이 항상 이렇게 오는지 두 분 정말 대단하시다는 의미로, 그래서 선곡의 진심인 천효진 PD님이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노래, 우리도 팀장님이 제일 잘 나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좋아요. 예,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시는군요.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이 전면 통제됩니다. 바로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때문이고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도심 방면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킬 예정이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하류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마포대교부터는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작업 중이고요. 서울 쪽 정체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와 달래내고기에서 반포까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한산 일대와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제속도를 못내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홍춘하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홍춘호입니다. 2016년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메뉴는 오래 고민하면서도 사람을 부르는 말은 별 생각 없이 꺼낼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서 그랬고 습관이라 그랬을 겁니다. 호칭에는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부르는데도 어떤 말을 고르냐, 거기에 따라 내 태도가까지 달라지죠. 그래서인지 같은 부탁도 조금 다르게 들릴 때가 있는데요. 사장님 이라고 부르면 말투도 조금 달라지고, 선생님 이라고 부르면 한 번 더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처럼요. 오늘은 누군가를 부르는 말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7월 20일 수요일 첫 곡, 산울림. 너의 의미. 너의 의미였습니다. 아우, 우리 엔지니어의 의미가 오늘 참 귀하네요. 오늘 방송 같이 하고 있는 엔지니어, 올라오는 길에 저랑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담당 엔지니어가 날짜를 체크해서 안 나오셨다는 우리 엔지니어의 의미, 감사합니다. 자, 한 지역 자치구에서 호칭을 바꿔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익숙한 말보다 존중의 말. 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반말 대신 야! 이런 거 대신요. 사장님, 저 매니저님, 선생님처럼 존중의 의미를 담은 호칭을 권장하는 캠페인인데 이거 정말 좋은데요. 말 한마디에 천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부를 때 저기요 아저씨요 이거보다는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불러주면 그분을 또 상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실 호칭 하나만 달라져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곤 하는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좋은 중이 담긴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청취자님들. 4636님. 비가 오면 빗소리로, 비가 그치면 매미소리로 여름의 소리가 들립니다. 치열한 계절, 여름을 통과하는 동안 지친 마음에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사실 많지만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일상을 이어간다는 건 대단한 일 같아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BS 모든 직원분들 존경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저희 앱이나, 앱은 못 보지.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처복만이님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춘호 형님. 지금 출근하면서 출첵합니다. 오늘도 빗길이네요. 손님들의 안전과 저의 안전을 위해 더더욱 서행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BS 정성화 응원합니다. 예. 오늘 같은 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야 확보도 잘 안 되잖아요. 거리 감각도 그렇고. 어젠가요? 그젠가 비 한참 올 때 제가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가 끝나갈 때쯤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데 깜깜한데 커플이 갑자기 휙 튀어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천천히 움직이길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시간 저는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산마체계주님 어서 오십시오. 청년춘호 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은 비가 없이 흐렸네요 하셨어요. 어제는 안동 조카가 6년 만에 등남을 해서 기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장모님은 증선자를 보셨네요. 학년이 좀 높으신가 봐요. 저한테 형님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니 좀 높은 학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유기님, 아이고, 어제 제가 방송 녹화하면서 유기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굿즈 들고 오시고 티셔츠도 입고 오시고 굿즈. 방송 중에 유기님 오셨군요. 제가 그랬는데. 아이 참, 팬심이 동해서. 어제의 그 커다란 감동 그대로 지금까지도 멍하니요. 괜찮으셔요? 열정을 다 쏟으시고도 엄청 만나는 분들께 모두 다 사인해 주시고요. 친절한 시인과 천자.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목이 좀 갈거라고 지금. 사인, 저는 기다렸는데 유기님 안 오신 것 같던데. 사인해 주실 때 그냥 가셨나? 친절한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셨는데요. 팬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었어요. 유기님 보셨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저희 음악

0: 걸 정말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음악을 접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은 요즘은 소통하는 창구가 다양하게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듣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것들만 찾아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됐다는 친구들. 그리고 어제 마지막까지 제일 먼저 사인을 받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받고 싶은 사인을 받고 싶게 기다렸던 친구, 아주 멋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참 마음, 제가 감동이었어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희들을 정말 좋아해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야, 다시 시인과 촌장을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그렇게 저희들의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가사 하나하나 다 사랑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그런 음악을 함께 할수 있는 시인과 촌장이어서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괜히 울컥하네. 2716님, 쌤, 어제 공감, 공연 친구와 같이 가서 너무 잘 봤어요. 멋진 무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무대가 가까워서 너무 좋았고요. 저번 연세대 공연 굿즈, 티셔츠와 분홍 하트 여광 들던 팬분들 너무 귀여우셨어요. 노래 듣고 오시던 팬들도 많았죠. 다들 감동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에 앉아 계신 분, 어느 곡에서 정말,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6989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질책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콘서트 재밌게 잘 봤고요. 그날 사인 받으면서 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좋아해 주시니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좋으셨죠? 어제도 좋았습니다. 어제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좀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색다른 기분이었고, 물론 제 짝꿍 하덕규와 저는 월요일에 비해서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긴 했지만, 야, 여러분들 그렇게 응원해 주시니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고 기타를 그렇게 막 흔들어 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도 7시에 번쩍 눈이 떠지더라고요. 자, 함께 하셨던 분들 어제 그제 공연의 소감, 후기 평들 한번 해주시면은 이 시간 함께 또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함춘의 초대로 준비했습니다.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 유혜인 씨와 뭐 이젠 한포송의 그 찬식구나 다름없는 제주소년 박경환 씨 함께할 계획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TBS 앱 있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사용과 신청곡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나오고요.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김혜지 아나운서도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0: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저도 고마워요. 담임들 그대 곁에 서기 1999년 외출 함께합니다.

이야, 서기 1999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조항조 씨가 예전에 함께했던 밴드입니다. 대단했었어요. 어우, 한참 전 얘기입니다. 자, 번님들의 그대 곁에, 그리고 서기 1999년에 외출 함께 했고요. 3386님께서 너의 의미를 들으며 출첵합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무덥습니다. 그래도 핸들 잡은 시원한 두 시간이 오롯이 나만의 한포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꿉꿉하고 무덥고 그런 게 여름의 한자락이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수요일은 한주중 가장 못생겨지는 날이라고 하는데, 함디 에릭 크랩춘님의 위트 펀치 먹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자고요. 무슨 말씀 하시나 했네.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요, 여러분? 퀴즈나 한번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서울 청계천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소원을 빌며 찾는 그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청계천 광장 옆에 있는 팔석담이라고 합니다. 그 이태리에도 그런 게 있던데, 가운데 이것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가보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최근 청계천을 찾은 남녀가 물속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이것을 주워 호주머니 등에 넣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견물생심이죠.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라고 작가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저못 봤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가 그러네.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부끄럽지 않나? 자, 여기서 함 퀴즈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맞히는 퀴즈겠죠? 금속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화폐. 지폐와 함께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화폐인데 지폐와 함께 일상에서 함께 사용하는 돈. 뭐가 있지? 크레딧 카드인가? 크레딧 카드.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없네요. 1번 동전, 2번 토큰. 그렇잖아. 너 그제 토큰 이야기 했었는데, 토큰 모르는 세대들 많이 있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보니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는 거에 우리 PD가 쫙 줄을 긋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정답 기다리면서 저희가 두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 텅빈 거리에서, 그리고 이재성입니다. 기타 하나, 동, 전, 한 입.

삼촌의 폭성을 깨고 계십니다. 윤종신 거리에서 그리고 이재성의 목소리로 함께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좋네요. 에헤헤이. 자, 오늘 한 퀴즈 정말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 너무 잘 아시죠? 1번 동전이었습니다. 팔석담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그 가운데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고 해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긴 동전이죠. 가져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몇 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돈님께서는 종이 회수권과 엽전 모양의 토큰을 모르는 척하고 짐짓. 인공지능 정보 처리도 아닌 토큰만을 안다고 하고 싶지만 9번 버스에 씩씩하던 안내양 누님과의 추억까지 생각하니 오호 애제라 하셨어요. 아, 전 그때 그 종이 회수권을 쓰던 그 당시에 그게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잖아요. 10장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꼭 이렇게 그 종이 회수권을 받으면 11장이 되더라고요. 눈이 안 져서 그랬습니다. 잘 나오면 이게 11장이 잘라서 나와서 아유 죄송해요 누님 그때. 자, 4636님께서는요 동전입니다. 맞추셨습니다. 가끔 길거리 가다가 동전이나 천원 지폐 주운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용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아유, 걱정돼요. 그분들 하셨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짐을 이렇게 어디에 놔두고 할 때더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나갔다 오다가 그 캐리어를 쭉 어디 한 군데 놔두면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동전을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이동해서 가지면은 이렇게 범죄가 된다고. 야, 그런 사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캐리어를 잘 지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7546님 정답 동전이요. 이재성의 동전 하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은 신청하려고 했는데 바로 내었네요. 뭐 원래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현우 PD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8707님께서도 정답 동전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빨간 돼지저금통에 저금하고 그것이 꽉 차면 은행에 가서 동전을 지폐로 바꾸곤 했죠. 지금은 동전 구경하기가 더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금융거래는 몇 원까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물, 현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떨어지는 거 불편하니까 보통 카드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5179님께서는요, 동전입니다 하셨고요. 날 더운데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늘 운전 중 듣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의 음악을 축축축 추억 돋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음악들이 좀 위로가 되시나요?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이 기계 보호를 위해서 에어컨을 마구마구 사정없이 지금 틀고 있어서 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오신 분들은 제 옆에 있는 의자 뒤에 살짝 겉옷을 하나 챙겨놓긴 했거든요. 너무 추우면 좀 몸을 가려야 해서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요. 세분 선정했습니다. 세 분. 자, 먼저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축하드립니다. 6181님 답 동전요. 예전엔 동전 몇 개만 있어도 동네 가게에서 간식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동전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리고요. 또 한 분 축하드립니다. 두두두두두두두 0962님 정답 동전 1번. 예, 맞추셨습니다. 아, 저는 10원짜리 동전 연도별로 수집하는 취미가 있답니다. 얼마나 모으셨을까요?
시몬이 언제부터 시작했지? 꽤 많이 모으셨겠네요. 야, 그것도 가치도 있겠습니다. 동전 그 가격의 가치가 아니라 소중하는, 소장하는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0962님은 선물 따로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자, 한번더 선정했습니다. 2번 선정했습니다. 0583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1번 동전입니다. 방학 시작 아이들과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퀴즈 나오니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네요. 아이고 축하해요 아이들. 아, 아이들 아니네. 우리 청년 청춘. 야, 고1 아들 10cm 그라데이션 듣고 싶다 하네요. 기회 되면 부탁드립니다. 고1 아들 재밌나? 축하해요. 야, 이 선물도 가고 우리 PD가 곡도 올렸다고 하네요. 자, 6181 그리고 0962 0583 이세 분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물이 정확히 갑니다. 자, 선물과 함께 음악 선물도 갑니다. 0583님의 고1 아드님이 신청하신 10cm 그라데이션.

난 말할 줄 모르는 귀머거리고 한순간 사라질 사념 헐거벗은 여인들만 남았네

함춘의 복성합격이시고요. 10cm 그라데이션 0583님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드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산만한 시선입니다. 개의 심장.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이에요. 음악도 너무 센스 있고요. 좋고요. 0583님께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에 퀴즈 선물까지. 아들도 신청곡 나오니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친구들 많이 데려와요. 괜찮아요. 이 프로그램 위험하지 않으니까 와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에는요. 2시간 하루에 공부 중에 잠깐 행복한 시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09님께서는 2주 만에 출첵합니다. 최근 2주는 오전마다 바빠서 방송을 못 들었네요. 유유. 아침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차분하게 음악도 듣고 세상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못 가지다 보니 요즘 날씨만큼이나 우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셨어요. 자주 오세요. 소소한 이야기로 함께 또 작은 행복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한돌 형님 곡 준비했습니다. 제 다음.

벌써 2부 꾹꾹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유지아 곡 준비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곡 듣고 저는 3부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쪽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난 대응훈련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 방면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한남대교 북단부터 1호터널 입구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오전 11시 30분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군자교부터 정체인데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 고덕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하남분기점 3차로와 진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진출 차량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0: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1: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함풀리 시간입니다. 7월도 어느덧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한여름의 열기가 스튜디오 안팎으로 가득 느껴지네요. 이렇게 습하고 무더운 날일수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죠. 야, 어디 시원한 바닷가나 휴양지로 번쩍 탈출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오늘 수요일 한풀리, 그런 여러분의 답답한 일상을 탁 트인 휴양지로 바꿔줄 아주 매력적이고 위트 넘치는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루퍼트 홈즈의 1979년 히트곡 Escape입니다. 아마 그 노래의 유명한 그 리프나 그 If you like pina colada 라고 시작되는 후렴구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 하고 무릎을 치실 텐데요. 70년대 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팝, 락 명곡이자 여름 라디오 시그널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늘 재밌는 건 단순한 팝송을 넘어 한 편의 단편 소설이나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연인이 신문에 나온 신기한 구인 광고를 보고 몰래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알고 보니 서로였음을 깨닫는 웃지 못할 반전 스토리가 담겨있거든요. 여기에 차갑고 달콤한 칵테일 피냐콜라다 그리고 한여름의 빗속을 좋아하는 청량한 감성까지 더해져서 듣고만 있어도 절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싱코페이션이 가미된 유쾌한 리듬과 어쿠스틱한 팝 사운드가 아주 정교하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트랙입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무대 위에 조금 지치셨다면 오늘 아침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잠시 일상을 벗어나는 상큼한 탈출을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시원한 피냐콜라다 한 잔을 마시는 듯한 청량함을 선사해드립니다. 루퍼 톰스, 이스케이프.

0: 참 춘호가 만나고 싶은 사람, 궁금했던 뮤지션을 만납니다. 음악 이야기부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라이브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초대. 자, 오늘 함께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 아, 이거 오늘 또 보통 아니네. 저 무거운 건반을 또 들고 오셨네. 자,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 유혜인 씨, 그리고 제주소년의 박경환 씨,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시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혜인 씨 인사를 먼저 하시죠. 본인 소개를.
2: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 와서 함춘호 선생님도 만나고 또 경환 씨도 아침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0: 야, 이렇게 아침에 만났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들리지 왜? 왜 아침에 불렀어?
2: 아니, 저는 왠지 오늘 하루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요.
2: 기분 좋게 시작해서.
0: 그래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멋진 건반 연주, 그리고 노래도 들려주실 계획이시잖아요.
2: 네. 네.
0: 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소년의 박경환 씨.
1: 네.
0: 우리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주시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제주 소년 박경환입니다.
0: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0: 지금 뭐 학교 이제 네. 강의를 하시는 거 이제 좀 정리되셨고.
1: 네, 그 방학이죠.
0: 방학이죠.
1: 네, 방학.
0: 좀 살만하신가요?
1: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녹음도 하고요. 네.
0: 자, 아니, 어떻게 두 분이 무슨 어떤 인연이 있어서 함께 나오신 거예요?
1: 함춘호의 초대에서 유혜인님을 초대해 주셨는데.
0: 네.
1: 유혜인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0: 아.
1: 나오게 됐습니다.
0: 우리. 혜인 씨가 그 언어의 장애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2: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워낙 오래 함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새 앨범이 나왔어요.
0: 그래요.
2: 근데 이제 프로듀서로 또 경환 군이 또 해주셔서
1: 같이 할 얘기가 많겠다
2: 네.
1: 싶어서 토크 세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부르셨어요.
0: 네. 저는 예전에 항상 기타에다가만 마이크를 대줘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 언어에 장애가 있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기타에다 댄 마이크가 입으로 오더라고. 입이 요즘 바뀌지 마. 자, 우리 혜인님 멋진 연주 좀 부탁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제

0: 내가 소개하는 것보다 좀 부끄럽긴 한데 우리 혜인 씨가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줘보십시오. 난 어떤 사람입니다. 자리를 깔아드릴 테니까.
1: 아우 제가 또 자리 깔면 잘.
2: 네. 그 양력이 쭉 써있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네네. 아 엊그제 끝났잖아요. 네. 근데 2002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 네. 그때 제가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타면서 데뷔를 했어요.
2: 저랑 무려, 그때 만났습니다.
1: 네, 너무 오래된 얘기라 요즘엔 좀 하기 그런데. 네, 그래서 그때 대상을 타고 이제 가요계에 조금 이제 입문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작곡가나 이제 제가 곡 써서 가수들도 드리고 네. 뭐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혜인입니다.
0: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혜인 씨는 전공이 원래 피아노 아니에요?
1: 전공이 원래는 작곡이었는데 전공이 피아노 작곡 제가 둘 다 사실 조금씩 해서 학부 때는 피아노 하고 뭐 또 그 이후로 작곡도 전공하고 그러셨구나. 해서 네.
0: 그 유재하
2: 음악 경연대회는
0: 네. 이 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네. 노래도 잘하신다는 거죠.
1: 노래는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너무 잘했어요. 네. 그때 다들
1: 잘했어요,
2: 어리고
1: 과거를.
0: 아니 잘해. 네. 지금 아니에요?
2: 아니 그 대상에 위안이 있어요. 네.
0: 박경환 씨. 근데 정신 차리세요, 지금.
2: 다들 네네. 많이 떨었거든요. 벌써 24년 전 얘긴데.
1: 네,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0: 유재하 가요제 그것만 음악 경연대회만 그 단어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이 설레잖아요.
1: 네.
0: 지금 마이크가
2: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0: 괜찮아요. 네. 저기 현우 PD님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괜찮으시면.
1: 아니 이게 자꾸 내려가가지고.
2: 네. 뭐 소리는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현우 PD님 지금 뭐 네. 글쓰랴. 네. 지금 뭐 마이크 카메라 조정하랴 정신 없는데. 네.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 대해서 그때 느낌 한번 해주세요. 어땠는지.
1: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학교 다닐 때요, 대학생 때였는데 네. 이제 모두의 저 또래 음악하는 학생들의 선망의 그 대상 그랬죠. 대회였고 그랬죠. 그 대회에서 이제 그 가요계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선배님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한 대회이기 때문에 아 나도 나가서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0: 학부 때면은 피아노를 네. 전공할 때잖아요.
1: 네네. 그때는 피아노.
0: 그때는 이제 클래식이었을 거고.
1: 아 그때는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0: 그래서 네.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 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1: 네네네. 네.
0: 클래식을 전공했다면은 어려운 이유였기에
1: 조금 분야가 조금은 달라서 아마 그랬을 건데.
0: 전공 교수님이 네. 야 너 뭐 하는 거니?
1: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우리 유혜인 씨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대상 출신 또 있잖아요. 좀 핫한 최유리.
2: 아, 네, 최유리.
1: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 네. 최유리 씨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혜인 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아니,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0: 네. 후배잖아요.
1: 아, 네네.
0: 자,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음반을 이제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2: 네. 최근에 나온 앨범은 더 멜로디. 그리고 2도 기다리고 있어서 시즌 1인데요, 이게. 네. 유혜인 님의 곡들이 이제 이문세 님이나 또 이은미, 최백호, 성시경 이런 가수들에게 이제 전달이 됐거든요. 작곡가로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 곡들이 타이틀곡은 아니에요. 그래서
0: 원래 타이틀곡보다는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 음반 LP 시대 LP 세대예요? 아닌가?
2: 전 요즘에 LP를 듣죠.
0: 요즘에 LP. 네. 혜인 씨는 LP라는 게 뭔지 아세요?
1: 네네.
0: 알죠. 네네네. 그 LP를 보게 되면은 이 타이틀곡은 보통 이제 약간 상업성을 노리고 하는 거고 듣다 보면 한
1: 10번?
0: 한 10번이나 9번? 아니면 A면 한 3번째 정도에 아, 그런 곡도 좋잖아요.
2: 그렇죠.
0: 거기에 네. 실린 곡들이라는 거죠. 네.
2: A면 끝에 실려 있으면 진짜 바늘 맞추기 힘들죠.
0: 와. 네. 그럴 만큼. 와.
2: 그런 곡들을 조금 본인은 이제 작곡가로서 애정이 있으니까 되살리고 싶어 하는 네. 얘기를

0: 옛날부터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연주자들 본인이 선망하던 피아니스트들이나 이렇게 모셔서 같이 편곡을 맡기고 또 녹음을 다시 했던 그런
2: 네.
0: 음반이에요.
1: 자, 실용음악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유재음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메리데그 공방전 그리고 아일랜드 OST도 하셨고 앨범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Close to You 그리고 2집이 Smile Again 그해 겨울이라는 EP도 하셨고요. 피아노 소품집을 내셨네요.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거는
2: 그러니까 뭐제 목소리가 담긴 건 아니지만 1, 2집은 이제 노래로 싱어송라이터로 냈고 소품집은 피아노 연주만 또 냈고
1: 그러면은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음반하고 그리고 피아노 소품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스트리밍 하면 서비스 그런 거 받잖아요. 수익이 어느 게더 좋습니까?
2: 둘다 아닌 것 같습니다. 둘다 아니고 제가 성시경 씨 드렸던 곡을 제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1: 안 되겠습니다.
2: 네.
1: 자, 우리가 유해인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유해인의 가을바람이라는 곡을 저희가 좀 올려봤고요. 눤에 띄는 부분이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함께 하셨어요.
2: 네.
1: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2: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셨는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그리고 음악을 시작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세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연주 앨범을 만들면서 제 곡을 연주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네네네.
1: 혜인 씨가 곡을 쓰시고
2: 네.
1: 김광민 씨가
2: 연주를
1: 연주를 하신
2: 해주셨어요.
1: 거군요.
2: 네.
1: 작곡 유해인,
2: 네,
1: 연주 김광민.
2: 네.
1: 듣고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2: 네.
1: 자, 유해인 작품집에 실린 김광민의 연주입니다. 가을바람.

0: 진짜 불편했겠다. 왜냐면은 은사님께 연주를 부탁드린 거잖아요. 흔쾌히 해주시던가요?
1: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막대하던데요. 다른 연주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김광민 선생님을 제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2: 잘 해주셔가지고 저야 뭐
0: 멜로디도 좋고요. 그 멜로디 해석을 우리 김광민 교수님이 정말 잘해 주셨네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부탁드린 거기도 하고.
2: 네.
0: 또 얼마나 또 무심히 치셨을까.
2: 그죠.
0: 그분도 피아노 연주하실 때 이러고 그냥 일당 내밀고 치시잖아. 아스팡님께서, 와, 제주 소년이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유혜인님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주 소년 지금 사장님으로 나오셨는데. 제주 소년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작곡가, 싱어송라이터인 유혜인 씨, 그리고 오늘 프로듀서 사장님이죠.
2: 네.
0: 나오신 제주 소년 박경환 씨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에서도 저희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시고요. 아, 약간 돈이 들어가요. TBS 앱은 그냥이고요. 이름 문자 샵 0951로 응원 멘트 음악 감상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재하 음악가요제 수상 동기인데 그때 유혜인 씨는 혼자 걷는 길로
2: 네.
0: 대상을 하셨고요.
2: 네.
0: 경환 씨가 레이니 모닝이라고 하는 곡으로 동상을 탔어요.
1: 맞아요.
2: 네, 네.
0: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동상을 탔어요.
1: 제가 동상이라서.
0: 근데 제목이 오늘 같은 날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레이니 모닝.
1: 네, 맞아요.
0: 비
1: 오는 날 그래도 스트리밍이 올라가던데요.
0: 아, 그래요? 자, 사장님으로 만났습니다.
1: 네.
0: 어떻게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1: 그러니까 일단 누나가 그 대회 이후에 드라마 음악 같은 걸 하다가
0: 네.
1: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가기 전에도 아는 사이였고.
0: 어디로 갔어요?
2: 저 그냥 미국으로.
0: 미쿡?
2: 네, 미쿡으로
0: 미쿡 다녀오셨군요.
2: 제가.
1: 근데 유학 가기 전에도 아는 사이였지만 유학을 다녀와서는 거의 베프가 됐어요.
0: 아.
1: 저를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0: 유학 다녀오시면서 지인을 많이 잃었구나.
2: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0: 네.
1: 또 마침 라디오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저도 대타 DJ였는데 대타 게스트처럼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뭘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고
0: 네,
1: 한국에서 음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누나가 새 음반을 준비하던 것을 제가 같이 발표하고 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0: 네.
1: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그때가 프로듀스를 처음 같이 한 거예요?
1: 두 번째 음반 유해인 2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만들어진 거였어서
0: 네.
1: 프로듀서 개념은 아닌데
0: 네.
1: 그 후로는 계속 음악을 만드는 데에 제가 거의
2: 같이 했죠.
1: 모든 걸 준비해놓고 누나 치세요. 노래하세요. 이렇게 가니까 프로듀서
2: 빨리.
1: 개념이죠.
0: 그렇군요.
1: 제가 뭐 이제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음악을 평가하거나 그런 위치에서 관계가 있었던 적은 없죠. 별로.
0: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시리님께서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3983님께서 솔솔 비 내리는 이 아침에 정말 멋진 피아노 연주곡이네요. 뭔가 설렘과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자, 혜인 씨 이번 앨범 The Melody Volume 1이 처음 프로듀싱을 참여한 건 아니겠죠?
1: 그동안 유혜인의 음악이 발표될 때마다 제가 관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유혜인 님이 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2: 미안해.
1: 그래서 녹음실에도 제가 같이 가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 되고 저도 너무 좋았고 그 음악들을
0: 같이 만드는 음악밖에 모르는 분이시군요. 일상적인 삶의 어떤 패턴은 다.

0: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연주도 이제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중가요, 대중음악에서
1: 네.
0: 이걸 누가 연주를 하고 이거를 누가 참여를 하고 그런 거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앨범 속지를 항상 찾아보고 이거는 피아노 누가 치고 이거는 기타 누가 치고 그런 걸 동경하면서 그 연주자분들에 대한 되게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그두 가지 동기가 좀 합쳐져서 좀제그 멜로디를 요즘엔 좀 약간 음악이 멜로디가 좀 없다고 제 스스로 좀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멜로디.
1: 모두가 느껴져요.
0: 네,
1: 모두가
0: 그래서
1: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런 그 멜로디에 대한 좀 저는 멜로디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1: 멜로디.
0: 그래서 뭐 외국의 그 스탠다드 음악을 뭐 재즈 연주자들이 하잖아요. 그 곡이 없다면 연주자들이 연주할 게 없죠.
1: 당연하죠. 그러니까
0: 그래서
1: 이제 뭐 재즈 같은 거
0: 네.
1: 뭐잘 아실 테니까 저는 이제 재 알못이라고 하는데 재즈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어떤 멜로디를 한번 그걸 헤드라고 하냐요? 그
0: 네네네.
1: 부분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즉흥 연주를 하는 형식인가 봐요.
0: 네.
1: 그래,
0: 근데,
1: 맞죠?
0: 네. 근데 그것이 사실 그 함초원 선생님께서 뭐 녹음이나 연주 때 하시는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냥 하시잖아요. 즉흥으로 하시잖아요.
1: 즉흥으로 하죠.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연주자들에 대한 어떤 선망, 제가 선망하는 마음과 저의 음악에 대한 그런 멜로디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1: 제가 정보를 보니까 요번 유엔송북 더 멜로디 볼륨 1에 참여한 피아니스트 네 분이 계신데요. 일단 피아니스트 김광민. 팬층이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이 양반 피아니스트 조윤성. 저랑 같이 공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연주를 해주든지 그 뒤를 이어서 슬슬 이 앞에 둘을 밀어내고 있는 송영주. 와, 정말 대단한 연주자의 또 피아니스트 이송희 씨. 아니, 인맥이 좋은가 봐요.
0: 아, 아니, 아님 제가 다 선망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1: 혜인 씨가, 경원 씨,
2: 네.
1: 인간관계가 좋은가 봅니다.
2: 그래도 이 바닥에 오래 있었어.
0: 언젠가는 함춘호 선생님도 저 한번 제 앨범에
1: 아, 그래. 여기 지금 내 이름이 없더라.
0: 다음 기타로
2: 기타로
0: 할
2: 한번
0: 때.
2: 이제.
0: 아, 괜찮은데요?
1: 아, 저 궁금하네요. 멜로디 볼륨은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이거 한번 집에, 아, 지금 이 앨범으로, CD로 나왔나요? 아니면 LP로 있나요? 어떻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이제 지금 5곡만 먼저 EP로 나온 상태여서 이제
1: 네.
0: 올 하반기에 LP로 만들 예정이에요. 네네.
2: 볼륨 2가 있습니다.
0: 네네네.
1: 요즘은 CD 같은 거는 안 만들죠?
2: CD가 많이 이제
0: CD 틀 데가 없어요.
2: 니즈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차에서도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2: 플레이어가.
1: CD 플레이어가 있는 차를 만나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분들의 음악 소장하면 참 좋을 텐데 LP로 소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0: 네.
1: 우리 박경환 사장님이 LP 만들어 주신대요.
0: 네.
2: 그 과정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1: LP가 요즘 제작비가 그렇게 쉽지 않죠.
2: 아, 높죠.
1: 그렇죠.
2: CD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1: 자, 앱과 톡사이님이 두 분의 공짜기 좋습니다. 우리 박경원님하고 유혜님 그러시 너무 좋고요. 공시리님께서는 그쵸? 요즘은 음악의 멜로디가 조금 단순해진 듯해요. 이처럼 와 하는 곡이 드물어요. 아이 우리 애청자님께서 예지아빠빠님, 아 조만간 춘우형님 납치당하시겠네요. 저희가 말보다는 음악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님의 그 라이브를 한번 제가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왜 웃으세요?
0: 아닙니다.
1: 자, 연주를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의 노래도 있으신가요?
0: 네,
1: 노래 있죠.
0: 노래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1: 당연하지. 유희재의 음악회인데 노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집으로라는 곡을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0: 네.
1: 어떤 곡이에요?
0: 아, 이 곡은 제가 쓴 곡인데요. 원래 이걸 불러주신 분은 이문세 씨고요.
1: 아, 그래요?
0: 네, 2015년인가에 냈던 앨범에 제가 이제 드린 곡이에요. 예. 네,
1: 오, 유인
0: 그래서
1: 씨가
0: 제가 한번
1: 우리말로 짬바가
0: 야,
1: 대단하시네.

0: 감사합니다.
1: 우와.
2: 실로폰이 마침 있길래. 아.
3: 네. 감성이. 저기 네. 경환 씨 좀 데리고 나가.
0: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작곡가가 부른 버전이어서 네. 네. 원곡을 꼭 좀 찾아서 들어봐 주세요.
3: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3: 제가 느낌이 지금 야 이게 가수가 부르는 건 물론 뭐 더 세련되고 기술적으로도 좀 더 완벽하고 그럴 텐데 이건 뭐지라는 느낌이 받고 있었는데 괜찮아 스님께서 와 혜인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소름 돋았어요 하셨고요. 아스팡님께서는 와 목소리 극락이세요 넘넘 좋아요. 경환 씨가 하는 그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1: 애프터눈이요.
3: 애프터눈 식구인가 네. 보다. 곰지삼육님께서 와 그렇군요. 이 곡 좋아했는데 혜인님 목소리로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앱과 톡사이님께서는 친한 친구가 속마음을 드러내며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요 하셨고 제 마음이 이랬어요. 3983님이 보내주신 문자 같았는데 비슷해요. 문세형님의 집으로는 80년대가 느껴지는데 혜인님이 부르시는 집으로는 90년대 그때가 느껴져요. 아하.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음색이 더 감정해요.

0: 빠지게 만드네요.
1: 그러니까 이 집으로라는 곡이
0: 네.
1: 옛날을 추억하는 거잖아요. 애수가 있는 그런 곡인데, 지금 첫 소절 노래를 딱 불러줬을 때,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네, 그 대회에서 만났을 때. 저 바이브의 피아노와 저 목소리, 저렇게 내뱉는 멜로디,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0: 본인은 저렇게 잘 못해요. 본인도 저런
1: 근데
0: 분위기
1: 제
0: 아니야?
1: 목소리를 듣고도 그 추억을 느낀다는 또
2: 그럼요.
1: 다른 또 음악하는 지인이
2: 그럼요,
1: 있더라고요.
2: 그럼요.
1: 그게 서로에게 그렇게 연결돼 있나 봐요.
0: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죠? 경화 씨, 그
1: 네.
0: 회사 이름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1: 애프터눈입니다.
0: 애프터눈 식구들 음악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1: 그때도 또 저희 식구 몽글이라는 친구 좋아해 주셔가지고.
0: 네. 왜냐하면은 유유상종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니들끼리 모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프터눈에 모여 있는 그 음악인들은 정말 좋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인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소리와 좋은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거든요.
1: 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0: 그래요. 돈은 안 되죠?
1: 그래요.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경환 씨는 프로듀서로서 이번 앨범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을까요? 라고 질문을 줬는데 아까 뭐 전화한 거 없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프로듀서로서 방향성은 제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1: 오히려 진짜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한게 없고요. 왜냐면은 편곡을 그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1차적으로 해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뭘 수정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고요.
0: 일단 손대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0: 색이 안 좋아지지.
1: 녹음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은 그 소스들을 다 이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후작업들, 테이크를 고른다든지 혹시 실수한 데가 있으면은 실수 안한 대로 다시 갈아 끼운다든지.
0: 그건 중요해요.
1: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으로 믹스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질감을 제가 만들어내고
0: 그랬군요.
1: 그렇게 갔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넌 못하는 게 뭐예요? 다 잘하시면은.
2: 지금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2: 그런 디렉션을 다 이제 경환 씨가 1차적으로 줬기 때문에
0: 네.
2: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좀할수 있었던 것
0: 그렇겠죠.
2: 같습니다.
0: 말씀 중에 그 이제 여러 테이크라고 하죠.
1: 네.
0: 많이 녹음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것, 이것에서 이제 선별을 해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직접 내걸 한다 그러면 잘 못해요.
2: 제가 그렇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 실수 안한 것만 골라서 해.
1: 그렇죠.
0: 음악적으로 분위기가 있는 거는
1: 그렇죠.
0: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2: 맞습니다.
0: 들어오고 어디 페달 소리 안 나나.
2: 맞아. 맞아.
0: 막 그런 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아주 재미없어지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프로듀서는 그걸 배제하고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더 비기 아로씨님께서는 실로폰 소리가
1: 죄송합니다.
0: 실로폰 소리 감미롭다고. 역시 제작자 경환 형님 애프터눈 레코드 만세.
1: 감사합니다.
0: 지금 애프터눈에는 몇 분의 아티스트가 함께 계신가요?
1: 저희 톡방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필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0: 좋겠네요.
1: 이야기도 나왔어요. 각자 곡을 써서
0: 네.
1: 이제 한 보름 후에 만나가지고 다 같이
2: 얼마 안
1: 들어보자.
2: 남았네요.
1: 네.
2: 벌써
1: 쓰셨나요?
2: 쓰고 있습니다.
1: 유해인님 아이디어인데.
2: 네네.
1: 네. 아무튼 해보려고요.
2: 네네.
0: 제작자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못 살게 굴어야 되는데. 자, 우리 또 유해님의 목소리 연주 너무 좋고요. 근데 또좀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 들었던 곡이 이문세 목소리로 발표한
2: 집으로라는
0: 그게
2: 곡입니다.
0: 연주곡으로 발표하셨어요?
2: 네, 그래서 이 곡을 이번에는 또 송영주 피아니스트님께서 이거를 연주곡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주셔가지고 또
0: 그래요.
2: 네, 박도 바꾸고
1: 네, 이
2: 네.
1: 박을 바꿔서 오신 게 편곡이 깜짝
2: 너무
1: 놀랐어요.
2: 네네네.
1: 다른 노래로 만들어버린 것 같으면서도 감성은 또 이어지고.
0: 물어보세요. 아마 그 곡이 아닌 줄 알고 하셨을 거야. 제목은 집으로인데 다른 곡을 듣고 와서 막 이게 아닌 긴가민가 하다가 이 곡을 갖다가 다른 곡으로도 갖다가 막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피아니스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아티스트라고 할수
2: 그럼요.
0: 있죠. 여성 피아노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송영주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유혜인 씨의 곡으로 담았습니다.
2: 네네.
0: 듣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유혜인 집으로 이문세 A의 목소리로 발표된 곡인데요. 이번에는 송영주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함께 듣겠습니다.

0: 피아니스트 송영주의 연주로 들어본 유해인 작품 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어떠세요, 경환 씨 들어보니까?
1: 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0: 만족스럽죠.
1: 매만진 사운드여서. 네.
0: 근데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 사운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려고요. 험한 얘기할까 봐. 아, 맞아요.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공시리님께서 지금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데, 어머, 이 곡은 비 오는 날과 어울리네요 하셨어요. 이 다섯 곡이 들었는 EP라고 하셨죠?
2: 네네.
0: LP로 이제 나올 거고.
2: 네.
0: 그러면 이 LP는, 아니, 이 음원 자체는
2: 네.
0: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연주 음반의 묘미죠.
1: 네네. 가끔은 이렇게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2: 많죠.
1: 저는
2: 많죠. 네.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네네. 자, 이문세 씨랑 작업도 하셨고, 그다음에 성시경하고도 작업했었고요.
1: 네네.
2: 저는 개인적으로 이은미 씨하고 작업도 하셨더라고요.
1: 네네네.
2: 어떤 인연이에요?
1: 제가 이제 곡을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인연이 만들어 또 계속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0: 곡을 제일 많이 드린 게 아마 이은미.
1: 네, 이은미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은미 선생님 회사에서 또 제가 1집을 냈었고.
2: 아하. 네,
0: 이은미 선생님 투어를 할 때 네. 오프닝 게스트도
1: 저를 하시고. 제작을 해주셔서 1집을.
2: 아 그래요?
1: 네, 네, 네.
2: 은미 씨가?
1: 네.
2: 오. 네, 이제, 제작자셨구나.
1: 네. 제작을 잘 안 하셨는데 저를 제작하셨지만 제가 이제 유학을 가버려가지고
2: 아하.
1: 네 그래서 네
2: 그 시기면은 이은미 씨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1: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때
0: 이 자리에서 저는 이은미 선배님 뵌 적 있는데
2: 그러니까
0: 여기 앉아 계셨었는데
2: 이은미 씨가 여기 요 자리가 이제 네. 진행자 자리거든요.
1: 아.
2: 그 얘기 딱 생각이 나네.
0: 경옥이 잘 지내요?
1: 아, 정말?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0: 아, 얘기했었어요, 그때.
1: 아, 정말.
2: 네. 이은미 씨한테는 어떤 곡을 주셨어요, 그러면?
1: 아, 되게 한 6곡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아, 선생님이 연주해 주신 아카시아라는 곡도 있었고. 아,
2: 그, 제가요?
1: 네, 아카시아라고 마이너 곡인데 되게 아름다운 또 곡이 있어요.
2: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현우 PD가 막 웃어.
1: 그거 아, 그래. 네.
2: 어떻게 되는 곡인지 한번 피아노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이은미 씨 느낌이 확 나네요.
1: 와. 뭐 이런 제목 약하시라. 따다리 다라다. 기억 안 나시죠, 선생님? 바람. 바라라라라.
2: 괜찮아요. 피아노 연주하신 김에 그대 혼자일 때
1: 네.
2: 한번 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2: 라이브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유해인 연주 노래입니다. 그대 혼자일 때.
1: 네.

0: 감사합니다.
1: 유혜인 그대 혼자일 때. 네. 아 혜인 씨 작품은 이렇게 비가 물론 뭐 항상 안전하게 비 조심하고 그래야겠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그냥 하루 종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삼캐님께서 너무 감미롭고 좋아요 하셨고요. 3983님께서는 저희가 우리 PD랑 밖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혜인인 그냥 고정하시죠. 아름다운 힐링 매일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0: 영광입니다.
1: 야, 저희가 월간 유혜인 어떨까 얘기했었는데 뭐 청취자들 신청곡도 받고 즉흥을 연주도 하고
2: 의지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 공연을 하셔요 그러면?
0: 공연을 가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1: 어떤 식으로 공연하세요?
0: 그냥 작게 좀 작은 데서
2: 드럼 베이스 뭐 정도 이런 정도 편성으로
0: 했었고요.
1: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시죠.
0: 네, 노래도 하고. 네.
1: 이번 네. 발표한 앨범 또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피처링 하셨던 연주분들.
2: 저도 사실 이제 좀 그 공연에 대한 드릉드릉 올라왔거든요. 아. 이분들을 좀 공연에 모셔서 올스타 쇼를 한번 펼치면 어떨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갑자기 토이의 아픔이 생각이 나요. 아, 어떠셨어요, 혜인님?
0: 오늘요?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래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1: 아, 그래요? 네. 아, 경아 씨 오늘 저 사장님으로서 아, 네. 충분히 아티스트가 본인의 이야기 잘한 것 같습니까?
2: 아, 네, 충분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덜 들어오고 싶었는데
1: 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블루다이드 캣님께서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조율하고 기다립시다 하셨어요. 네. 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진짜 네. 말씀 저희가 저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월간 혜인도 한번 기획해보죠. 뭐 돈이 있으면 우리가.
0: 좋습니다.
1: 소리 POB님께서 덕분이에요. 지나가는 과객은 순한 양이 되고 말았답니다 하셨어요. 자, 애프터눈 레코드도 네. 늘 번창하시고
2: 아, 감사합니다.
1: 그 식구들 너무 착하게 말고 네. 좀 상업성도 좀 많이 뛰면서
2: 아, 네네. 상업성 교육을 한번
1: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박경환 씨였고요. 유혜인이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2시간 전 행복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0: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보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0: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 방향으로 진행됐었던 재난 대응 훈련은 모두 끝나서 지금은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포와 영동,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북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강남대로 한남대교 쪽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신사역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인데 차로 변경에만 신경 쓰면 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반월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동군포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료 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원 측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

0: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동쟁의 확대 문제에 우려의 뜻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한 것은 정치적 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의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이른바 B2 열풍 속에 목표치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타 대출은 3조 4,658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각 은행의 기타 대출 목표치 합계 1조 924억 원을 약 2조 4천억 원 초과한 규모로 목표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7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475곳 가운데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37곳입니다. 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호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억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호로도 알려진 이 선박은 지난 5월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 성명에 언급된 선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8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왜 갑자기 TBS 틀었는데 노영희 나오지? 놀랍고 당황하신 분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갑작스럽다.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아, 내가 드디어 들어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너무 티가 나서 투명한 사람. 이게 평소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인간 노영희에 대한 평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의견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잡하게 요즘에 얽히고 설킨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들여다보기 귀찮거나 쉽게 판단이 안 설 때 나도 몰라 이랬다서

0: 일단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 잡는 노영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평소에는 분명하고 거침없는 이런 성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욕도 먹고 칭찬도 받지만 오늘 라디오 부스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시원하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디어 이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끝날지 괜찮다 한번 더 해봐라 할지 지금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노영이 칭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변상욱 대신하는 노영이 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오늘 전매추 코너 있습니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코너인데요. 이 전매추 코너하고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들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전매추는 성격도 둥글둥글 외모도 둥글둥글 사실은 뚫어지게 쳐다보면 되게 잘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둥글둥글함 속에 조금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도 좀 날카롭게 뭔가 한 번씩 비판의 칼날을 놓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암행하는 코너입니다. 암행 언사. 암행 언론사죠. 암행 언사 코너. 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보안 사건 논쟁 속에서 언론의 행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3부에서는요. 전매추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뜨거운 이슈 그리고 논란에 대해서 요즘 저하고 아주 뜨겁게 이슈를 달구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 아, 좀 독특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네,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또 요즘 아주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서는 용역평론가, 정구승 평론가,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의 변호사들이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 선고 얘기도 좀 있고요. 예, 유시민 작가 어제 어떤 유튜브 나와가지고 류 이재명은 수장이 두목이 누군가 생각해봤다. 이 얘기 매우 놀랍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매추부터 시작합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네,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저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이미지로 이분을 만난 게 사실 처음입니다. 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네, 밥을 먹을 땐 대화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화로 나왔습니다. 정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좀 체하는 거 아닙니까?
2: 밥 먹으면서 얘기를 잘 안 해봐가지고.
1: 아, 그래요?
2: 체하는지 안 하는지 잘
1: 네,
2: 모르겠네요.
1: 좋습니다. 오늘 점심 대화 근데 이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메뉴 준비하셨습니까?
2: 네, 저당 잡힌 대통령의 집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1: 이거 진짜 사실 좀 이슈가 뜨거워요. 네. 이거 솔직히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어제부터 오늘까지 네. 이 이슈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소유 중인 그 분당의 아파트를 29억에 매각한 거잖아요.
2: 네.
1: 근데 사실 이제 내놓은 지 꽤 됐는데 그때 팔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됐다가 이번에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봤더니 한 절반이 넘는 금액 정도를 실제 받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해결했더라.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2: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던 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말씀하신 대로 29억 원에 최근 매각했는데요. 매수인에게 매매가의 60%가 넘는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서 이 매수인에게 먼저 집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그 일종의 외상거래 성격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국민은 집을 못 사게 막아놓고 본인은

0: 거액의 사적 대출을 해주는 꼼수로 규제를 회피했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이 사채로 이자 장사를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일단 뭐 안철수 의원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국민은 집을 못 사게 해놓고 본인은 사적 대출을 해주는 꼼수다. 이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0: 일단 근저당권을 왜 설정을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 청와대에서는 일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상으로는 뭐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매도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 약 30년 정도 된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만 더 늦게 팔았으면 이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이 대통령이 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빨리 팔아야 했던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데 매수자도 기존의 집을 팔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내는 10월에 매수자가 이사를 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잔금은 이사를 오는 그 10월에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걸로 잔금을 낼 테니 일단 등기를 치기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를 했고 그 근거로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수자 입장에서도 등기를 빨리 해야 이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좀 이렇게 시간에 좀 쫓겼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이 아파트.
0: 네.
1: 7월 안에 등기가 되지 않으면 아마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돼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물딱지라고 부르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안 팔리기도 하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A라고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0: 네.
1: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이 집을 살려고 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타이밍상 조금 잔금 지급 시기가 안 맞아서 좀 몇 달 정도 좀 문제가 생길 뻔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재명 대통령 집에도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물딱지도 맞고 또 세입자도 보호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잔금 지급 시기도 조절하고 해서 근저당으로 설정을 하기로 한 거군요.
0: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럼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사채나 이자 장사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0: 그러니까 사실상 사금융 아니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1: 네.
0: 근저당을 잡아줌으로써 일단 등기를 칠 수 있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사채를 주고 거기서 또 이자를 받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주장은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고요.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이익을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당장 잔금을 치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단지의 소유권을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1: 네.
0: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이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이 대출을 받아야 좀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좀 이것도 좀 그런 형편은 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잔금 시점이 좀 석 달 정도 밀렸을 뿐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매수자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지인 관계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청와대에는 부인을 했고요. 매수자들이 50대 중반이라는 정보 외에는 뭐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기는 어려운데
0: 네.
1: 그러면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현금 조달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대출 같은 거 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텐데 대출을 막아놨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는 막아놓고 자기는 어떻게 집을 저렇게 잘 팔았을까? 이거 우리 일반인은 팔기 어려운데 대통령이라서 좀 특별한 무슨 꼼수를 부린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딱 등기가 돼 있네 근저당으로. 아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당장 저 집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저도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늦춰지면서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핵심적인 의문인 것 같아요.
0: 네. 그 핵심은 이게 대출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는데 이분은 사실상의 그
1: 사적으로 대출을 해준 거니까.
0: 통해서 네, 네. 그렇게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 좀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10월 달에 이제 잔금을 치르기로 했고 또 세입자도 그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고 뭐 이런 꼼수

0: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는 거죠.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부가, 아,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과거에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정부 포상 줬던 거 다 취소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등 이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했던 167명이 받은 정부 포상 198점을 취소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됐던 무공훈 포장 등과 함께 1960년대에서 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 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이 대거 취소 표창들이 취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0: 진짜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사람을 몰아넣고 그 수사 잘했다고 훈장 받고 그걸 대대손손 자기네들끼리는 또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뭐 훈장도 있으면 는 뭐 여러 가지 또 혜택이 또 자손만만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 뭐 그러진 않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시면 딱 물어보는 게 훈장 받은 거 있습니까? 포상 받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있다 그러면 좀 봐줘.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취소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까?
1: 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 그리고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근한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중에 박처원 대공수사처장은 이 서슬퍼런 신군부 독재 시절에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고요. 각종 고문수사를 주도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사망한 직후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기서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희대의 궤변을 남긴 자로 유명합니다. 이근하는 뭐 더 잘 알려져 있죠. 경찰 소속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고문을 자행하고 한마디 사과 없이 본인은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이근하는 이번 취소로 기존에 수여됐던 그 7건의 정부 포상이 모두 박탈됐고요. 하지만 박처원은 11건의 포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0: 이야, 진짜 한 번밖에도 어려운 포상을 정말 이 사람들은 많이들 받았었네요.
1: 네, 정말 많이 받았네요.
0: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 스타트업의 기세가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만만히 넘어갈 얘기가 아니네요.
1: 네, 중국 AI 스타트업인 문샷 AI가 선보인 이 최신 AI 모델 키미 K3가 전 세계 AI 업계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키미 K3는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추론 및 코딩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가격은 반값으로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0: 와, 진짜 요즘에 생성형 AI 다들 쓰는데 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로
1: 맞아요.
0: 네. 나랑 대화하는 것 같지 하면서 실수도 하면서. 근데 중국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네요. 자, 중국발 AI 충격. 사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1: 그러게요. 이 중국 AI가 뭐 가격과 성능을 모두 앞세우자 이 미국 빅테크의 좀 막대한 AI 투자에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최근 이 전 세계 반도체 주식까지 출렁이게 만들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한 달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다고 하고 일본 대표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의 주가도 고점 대비 한 50% 떨어졌다고 하고요. 미국 샌디스크 그리고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도 한 달 사이에 한 40% 정도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뭐 여전히 견고하고 이 중국 AI가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는 것 같은 좀 그런 이게 중국 체제에서의 AI 모델의 좀 한계도 뚜렷하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진짜 웃긴다. 자기들 좀 걸릴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안 하나 보죠.
1: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을 꺼린다고 하는데.
0: 네. 너무 인간적인 AI네요.
1: 네. 네. 근데 뭐 사실 뭐 저희들이야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용도로 쓰지. 전문가들은 보통 코딩 용도, 회사 그렇죠. 업무 용도로 쓰니까 네, 그쪽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추론 및 코딩 능력을 갖췄는데도 가격이 반값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조금 시장 전망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AI에게 인간이 승리했다는 또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1: 네, 현존하는 최고의 바둑기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 신공지능이라고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2000년생입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이벤트 대국에서 최종 전적 2승 1패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6

0: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대결 이후에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인공지능의 빅매치였는데, 카타고는 알파고보다 더 강력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점, 이 적바둑 조건이긴 했습니다만, 신진서 구단이 2승을 따내면서 인류의 자존심을 또 지켜냈습니다. 첫 판에서는 그 AI의 기습적인 수법에 흔들리면서 불개패를 당했지만 그 2국과 3국에서 AI의 연상 능력이 미치기 쉬운 좀 난잡하고 복잡한 전투 대신 좀 단순화해서 변수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전운행 전략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3국은 이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승률 99%의 우위를 시종일관 유지하면서 흑 11집 반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 야, 제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아 이제 인간이 끝났나 보다 했는데 역전승을 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0: 네, 그러니까요.
1: 네, 자 AI 시대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 됐는데요. 우리 PD님이 좀 전에 오늘 응원하는 댓글이 많아요라고 해서 쭉 올려주셨었거든요. 네.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어쨌든 오늘 저희 방송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정상근 기자하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호흡 어떻습니까? 환상적이지 않나요? 둘 다 동글동글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점심 메뉴 맛있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상근 기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아까 또 우리 피디님이 샥 지웠던 댓글들 또 다시 샥 올려주셨습니다. 재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 휴가라서 처음 라이브 봅니다. 이러셨고요. 일산 멋쟁이님, 아유, 반갑습니다. 엽가 톡사이님도 정상근 기자님 가셨지만 반가워요. 라고 하셨고요. 네, 유미공육님, 체리조아님, 네, 응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암행언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를 암행 취재하듯이 날카롭게 비평하는 코너입니다. 암행언사, 장지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장지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0: 아, 암행언사 출두요 이렇게 네. 크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요즘에 법조계와 정치권이 아주 뜨거운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언론사들이 다루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수사 공백을 낳는 것인지 시민들의 걱정도 사실 큰데요.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복잡한 제도적 맥락을 좀 짚어주고 시민들이 충분히 수기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과연 우리 언론이 지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암행언사를 통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진짜 중요한 코너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언론이 뭔가 보도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네. 예전 같으면은 언론이 우리를 좀 이끌어주기도 하고 사실관계 파악도 해주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섭섭했고. 네. 자, 언론이 과연 이 논쟁에서 정말 생산적으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수기를 돕고 있는 것인지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이슈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단 민언연이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이 네이버 포털에 송고된 17개 주요 언론사의 보안수사 관련 기사 2,436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0: 2,400건이 넘는 거요?
1: 네, 와. 네. 이게 15일 동안만 해도 벌써 2,400건이 넘더라고요. 네. 이 내용의 결과를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전체의 78.6%인 1,914건이 단순히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받아 쓰는데 그치고 있는데요. 반면 제도의 취지나 혹은 해외 사례를 짚어주는 심층 보도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언론사가 직접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117건의 보도 중에서 90.6% 106건이 보안수사권 존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기를 강조하고 있는 보도는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전부 다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세요라고 준다 이런 건데요. 네, 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었는가요?
1: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인데요. 이 두 매체는 직접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라라고 외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보안수사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사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

0: 이 사이에 부재에다가 아예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 보안 수사에서 전모 밝혀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1: 네, 조선일보 진짜 뼛속까지 투명한 언론사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앙일보도 사실은 마찬가지 같아요.
0: 맞아요. 거의 네. 같은 날에 같은 구조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이 보면 마치 약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7월 9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날 보도에서는 특히 중앙일보 기사 말미에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라는 정치적 맥락도 덧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검찰의 보안수사를 민주당이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은연 중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러니까 개별 사건 보도인 것처럼 이제 포장은 했으나 실제로는 네.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0: 네,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뭐 어떻게 강화할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지 뭐 이런 본질적인 고민들이 지금 보도에서는 삭제된 상황이고 그저 자극적으로 폐륜 사건,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 에서 언론사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사를 다루는 것이 맞겠는가를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보안사건 관련해서 검증이 작동하지 않는 그냥 여론조사들도 있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도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 7월 12일 기사였습니다.
1: 네.
0: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한국갤럽 같은 전문조사기관의 전국 단위 조사는 보통 표본이 1,000명 네. 기준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개혁신당 산하연구원이 단 51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였습니다. 이게 표본이 당연히 적으니까 신뢰도도 당연히 낮고 표본 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로 굉장히 큰 편. 인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여론이 바뀌었다. 내지는 일반 국민들은 보안사건 존치를 좀 더 원한다. 이렇게 그냥 봤는데
0: 네,
1: 그렇게 말할
0: 아닙니다.
1: 근거가 사실은 되게 좀 부실한 거였다.
0: 네. 심지어 이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표본 규모가 518명이다라는 얘기는 아예 적지도 않았고요.
1: 어허.
0: 이 중앙일보는 적기는 했지만 이 수치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오히려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서 설계됐다라면서 신뢰성을 보증해주기까지 한 상황이죠. 이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조사를 마치 객관적인 국민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보안사건 존치하자 이런 쪽으로 가려고 조금
0: 네.
1: 군부를 많이 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0: 그 일단 결과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어쨌든 무조건 폐지나 무조건 존치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
0: 네.
1: 언론사도 있나요?
0: 네. 다행히 있었습니다. 이 MBC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부실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JTBC도 검찰의 권한 남용과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를 좀 해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정말 뭐 말로는 쉬운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고 묘수가 이렇게 싹 잘 찾아지는 건 아니라서.
0: 그럼에도 조금. 어쨌건 숙의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1: 그렇습니다.
0: 봅니다.
1: 네. 네, 암행원사 이 코너가 매우 저는 신선하기도 하고 좋은데요. 중요한 건 시민들이 그냥 뉴스를 주니까 그대로 흡수해라 이게 아니라 어떠한 뉴스를 선택해서 읽을 것이냐 어떠한 곳에 포인트를 방점을 둬서 조금 이해할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이 항상 시청자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보실 때 이 사례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숨겨진 내용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보도를 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12시 01분 PM님인가요? 네. 검찰의 권한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더니 보안사건은 수사권 아닌가요? 쓸데없는 개혁이라며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을 것도 같고요. 정말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다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0: 그렇죠. 수기의 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네. 우리 장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변입니다. 3변 토크인데요.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3변 토크는 언더73의 3변 시대 베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했어.
2: 그거 뭐죠?
0: 우리 저
1: 친한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 네, 거기 코너에 3변 시대라고 있는데 베낀 것 같은데. 제 거 다 보시잖아요, 요즘.
0: 제가요? 네. 아닙니다.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요즘에 박상수 변호사가 아주 핫해요.
2: 네. 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나오시던데요.
0: 네. 아니, 한 번 나오는데 네. 워낙 이제 영향력이 박상수 변호사가 말이 이상하게 하니까.
2: 쇼츠로 많이 돌더라고요.
1: 아, 프레임을 그래요? 많이 만들어드리죠. 제가 민주당이 쓰기 좋은 프레임을.
0: 그건 맞아요.
1: 명청교체기부터 시작해서.
0: 또 시작이다. 맨날 자기가 모든 이슈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매우 부적절한데 그래도 네. 내가 한번 스스로에게 네.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한 30초만 줄게요.
1: 아 예, 저는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고 예, 뭐 인천 서갑에서 출마했던 박상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 일하면서 이것저것 네, 방송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랑은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0: 우리 자주 예. 만나죠. 예, 인천 서갑에서 떨어졌죠?
1: 떨어졌어요. 김기용 의원한테. 예, 크게 떨어졌습니다. 크게. 크게.
0: 네. 네, 여러분 잘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네. 정구승 변호사도 본인 홍보 한번 해보세요.
3: 네,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소송 계속 하고 있고요. 어제도 지금 체포권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아. 네, 계속 형사 사건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뭐. 그 유시민 할아버지 담당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뭐 조화 만들고 있습니다.
0: 유시민 할아버지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저께 유튜브에서 네. 유시민 작가가 류 이재명의 기획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이현주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3: 아, 뭐 대통령이 뭐 기획을 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1호선에서 보이는 할아버지 느낌이 많이 난다. 그 한참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았던 단소 할아버지 있잖아요. 딴지를 많이 보시니까 딴소 할아버지 혹은 좌파 천공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논리적 반박을 하기보다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답이다.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사실상 일반적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논평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1: 진짜 그 한쪽 요즘 유시민 작가 흥미있게 보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 이야기와 딴지 게시판 보는 게 저의 요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0: 즐거워요?
1: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반명은 올림픽공원에 있지 않다. 딴지 게시판에 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죠. 많은 것들이 거기서 저는 영감을 얻어요. 방송에 많은 영감을.
0: 딴지에서?
1: 네. 진짜 그 거기 다 나와요. 해조라 갔다 뭐 이런 것들도 딴지 게시판에 있는 거야. 저기 기타급 해조라 갔다. 이거 딴지 게시판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 어제 그 이야기도 아 진짜 이 노선투쟁을 끝까지 할 생각이구나. 정말 우리 당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수도권 전 지역구 유이동 모델 하가 눈앞에 왔다.
3: 저게 제일 아픈 거예요. 사실 지금 사실상 그 국힘 쪽 패널 분들의 논리 제공이나 이런 네. 것들을 다 딴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국힘 분들에게 반박을 하면 야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저거 다 유시민 할아버지가 하거나 딴지에서 갖고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저게 아픈 거죠. 근데 유시민 씨에 대해서 실망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의 정당사를 살펴보면 사실 실망한 건 없다. 항상 그래오신 분이라 유시민이 또 유시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겠지만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일간 예비경선이 돌입합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결론이 뭐 특별히 근데 변수가 막 생긴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뭐 결국에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돌풍을 일으켜주느냐. 왜냐하면 사실 누가 봐도 양강 구도인데 이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다크호스로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변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딱히 변수는 없고 이제 그 투표율이 낮으면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할 거고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결속된 표가 있으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할 건데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또 다크호스로서 매기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송영길 후보에게 늘 권하는 길이지만 한동훈 의원이랑 보안수사권 문제로 토론을 하셔라. 지금 그것만큼 메가톤급 이슈를 잡아먹을 게 없고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아니 송영길 후보 유능하신 분이거든요. 사법시험도 있지만 또 외신가도 합격을 하셨고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몇 개 국어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만약에 보안수사권 문제에서 꺾는다. 얼마나 민주당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영길 후보는 이제 일발 역전의 한타를 딱 노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입니다.
0: 기승전 한 경우입니다.
3: 반대로 그 토론을 통해서 관심을 받아야만 하는 친한계의 입장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당론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나설 이유도 없고 사실 보안사건과 관련돼서는 국민 그 여론 갤럽조사를 따르면 거의 6대 2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6이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나오는 후보가 전면으로 들고 나오는 후보는 사실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물론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정청래 후보야 그 이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들고 나오겠지만 사실 전반적인 지지가 필요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구태여 들 필요는 없고 당원들도 사실 반대 의견이 없지 않고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토론에 나서는 건 좀 어렵다. 저도 약간 또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의원께서 당원이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당원이 있는 쪽에서는 당원들의 의견이 합쳐지기 전까지 나서기 어렵다라는 걸 전달드리겠습니다.
1: 그렇구나. 한명도 원내대표가 오늘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보안수사권 아예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검찰에게 조금 더 권력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근데 정구성 변호사도 그렇고 당원 아닌가요? 그러면은 원내대표의 이야기, 의원총회에서 상징하는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당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당론은
1: 그 입장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3: 당론은 의총에서 정해져 있거나 뭐 투표가 됐거나 당론으로 정해졌다라고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 원내대표님 개인 입장이 무조건 당론이 되는 거는
1: 원내대표의 입장이 개인 입장입니까?
3: 원내대표의
1: 오피셜이에요?
3: 아니 원내대표 개인 입장일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어떻게 보면 한 게 정해지면 다 같이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토론이 가능한 정당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1: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정우승 변호사도 그렇고 뭐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렇고 제가 방송 많이 하는 이제 강소영 변호사도 그렇고 뭐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그렇죠. 다들 보안수사권에 있어서 완전 폐지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론에 나설 거 아니라면 김민석 후보든 송영길 후보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를 선명하게 좀 내세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후보 3명 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입장을 견제하면서 토론은 또 못 나오고 당론이 못 정해졌으니까 못 나오고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그러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 쫄지 마셔라. 이름이 비슷해서. 우리 송영길 후보님, 쫄지 마세요. 뭘 하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0: 이야, 이거 왜 갑자기 안 쫄고 있는 사람한테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간 신경전도 생각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김민석 후보 지금 신천지 개입하려는 근거가 있다. 나 이거 적당하시게 말하겠다. 이러면서 또 조금 신천지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3: 일단 신천지 의혹은 사실 예전에부터 있었던 일이고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관련된 단체들이나 아니면 언론지에 이제 뭐 연설회를 가거나 아니면 행사에 참여했거나 이런 사진은 이미 많이 유튜브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예전에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선거를 할 때 거기서 서울에서 갑작스럽게 8만 표가 들어왔던 전례 등을 비추어 보면 네.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라면 이거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김민석 후보가 과거 의원 시절에 계엄을 계속 예견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뭐 위원비어 선동을 한다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그 위험을 알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아마 어느 정도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차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증거가 있을 것이고 뭔가가 좀 실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박성수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신천지가 하나의 정당에만 과연 관여했을까? 좀 상식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김민서 후보가 지금 문제 제기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당정 문제나 아니면 종교단체가 이렇게 당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선출에 있어서 관여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는 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우리 한번 이것 때문에 크게 홍역을 알았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도 논쟁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면 여야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거든요. 양당을 가릴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계엄을 누구보다 먼저 예측했던 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다. 계엄을 예측한 이후 좀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가 있게 얘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역시 김민석 후보도 증거를 내놓으세요. 공개적으로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어떤 증자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놓고 아예 공론화시켜서 종교단체 이중당적 이 문제들을 양당에서 좀 걸러야 우리 정치가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네. 이중당적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법령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중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강성 지지층인 경우가 많아서 그 민의를 왜곡하는 데 좀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공화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군소정당과 이중정당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분들에게 만약에 하나의 정당만 선택하라고 하면 국민의힘보다 그 더 소속감이 높은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이중당적들이 좀 걸러진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조금 더 극우적인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양당을 떠나서 정치권 전반에서 한번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주민등록번호로 그냥 필터링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문제라 선관위 이번에 개혁과 함께했을 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김민석 후보지만 만약에 정청래 후보도 좀 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누구를 표적으로 한 건지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정청래 후보도 난 떳떳하다 신천지 특검하자 먼저 던지세요. 그래서 신천지 특검 한번 같이 한번 싹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해가지고 그냥 한번 싹 다 이게 신천지라는 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양당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정치인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냐. 이거는 뭐 지금 여야가 없고 너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어쨌든 두 분 다 김민석 후보가 그냥 근거 없는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양당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니까 좀 털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물어볼까요? 최근 민주당에서 청년 최고위원 선출제가 이제 무산이 되고 기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이 또 X의 의견까지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당에서 2천만 원씩 막 또 깎아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른 방송들 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김민석 송영기 후보와 좀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좀 답답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60화국 이후에 원래 당정이 그렇게 막 이렇게 철저히 나눠져 있진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해조라 사건 이전까지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천에 개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해조라 사건 이후로 이제 공천 개입하면 큰일 난다, 감옥 간다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막상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고 보니까 정청래 대표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하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이게 정권의 철학을 실현해야 되는데 여당에서부터 이렇게 발목 잡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니 이 정권 철학 실현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그동안 우리가 그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에 대한 위선을 좀 내려놓고 좀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3: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법률상으로 지금 처벌받았던 당무개입 같은 경우는 2018 고합 119 중앙서울중앙지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건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진짜로 당부 공천 자체에 개입한 거고 현재 공직선거법이나 민주당 당원당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의견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판시된 판결문 내에서도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들은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명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던 것과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의견을 개진하는 걸 섞어갖고 당무 개입이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묻고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고 불법적으로 했던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당원당규에 개입하지 말라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화로 누구한테 해서 누구 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고 있는 것만큼 그리고 대통령이 당비를 20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특별당비가 200만 원씩 내는데 트위터 하나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히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돈을 오히려 묻고 말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맞다. 음성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저는 오히려 트위터로 어떠한 공개적으로 해서 당에 대한 의견 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게 오히려 음성화하는 걸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뭐 정구성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민주당원 쪽에 분명히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딴지에 있는 당원분들 그런 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대통령이 트위터로 얘기하는 게 전화로 얘기하는 거랑 그 압박감이 뭐가 다르냐. 트위터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압박감이 크지 하면서 이제 딴지 게시판에

0: 담으면 이거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이다. 어? 해줘라다. 어? 기탁금 내려줘라다. 이렇게 그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은 잘하셨어요. 당비 200만 원씩 내는 대통령이 의견 낼 수도 있고 당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도 있고 당원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열어주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여야가 좀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소모적입니다. 지금 뭐 그냥 의견만 냈다고 하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결국엔 수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서 뭐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실현됐던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같은 민주당원들이 해줘라 해줘라 저는 해줘라를 딴지 게시판에서 읽은 다음에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진짜 야 이 본인들끼리 이럴 거를 뭘 그 난리를 쳤나
1: 진짜 아프네요.
2: 네, 네 잠깐만요.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공영방송입니다. 지상파 방송입니다. 박상수 변호사님의 이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발언이라던가 이 중에서 좀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본인의 혼자의 개인 생각이지 아, 예. TBS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0: TBS의 생각도 아니죠. 저는 게스트로 왔는데.
2: 네. 네. 네.
1: 그 기타금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돈이 없는 정당도 아니고 선거 보전을 받고 있는 공당이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던 거는 사실 선거 공영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이틀 전 사실상 그날 저녁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날 갑자기 4배 오른 금액을 내라는 건 사실 이거는 이걸로 하나의 장벽을 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략적인 수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 내에서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담장을 낮추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당무 개입 관련해서는 박상수 변호사님이랑 드물게 저희가 의견을 일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조금 정말 좀 음성화되지 않고 공론장에서 좀 소통이 가능 하도록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요 그 기타금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회동을 가지고서 천하람 의원까지 이제 같이 동석해서 얘기를 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이른바 대여투쟁 공조 같이 한다 이런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0: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치가 시작.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은 거의 뭐 춘추전국의 시대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또 엊그제 보니까 유정복 시장이랑 또 만났더라고요. 지금 보면 김진태 전 지사, 그 다음에 뭐 박형준 전 시장과도 다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그, 한동훈 의원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움직일 때는 제가 이 당에서 정치를 해보니까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당대회가 한 연말쯤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움직이는 걸 봐도 그렇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또 이준석 대표랑 저렇게 만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치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당은 크게 보면 지금까지 한동훈식 보수와 장동혁식 보수가 충돌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식 보수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고 권영세 의원이 권영세식 보수 그다음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대표랑 만나면서 정점식식 보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춘추전국적으로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 명이 더 더해지면 또 확실하다.
2: 누구?
0: 나경원 의원. 네,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네.
2: 네.
0: 나경원식 보수라는 깃발이 들려주는 순간 확실하다.
2: 아니 근데 어제 오세훈 시장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아예 그냥 당대표를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진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지금 전정식 국민 원내대표가 김준석 개혁신당 대표로 회동을 가졌다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당론으로서 이제 개혁신당과의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2: 아, 지금 어퍼컷 들어왔습니다. 네. 어퍼컷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은 조금 다른데, 아니 근데 민주당도 지금은 이제 두 세력이 충돌하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춘추 전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민주당은 두 세력이 강고하게 스크럼 짜고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권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합집산이 돼서 저 좀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공론장에서

0: 벗어나고 이제 조금 협치를 할 수 있는 좀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뭉치는 거는 큰 관심은 없지만 좀 빨리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정 파트너로서 네. 어느 정도 소통하고 말씀드린 아까 뭐 공감을 했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신천지나 아니면은 뭐 저희 그 이중당정 문제 그리고 당무개입 문제 같은 경우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협치해 갖고 법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 계신 구구분들을 빨리 정리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1: 네. 네, 우리는 지금 너무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분열은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뭉쳐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부잣집이다 보니까 네. 원래 부잣집이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급진민주당과 중도민주당 두 당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1번과 3번, 네. 네. 1번과 3번 두 후보가 그 저기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그거를 보고 싶습니다. 정말 민주당을 사랑해서 세 개가 되면 더 좋겠어.
2: 네, 저런 얘기 끌려 들어갈 필요는 네. 없다고 보고요. 자,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대납, 금원 대납 비용이 좀 문제가 됐는데, 오늘 선고하거든요. 이제 이게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지 생중계는 아니어서 녹화 중계라서 아마 선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할 텐데요. 2시에. 결론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저는 지금 유무죄를 예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쟁점은 네. 이미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김한정 회장까지는 유죄가 전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철원 부시장에서 끊을지 김한정에서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자기와의 관련성을 끊으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입증되는 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이다. 하지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당선 무효형을 걱정하거나 피건 성권 박탈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 상회해서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직접적인 증거는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근데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추단할 만한 내용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재판장이 얼마나 용기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것 같습니다.
2: 지금 AI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게 유죄 나올 확률이 60몇 퍼센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이 재판장이 워낙 이 증거가 명확해야지만 또 유죄를 인정해주는 타입이다. 이래가지고 무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는 중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당선 무효 아니면 무죄인데 이 구조가 가장 유사한 거는 대북송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르면 북한에 돈을 간 거는 맞죠. 그 사실관계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알았느냐, 이재명 도지사까지 알았느냐 이걸 입증을 못하는 게 지금 이제 수사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물론 뭐 재판은 아직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근데 그 유사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윤석열 전 대통령 딱 양자구 이렇게 구조로 짜여져 있을 때랑 삼자로 짜여져 있을 때가 이게 제일 힘든데 뭐 이건 재판부의 용기가 아니라 특검의 실력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변 토크 노영희, 박상수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변상욱 기자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노영희 쇼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보였습니다. 어떠셨는지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우와 폭염을 오락가락하는 올해 장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노영희였고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역 앞 교차로에서 봉천역 쪽으로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분당수서로 성남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편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포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산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마음이 신나면 발걸음도 괜히 더 가벼워집니다. 분명 같은 길을 걷는데도 좋은 일이 있는 날은 계단 오르는 것도 덜 힘들고 묵직한 가방도 덜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반대로 걱정거리가 있는 날에는 몸도 금세 알아챕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발은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무겁고 숨쉬기조차 버거운데요.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로도가 정점을 찍는 수요일입니다. 날씨까지 덥고 습해서 늘어지기가 쉬운데요. 생각이 몸을 좌우하고 행동은 감정을 바꾼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같이 먹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할 때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 방송 들을 때가 제일 즐거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0: 오늘 또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긱스의 커피를 마시고 들으면서 좀 분위기 있게 출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또 향긋한 커피 함께 나누는 그런 운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 뭐 한창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식사 마치고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오후 시간 활용해서 또 좋은 그런 휴식도 좀 좋은 사람들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이렇지만 우리 기분까지 축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선곡의 진심인 천유진 PD님이 오늘 첫 곡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오늘도 가정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 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님.

0: 팀장입니다.
1: 네, 오늘 여는 말에서는 몸이랑 마음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생각은 몸을 움직이고 행동은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특히나 오늘처럼 덥고 습하고 지치는 날일수록 좀 일부러라도 여러분 즐거운 상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좀 어떤 상상을 할 때 좀 즐겁다 느끼세요?
2: 그 뭐, 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그 정도? 네, 뭐 특별히 뭐 이게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상상을 하는 건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예. 일상에서 즐겁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것도 모르냐 할 때 땡치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1: 네. 은근 서운하시죠? 저 가면, 그렇게 부러질 정도로 땡치는 걸 누가 그렇게 웃으면서 받아주겠습니까? 은근히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해서 저 덕분에 우리 최동규 본부장님은 많이 힐링하고 계시네요. 스트레스를 땡땡 하면서.
2: 네, 뭐 1년치 모았다가 네, 한 달에 다 풀고 가는 것 같습니다.
1: 예, 많이 스트레스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두현 팀장님은요?
0: 네, 뭐 언제 어떤 상상을 할 때 가장 기분 좋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피곤하지만 복권방 가서 5천 원짜리 복권을 가슴에 품어 두고 네. 이게 만약 주말에 1등이 된다면 정말 좋은 데 가서 휴가도 보내고 싶고 정말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도 하고 뭐 정말 맛있는 것도 한번 사 먹어보고 원하던 물건도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상상 때문에 저는 월요일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1: 아, 월요일에 월요병을 네. 이겨내면서 복권 한 장 딱 살 때.
0: 네. 5천 원 복권.
2: 아, 근데 저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왜요?
2: 제가 구도현 팀장님의 이제 그 소득을 아는데 아니, 지금도 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복권으로 그 상상을 한다라는 게 네,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최동기 본부장님은 뭐 이제 필요한 게 없고 다 가져서 별로 상상을 안 하시나 봐요.
2: 아니죠, 아니죠. 이제 그 무력이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레 무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1: 누가 보면 뭐 나이 굉장히 많이 먹으신 줄 알겠어요. 무력 없는 사람치고 그 오늘 목에 금 목걸이를 치렁치렁 하고
2: 쓰댕입니다,
1: 오셨다고.
2: 쓰댕.
1: 네, 이거 팔찌를 지금 뭐 화이트 골드 뭐 지금 몇 개를 참 그 원래 그래서 그 무력이 없으시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패션에도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다가 달마이 9590님께서 패셔니스타 최동기 본부장님 티셔츠 너무 귀여워요. 곰돌이 좀 더 보여주세요 하셨네요.
2: 네, 이거 주장 아닌가요? 주장.
1: 아닌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2: 네. 예. 제 티셔츠는 오늘 곰돌이가 아닙니다.
1: 아, 네. 곰돌이가 저렇게 빤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최동규 본부장님의 옷에 그려진 곰돌이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 번으로 여러분 오늘도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드디어 그 코너가 다시 돌아온 날이죠. 부산 사나이들이 준비한 수요일의 코너 마 이게 돈이다 시작한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2: 최동기
0: 구도현의
2: 마 이게 돈이다.
1: 마 이게 돈이다.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안 하셨어요? 마 이게를 올리지 마 이게를 낮게 시작하라면서요. 마 이게 돈이다 이렇게
2: 아니죠. 마 이게 돈이다.
1: 마 이게 돈이다. 돈이다.
2: 네.
1: 어렵네요. 예, 역시 언어의 세계는 참 신비롭고 미묘하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면서요?
2: 네, 그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1: 네.
2: 자,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연금도 이제 관심이 상당히 크게 늘고 있죠. 자,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생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며 생활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6월부터 이제 일부 달라진 주택연금 제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주택연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질문 문자도 자주 들어오고 있고 우선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1: 네.
0: 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 공시가격 기준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1: 네.
0: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주택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내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경우에는 월 수령액도 더 늘어나나요?
2: 네, 최근에도 이제 지역 개발이나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으로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사례들 꽤 있었죠.
1: 네.
2: 하지만 주택연금은 그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월 지급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늘어나진 않고요.
1: 네.
2: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처음 약속된 월 지급 금액은 변함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에 뭐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뭐 세상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뭐 부부가 모두 뭐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0: 네, 일단 가입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우선 이 월 지급은 일시 중단이 되는데요. 이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상속 절차와 세금, 신고, 납부 등을 마치면 연금을 다시 이어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이제 정산하게 되거든요. 정산 후 이제 집값이 더 많이 남아있다면 그 차액은 이제 상속인에게 네, 상속이 되겠죠. 반대로 받은 연금액이 집값보다 더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1: 어쨌든 이 주택연금의 제일 큰 장점은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일 것 같은데요. 아까 올해 6월부터 제도가 일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0: 네. 먼저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급액이 확대되었거든요.
1: 예.
0: 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이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일반형보다 지급액이 기존 14.8% 많았는데 이제는 20.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집값은 비교적 낮지만 이 생활비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는 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실거주 요건인데
1: 네.
2: 자, 기존에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1: 네.
2: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자녀 집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되는데 고령층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집값이 좀 낮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내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게 좀 어렵다거나 이런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더 많은 분들이 훨씬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제도를 손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또 하나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세대이음 주택연금인데요.
1: 네.
0: 기존에는 이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이 부모님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이 전부 상환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해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이를 위해 개별 인출 한도 기준 개별 인출 한도 또한 예, 예. 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아, 그 방금 그 불상사

0: 로 인해서 밖에서 제작진들이 좀 걱정하고 있어요. 구도현 팀장님 혹시 오늘 날씨 영향으로 너무 힘드시면 네. 뒤에 잠깐 누워 계셔도 된다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개별 인출 한도가 기존 대출 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가 됐다.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또 가입을 할 경우 이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해서 부모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으로 방금 마무리가 됐고 어쨌든 현실을 좀 여러 가지 잘 반영을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 요건 심사와 현장 조사, 주택가격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후 보증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를 마치고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근데 장점도 많지만요. 뭐 단점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2: 네, 이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이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가입비와 보증료, 이자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고 이 상속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생활비 수준, 주택 가격, 그리고 앞으로 거주할 시간, 자녀와의 상속 계획 등을 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이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혹시라도 내 노후 준비,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가 조금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주택연금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또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고 세대이음 주택연금 새롭게 시행됐다.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다만 어떤 금융상품이든 장점도 있다면 단점도 있다.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우리 집, 우리 부부의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가장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한대.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상해요.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진짜.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충북 청주시라고 하네요. 함께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요즘 많이들 가입하는 무해지 보험 유행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의 생활방식이나 수입구조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든요.
0: 네.
1: 월납 보험료가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무해지 보험을 선택했을 때 이제 단점과 장점을 한번 알아보고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무해지 보험 여러분 메모 준비해 주시고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장사의 신이 되는 거였는데요. 식당 알바부터 시작해서 푸드트럭도 하고 지금은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내가 가장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험은 꼭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월 20만 원 정도고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아 여보 나 건강 챙겨주는 거 진짜 고마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급금 제로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 이 매출이 바닥치게 되면 이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데 말이지. 보험료 이 한두 달 못 내서 갑자기 이 해지가 되면 여태 낸 돈 다 날아가는 거잖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1: 아우 당신은 너무 걱정을 사서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스마트한 사람은 다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거든. 환급금이 없는 대신 월보험료가 훨씬 싸니까 가입을 하는 거지. 예전처럼 힘든 시기 오지 않게 내가 옆에서 바짝 내줘 할 테니까 걱정 그만해.

0: 연애할 땐 그런 목소리 아니지 않았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었지만 진짜 손가락 빨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나 믿고 일하는 우리 직원들 월급 밀리는 게 더 두려운 일이거든요. 전문가님들, 저처럼 흥망성쇠를 겪는 자영업자에게 이 무해지 보험이란 게 과연 약일까요? 혹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정말 그날로 끝장나는 건지. 아,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랑 없는 보험이랑 진짜 장단점은 뭔지 두 전문가님의 속 시원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라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40대 청취자분께서 오늘은 청주에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청취자분은 정말 우선은 진짜 성실하게 살아오신 게 사연에서부터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 패밀리 여러분들, 이 매출 줄어드는 시기가 얼마나 자영업자에게 큰 고민인지 지금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2: 네. 이 청취자님도 10년 넘게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요. 지금은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고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두고 생활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1: 그렇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항상 안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뭐 청취자님은 사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재무관리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 바쁘시니까.
3: 네, 매출이 좋을 때에도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보다는 혹시 모를 불경기를 대비해서 은행 예금만 꾸준히 해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네.
3: 자, 자산이 모이기는커녕 지출 항목만 계속 늘어나고 수익과 지출 역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2: 이 사업 초기에는 이 투자와 적금도 해봤지만은 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 현금 흐름이 좀 막히게 되면서 네. 이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모두 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 원금이 보장이 되는 예금만 고집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러셨군요. 큰 손실을 한번 겪고 나니까 뭔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험료를 제때 못 냈다고 보험이 뭐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뭐 보험료를 한번 미납했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진 않죠. 대부분의 보험은 약 2개월 정도의 납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거고요. 한 네. 번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계속 보험 상태는 이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보험료 한 번 미납됐다라고 해서 보험이 다 사라진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러면 이 보험이 미납이 되게 되면은 실효 상태가 되거든요.
1: 네.
2: 이 실효 상태가 되면 계약은 남아 있지만 이 보장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물론 미납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이 부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연체가 되면 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나저나 오늘 키워드 요즘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점점 보험 상품이 다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3: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많이들 이제 가입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2: 네, 맞습니다. 이 무해지 환급형은 적립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지 시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이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약관 대출 역시 이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소득이 좀 안정적이고 난 장기간 유지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해지 환급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1: 네.
3: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다거나 나는 소득의 편차가 있어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해지 환급금이 있는 유해지 환급형이나 보험료를 낮춰서 이제 유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리 청취자분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중도에 좀 유사시에 대출이 가능한 유해지 환급형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인 만큼

0: 환급형. 뭐 그 밖에도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어떤 거예요?
1: 네, 이 만기 환급형은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네. 다만 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한다는 생각만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이 구조를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2: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만기라는 것이 보험료를 이제 완납한 시점이 아니라 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을 우리는 만기라고 부르거든요. 뭐 보통 요즘 보험 가입을 할 때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네. 만약에 40대 청취자님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40세에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20년 완납이 되는 시점인 60세에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보장 만기인 90세나 100세가 되어야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 시점은 대략 뭐 4,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그러게요. 이 부분은 진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메모 해두세요. 이 그 만기 환급형 보험의 경우에 우리가 그 보험료 내는 그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 보장이 끝나는 그 시점에 환급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만기 시점이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이 중도 해지 시에 손실이 크고 이 오랜 기간 이 물가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만기에 받는 돈의 이 실질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안정적인 분이라면 보험은 비갱신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0: 네.
2: 만기 환급형과의 보험료 차액은 장기 투자로 운영하는 것이 보장과 자산 증식을 함께 준비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항상 맞춤형이 중요하다고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 보장과 자산 관리와 균형을 잘 잡으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1: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0: 네.
1: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데요.
0: 맞아요. 이런 사연도 많이 와요.
1: 그렇죠. 이 보장성 보험은 절대 저축이 아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신의 소득과 재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뭐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연의 주인공 우리 청취자분의 보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 네, 일단 청취자님은 그 1세대 실손보험만 유지하고 계셨고 그 외 보장이나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실손은 잘 유지하면서 3대 진단비만 이 유해지 환급형으로 한 월 10만 원 수준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층 연금 구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0: 네.
2: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0: 네.
2: 자, 그래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네, 은퇴 자금, 퇴직금을 만들 수 있는 IRP를 개설해서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액 연금 보험을 가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며 이제 3층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거든요.
0: 예.
2: 보장과 퇴직금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잘 준비해서 정말 좀 든든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까지 네, 듣게 되었습니다.
0: 아, 두 분도 이렇게 잘 상담 마무리하시고 참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무해지 보험과 유해지 보험 뭐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험료 얼마냐 이것만 보고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소득과 내 직업의 특성 그리고 내가 이 보험 상품을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취자분 같은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소득이 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장과 내 자산 형성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뭐 어떤 주제로든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 보험, 우리 집 보험 함께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주세요.

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 찬란한 하루.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민원 사연은 87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머리 쪽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 특별한 증상은 없어서 약 처방만 받고 경과를 관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뒀는데 혹시 양성 뇌종양도 이 뇌혈관 진단비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력을 고려한 보장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현재 어머님께서 추가로 가입 가능한 보험 항목이 있다면 함께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예 고민 상담 질문 민원 넣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특히 이 머리 뇌 쪽에 관련된 질환이라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겠어요.
1: 네, 뭐 이제 뇌에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0: 그럼요.
1: 뭐 뇌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등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0: 기간이기 때문에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겁이 날까 걱정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다행히 청취자님의 어머님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경과 관찰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모든 질환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빠르게 발견하셔서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경과 관찰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우리 8732님뿐만 아니라 양성 뇌종양도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2: 네, 예,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안 돼요.
2: 네, 이 양성 뇌종양은 말 그대로 이 혹 같은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고 네. 이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을 보장하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따라서 이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더라도 이 뇌혈관 진단비나 이 뇌혈관 수술비로는 보장을 받을 수는 없죠.
0: 네, 뇌종양. 어쨌든 그러면 종양이니까 이건 안 보장해서 보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증상이 없는 일반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안 보장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요.
1: 네.
0: 양성 뇌종양이지만 크기 변화나 뭐 이상이 있어서 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이게 또 양성이 아닌 악성으로 분류되면 암 진단비를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양성 뇌종양은 전이는 하지 않지만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뇌신경을 압박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발현해 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양성이더라도 암 진단비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양성이라도 그 어떤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고 또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냥 양성 뇌종양 이것만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도 있어요?
2: 네.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는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있거든요. 다만 이 어린이 보험이나 청년보험 등 건강할 때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 유병자 보험은 뭐 가입 한도가 적거나 아예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1: 네.
0: 네. 자, 그런데 양성 뇌종양 진단비 보장이 있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닌데 자 보험회사에서는 생명의 치명적인 종양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1: 조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양성 뇌종양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떤 약관에 뭐 어떤 내용이 좀 있나요 관련해서?
2: 네, 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이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양성 뇌종양으로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낭종이나 혈종 뇌농양, 동정맥 기형 등에서 보장되는 경우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흔히 그 3대 질환에서 뭐 암, 뇌심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뇌심 쪽은 좀 어떻게든 좀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뇌종양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청취자님 어머님도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없이 뇌혈관 보장은 가입되어 있었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이 실손보험 외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이진 않거든요.
1: 네.
2: 하지만 이 이후에 합병증을 대비한 준비는 가능하겠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지금 양성 뇌종양 진단을 이미 받으신 상태잖아요. 네. 8732님의 어머니께서.
2: 네.
1: 그러면 이 알리르모 고지사항 요거 여기서 중대 질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보험 가입 이거 보험 준비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2: 네, 일단 그 간편 보험을 예로 들자면 첫 번째 고지 내용인 3개월 이내의 진단 확정과 이 입원이나 수술 여부를 고지하고 이 5년이나 10년 안에는 중증 질환 여부를 고지하게 되어 있죠. 네. 이 청취자님 어머님께서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신 지 3개월이 지났고 검사 당시 입원이 없으셨다면 네. 이 중증 질환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0: 때문에 뭐 별다른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다면은 이 합병증을 대비한 준비는 할인폭이 큰 상품으로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양성 뇌종양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중대질환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 청취자님 네. 어머님처럼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다시 가입하면 진단비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어허,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다시 준비하고 싶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상품에서는 진단비를 안 받았잖아요. 새로 가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야죠. 바람을 담아서 아, 오늘도 역시 제가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렸습니다.
2: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청취자님 어머님이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었죠.
1: 네.
2: 그래서 이제 양성 뇌종양에 이제 더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치료비가 더 들 수 있으니
1: 네.
2: 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다시 가입을 했어요.
1: 네네.
2: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다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네.
2: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뭐 진단비, 수술비, 뭐 입원 일당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에는 보험 약관에 보험 기간 중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보험 가입 이후에 확정 진단된 질병으로 진단이 되면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청취자님 어머님은 양성 뇌종양이 있었어.
1: 예.
2: 근데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을 하고 양성 뇌종양을 다시 판정받더라도 그 양성 뇌종양은 보험 가입 이전에 있었던 질환이기 때문에
1: 네.
2: 진단비는 받을 수 없다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양성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최초 진단을 받은 것이 보험 가입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확정 진단 뭐 이런 문구가 없는 것들이 보험 가입 이후에 수술만 하면 보험금을 드립니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면
1: 네.
2: 청취자님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양성 뇌종양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1: 예.
2: 네, 그럴 경우 얼마든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수술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앞으로 우리 어머님께서 좀 어떤 보장을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0: 네, 이 현재는 이 경과 관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이 커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최동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보험 가입 중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로 이 수술비 보장을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제가 만났던 청취자님도 양성 뇌종양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재활을 하셨거든요.
1: 네.
2: 그 기간 동안 수술비보다 네, 간병인 사용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1: 어허.
2: 네, 그래서 이제 양성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 과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 관련 보장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청취자님이나 지인이 간병을 하더라도 약속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거나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장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해서 원하시는 간병인 보장을 잘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8732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 지금 좀 조언을 해주신 것처럼 수술비, 뭐 입원비, 간병 관련 보장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 뭐 간병 관련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보충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간병인 보험 말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준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네, 이 전 보험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몇몇 회사는 가능하거든요.
1: 예.
0: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점차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하지만 이제 간호 간병의 경우 개인 위생이나 식사 보조, 그 체위 변경 등 기본적인 간호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잠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좀 관심 가져보시고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할 때는 뭐 간병인 보장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외에 우리 청취자분 보험도 좀 같이 살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일단 청취자님은 뭐 실손보험과 기존 3대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은 이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경외과적 절제 조건이 없는 보험사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추가하고 그리고 수술비와 그리고 1인실 그리고 2, 3인실, 입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까지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 어저께 간병인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시니 네. 제가 믿고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1: 저 그것도 모르니야 네. 끝났는데요 이미?
2: 아니 그 간호간병 서비스 말고요
1: 네.
2: 공동간병 서비스라는 게 있죠.
1: 어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2: 네, 공동간병 서비스가 있는데
1: 예.
2: 자, 내가 간병인 보험 가입을 했어요.
1: 네.
2: 그러면 공동간병 서비스를 이제 선택해서 받게 되면 간병인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아, 또 퀴즈예요?
2: 아니요, 퀴즈는 아니고 그냥 질문입니다.
1: 그래도 틀리면 또 땡 치실 거잖아요.
2: 아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1: 예. 저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문제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세요.
2: 네. 그 공동간병 서비스를 이제 활용했을 때 내가 네.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1: 아, 공동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네. 때 내가 가진 간병인 보험을 통해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2: 네.
1: 좀 구분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2: 왜요? 공동간병도 간병인을 쓴 건데요.
1: 죄송한데 자세히 묻지 말았지요.
2: 이게 이제 실제로 간병인 그 사용 비용 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서
1: 예.
2: 뭐 4인 병실에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해서 그 보호자들이 이제 N분의 1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1: 네.
2: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가 혼자서 간병인을 썼을 때 비용이 한 15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네 명이서 나눠서 쓰면 그 비용이 뭐 3, 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1: 그렇죠.
2: 자, 그럼 이때 과연 간병인 비용을 받을 수 있냐?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 간병인 사용 비용이 7만 원이나 8만 원 이상 되어야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요. 금액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으면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할 때 금액에 대한 단서 조항 있는 걸 가입해야 될까요? 없는 걸 가입해야 될까요?
1: 그러면 그런 제한을 안 두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똑같은 간병인 보험이지 뭐 금액 조건 이게 뭐 중요한가? 아니 요즘 간병인 쓰면 뭐 다 이 금액 이상 하잖아라고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1: 네네.
2: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 이런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1: 예.
2: 뭐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도 이제 가벼운 두통이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시야가 흐려지거나 뭐 어지럼증, 언어 장애가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1: 네.
2: 항상 모든 질환은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점, 그리고 내 보험의 문제도 조기 발견해야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신 경우 어떻게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보통 3대 질환 얘기하는 암뇌심 할 때 그 뇌, 암, 뇌혈관, 심혈관, 양성 뇌종양은 혈관 질환 쪽은 아니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 많이들 준비하시는 그쪽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보험사 약관에 따라서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라고 해도 뭐 수술이 필요한지 뭐 등등등 뭐 이것이 뭐 상태가 어떤지 증상이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좀 이런 정보 얻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관련해서 질문 문자 뭐 어떤 주제로든 좋습니다. 뭐 보험과 뭐 우리 집 가정 경제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질문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그 보험 상담 신청 문자도 계속 받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1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연금보험에 연 7%, 연 8%라고 써있는 광고를 많이 보는데요. 정말로 이런 고금리 이유를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가요? 라고 물어오셨네요.
0: 네, 연금보험에 7%, 8%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형 변액 연금보험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 8%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따라서 30세부터 가능한 회사가 있고 네. 45세부터 가능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 8%에 10년 단위로 장기 유지 보너스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금은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이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2: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기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네,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네, 장기 금융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도 같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구도현 팀장님.
0: 네, 오늘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간병인이나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곁에 있는 전문가와 함께 내 보장이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혹시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최동기 본부장님이 곰돌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셔서 그 귀여운 티셔츠 좀 시원하게 좀 한번 공개해 주십사. 우리 청취자분께서 유튜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끝까지 꼭꼭 가리고 계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인지 모든 성공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 역시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옷에 그려진 곰돌이 전체가. 오. 예,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려드리면서 저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0: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분기점 방면 창동교에서 녹천교까지 중랑교에서 장안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반대 구리 방면으로도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98km 지점 연풍터널을 들어서기 전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는데요. 현재 전면 통제하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4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재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고 부산 방면으로는 서초에서 양재 구간 내 4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한남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doing Hurricane Radio. Y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인 겁니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98% 다르다고 합니다. 원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간은 6주, 피부는 한 달, 위벽은 5일마다 새롭게 생성되고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뼈도 석 달마다 새 곳으로 교체된다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똑같은 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억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전부라는 건데 그 기억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사라지니 이게 걱정이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탄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감탄할 일이 적어지니 기억도 희미해지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짜증나는 일보다 감탄할 일이 많길 바라면서 7월 22일 수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함중합니다. 사랑은 정에 울고

네. 함정아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요. 그 비용을 후원자한테 대신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가 자 지금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2시부터 이유를 설명하고요. 주문 낭독할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 했으니까 1시간 뒤니까 3시쯤 1심 선고가 나오겠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가 주목입니다. 확정이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겠습니다만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죠. 재판장 조영호는 오후 2시부터 선고기를 열고요. 오 시장 대신에 여론조사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받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선고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 시장은 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요.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서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 씨가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대신 내준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이들 세 명의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 수수행위로 판단해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겁니다. 김 씨가 명 씨에게 준 돈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죠. 그동안 법원은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라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기로 서로 합의를 했고 오 시장은 이 비용을 김한정 씨한테 대납을 시켜서 결국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오 시장 등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거죠.

하지만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나는 의뢰한 적도 없다. 결과를 직접 받아본 적도 없다. 김 씨가 명 씨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강전 부시장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한 사실이 없다. 또김 씨는 명 씨에게 준 돈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던 것이지 여론조사 비용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이따가 3시쯤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가인권위가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내 급식소수자라면은 군내 채식주의자 등 상당수 장병이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못해서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독도의 인구가 0명입니다. 아무도 좀 살지 않고 있어요. 독도 지킴이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가 세상 떠나면서 주민 없는 섬이 된 건데요. 독도에서 새 주민을 찾는다고 울릉군은 독도 서도에 있는 주민 숙소를 정비한 뒤에 새 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에 가면 섬이 두 개가 있죠. 동도가 있고 서도. 네. 동도에 가면 우리 저 경찰 경비대들의 그 숙소가 있고요. 네. 서도에는 그 민간 주민이 살수 있게끔 아마 작은 아담한 3층짜리 건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네. 파산 직전에서 극적으로 회생 절차가 연장된 홈플러스가요. 향후 청사진을 공개했네요.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 휴업 중인 67개 점포 모두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네, 홈플러스 뭐잘 되기를 바라고요. 네. 홈플러스 잘 돼야 되는데 여기 뭐 TBS는 뭐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돈가스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 문자창 준비해 주시고요.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돈가스 퀴즈 기대를 하면서 노래 듣고 옵니다. 미스 김 사랑의 감초.

네, 나눔 선물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 풀고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나누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돈가스 PD가 이런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가스 퀴즈가 이거예요. 이 섬의 인구가 0명이다. 울릉군에서 주민을 모집한단다. 경북 울릉군의 울릉읍에 위치한 섬이고 울릉도 동남쪽에 있고 우리나라 영토 동쪽 끝을 이룬다. 동해 해중에서 분출한 화산성 해산으로 동도는 99m, 서도는 169m의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암초, 바위 등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섬의 이름이 뭐예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까지 친절하게 올려놨네요. 1번 독도, 2번 추자도. 예. 추자도는 동쪽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제주도 위에 있는 게 추자도일 것 같은데. 자, 아시죠?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세요. 자, 보기만 다시 한번. 1번 독도냐, 2번 추자도냐. 정답 적으시고 25개 나눔 선물을 쫙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시다가 아, 나 요거 받고 싶어 적으세요. 하나만.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의 아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 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제공해주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하나 둘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세요. 퀴즈 한 번만 더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 이 섬 이름이 뭡니까? 1번 독도냐, 2번 추자도냐, 모르면 그냥 1번 쓰셔도 되고요. 예. 자, 지금 또 샵 연구일로 문자 보내주시고. 근데, 야, 이 문제를 틀리는 분도 계시네. 1601번님이 정답 1번 추자도?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허리케인 화이팅이요. 많이 헷갈리셨어. 1번은 독도고요. 2번은 추자도입니다. 네. 자, 정답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그냥 1번 쓰십시오. 예. 자,

청취자의 신청곡을 듣고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눅눅해서 난방기, 냉방기를 동시에 작동 중인데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가스불 켜고 반찬 만들다 보니 습한 기운이 가시질 않네요.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서 눅눅함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파랑새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이 노래죠.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파랑새.

지저귀는 파란색 맘에 파닥이는 파란색 불씨씨 날개 해주시 예뻐서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색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떠오르고 좀 결차

저기는 파랑새 마음의 바다 흐르던 파랑새 푸시시 날개 빛이시에 예뻤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바람은 물 떨구고

이문세 파랑새 청취자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당첨자를 이제 발표해드려야죠. 첫 번째 당첨자는 6512번님이에요. 당첨의 행운이 올까요? 정답 1번 독도고요. 사과 김치 항아리 받고 싶어요. 왜냐? 열무김치 담아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6512번님 축하합니다.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과 항아리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3983님께서 나눔 선물 정답은 1번이고요. 독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당첨되신 겁니다. 영원한 우리 땅 몇 해 전 아내와 독도에 직접 다녀왔는데 정말 장관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제 소고기 왕만두 주시면 아내, 딸과 함께 잘 먹을게요. 그나저나 조상님이 덕을 쌓으셔서 제가 독도에 다녀왔나 봐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네. 독도에 다녀오시고 가지고 지금 촬영까지 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두 부부가 지금 선글라스 끼시고 한여름에 다녀오셨나 봐. 독도 이사부 길 그래가지고요. 네. 아마 동도의 그 접안시설 거기에서 사진을 촬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독도에 하여튼 부두가 있는 거니까. 이 동도야 참. 동도 맞은편인지 서도인데 그 서도에 그 민간인이 살던 그런 저 3층짜리 공무원들도 있고 하는 그런 3층짜리 이 시설도 있지만요. 그 서도의 그 뒤편으로 가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저 민물 그 약수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 서도에 그 비빗물이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저도 그 물을 한번 마셔봤는데 지금 짠 맛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걸로 옛날에 이 독도에 드나들었던 어부들이라든지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그 물로 생수로 식수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실제로 그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서도에서 또 북쪽으로 가면요, 예, 약간 그이 반석 같은 섬들이 쫙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멸종을 시켰다는 우리의 강치, 예, 물표범처럼 생긴 강치가 수천 마리가 그 군락을 이루면서 살았다는데, 일본 어부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강치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현재 황소 한 마리 값 정도 되는 거라는데, 그걸 다 잡아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뭐 트렁크를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했다나 어쨌다나 남의 땅이어가지고 이게 뭔 만행입니까, 이게. 예. 이 노래 나가면서 제가 독도 그 강치 한번 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네요. 독도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 넷플릭스 입성 8월 10일 공개. 이게 7월 20일 기사니까 7월 20일이 언제요? 월요일 날 기사니까 다음 달 8월 10일 날 강치 아일랜드의 이 애니메이션이 캐릭터도 아주 예쁘네요. 독도를 배경으로 한 국산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 입성한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경북도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셀 플래넷과 공동 기획 제작한 TV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넷플릭스와 국내 스트리밍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고 8월 10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가 된다 했습니다. 8월 10일 다음 달 월요일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3983님, 문자 소개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3983님한테 소고기 왕만두? 고기 맛집, 고깃집 안 거네.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이어서 나눔선물 받으신 분이 후기를 보내셨네. 6110님인데요. 어제요, 선크림 받았습니다. 19선생 고맙고요. 캡도 귀요미 같고 앙증 맞습니다. 사용해보니 성분 효능 마음에 쏙 듭니다. 보내주신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19선생께도 감사드리고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잘 쓰세요. 6110님께서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을 받으셔가지고 후기를 재미있게 써서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660님 당첨됐어요.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SG 당구클럽입니다. 이 형님 저또 문자 보내셨구나.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정답 1번 독도고요. 선크림 받고 싶습니다. 손주 주려고 합니다. TBS 힘내시고요. 사회자님, PD님, 내일은 좋은 일이 있길 기도합니다. 내일이요? 내일 뭐가 있어요? 당구 사장님 전화 한번 해봐. 가스 PD. 저 듣고 계세요? 역삼동 SG 당구클럽 사장님? 저 가스 PD가 전화 걸러 갔으니까, 예. 한번 전화 이분하고는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해본 것 같은데? 해봤나? 일단, 7660님한테, 한 번은 하긴 했었어. 한번 또한번 속보로 한번 들어봅시다. 7660 당구장 사장님한테,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네. 손주한테 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되는 대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2103님께서 당첨됐어요. 정답 1번 독도고요. 저는 화성 메기매운탕 받고 싶습니다. 아내와 재밌게 듣고 있고요. 처음 보냅니다. MBC, M본부에서 갈아탔습니다. 저희한테 쓸 때는 뭐 M본부, S본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MBC, KBS, SBS 그냥 쓰세요. 뭐, 다 아는 거 뭐, M본부가 뭐요. 그냥 MBC에서 아니, 요새 보니까 왜 이렇게 MBC 듣던 분들이 TBS로 많이 이사 오는지 모르겠네. 왜 그런 거예요? 2103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3번. 화성시 비봉면의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 2인분 세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중.
1: 그러면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당구장 사장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리가 부릅니다.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아싸!

빈너트, 네, 유미리 씨 노래,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유미리 씨 노래 참 잘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나이 66살에 생전 처음으로 여기 사암동 학원에 보컬 레슨을 받았지 뭡니까? 자. 레슨 쌤이 이제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여자 쌤인데, 아주 성의껏 잘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보컬 레슨 한번 받고 싶은 분 계시면 제가 참고로, 뭐, 시세는 비슷하겠죠. 가격이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12회 티켓을 끊었는데 57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평균 5만 원 정도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예. 5만 원 곱하기 12하면 60만 원인데 57만, 3만 원좀 깎아서 57만 원 이렇게 된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레슨비는 내고 배워야 되는 거니까, 전 충분하다고, 값은 그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제 1회 티켓을 이제 1시간 배웠는데, 처음 배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복식호흡이라는 거, 예. 복식호흡이라는 게 숨을 입으로 들이쉴 때 배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숨 내쉴 때 배를 집어넣으면서, 후, 이렇게. 예, 이게 복식호흡이고. 두성, 예. 고음이 제가 안 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리 뒤쪽으로 이게 막 소리가 올라가는 듯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한 시간 동안 그두 가지 개념을 좀 배우긴 배웠는데 도움은 좀 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0: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왜 MBC에서 왜 TBS로 놀러 오셨어요?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낼 정도면 이거 기사가 나가야 될것 같은데, 기사거리인데. 8908님은 MBC 두심한세요. 박준영, 박영준 라디오가 폐지돼서 그런 거예요. 190님 화이팅. 아, 두심한세가. 2시에 그럼 지금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하는 요 시간인데 그 갈갈이 박준영 씨죠? 무 깎아먹는 그 개그맨 그분이 하던 게 없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져서 TBS로 오셨다 이런 얘기네. 오, 그렇습니까? 아, 많이 보내셨어요 지금 문자를. 8707님은 오전 10시에는 함춘호님 진행하는 라디오를 듣고 2시부터는 허리케인을 듣습니다. 다른 방송은 광고가 너무 많아서 광고 없는 TBS가 좋아요. 네. TBS야 뭐 광고 없습니다. 네. 3329번님은 프로그램 개편돼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십니까? 아, 이 손석희 선배가 12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없다고요? 오. 야, 이거 MBC에서 이거 알고 있나 모르겠네. MBC PD들, 라디오 PD들. 또 새싹 문자로 5724님인데 크크 저도요 옆 방송에서 왔어요. 예, 아마 MBC 듣다가 일리 왔다 그 말씀인가 봐요. 이거 저 MBC에서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이거 알고 있 빠블로 아 알아 이거? 몰라? MBC 라디오국에서 이런 거 알고 있는지 우리가 누굴 걱정하냐요? MBC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알았어 그래. 9696님도 저도 MBC 듣다가 갈아탔어요. 요즘 재미없어요. 최일구 앵커가 더 재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배송기사라 요즘은 TBS 고정이고요. 아침 6시부터 듣는데 아침에 음악만 나와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8347님도 나도 MBC에서 왔습니다. 2시는 나른하기도 하고 감정의 변화가 오락가락해요. 그때 두시만세가 서로 다독이고 헛농담도 같이 하면서 지루한 2시간을 채웠어요. 그 프로가 없어지면서 답답한 마음을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가 채워주네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8347님. 5830번님은 일구야 나 55년생인데 이유가 어딨냐. 일구 진행에 빠져서 그렇지. 실은 MBC 듣다가 2시 되면 95.1 TBS로 옮긴답니다. 정치 멘트 없고 종황형님 목소리도 좋고 체구기도 괜찮고 아 5830님 아 55년생이면 저 빌게이츠하고 동갑이시네. 예. 아 근데 형님 초면에 반말을까지 딱 하시고 아이 좋습니다. 예. 5살 형님인데 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양띠형이죠 양띠형 다 알아 내가. 예. 자 그러면 그 역삼동 당구장 사장님 어떻게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역삼동 SG 당구 클럽 사장님이죠?
1: 네,
0: 예.
1: 안녕하세요.
0: 그 언제 저하고 인터뷰 해봤었죠?
1: 아, 날짜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통화했었습니다.
0: 작년이죠? 올해는 아니고.
1: 그런 것 같기도
0: 예,
1: 하네요.
0: 알겠습니다. 어디 손님들 많아요, 가게?
1: 아, 지금은 없습니다.
0: 지금은 혼자 계세요?
1: 네.
0: 아, 근데 우리 사장님, 그, 마일리지가 저보다 조금 더 길지요?
1: 네,
0: 몇 년생이세요? 남자끼리인데, 뭐.
1: 57년,
0: 예? 아,
1: 57년생입니다.
0: 57이시구나, 57.
1: 네.
0: 57이 닭.
1: 네, 닭.
0: 닭. 아, 저는 60G. 내 목소리는 뭐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고.
1: 아이, 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당구를 사실 거의 못 쳐요. 대학교 1학년 때 뭐, 한 두세 번간거 말고는 저는
1: 네.
0: 주로 이제 당구장 한 두세 번 갔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당구장 옆에 그 막걸리집을 주로 다녔거든요, 저는. 그, 우리 형님은 그, 당구 몇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쳤어요?
1: 아, 저는 고등학생 때도 좀 쳤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0: 아니, 고등학생이 당구장 가면 안될 텐데?
1: 아,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큰 사이즈가 아니고 미니 당구라 그래갖고 작은 사이즈가 있었어요.

0: 군대리아에 하는 그런 당구장 말고
1: 말고,
0: 어디
1: 예.
0: 고등학교 어디 다니셨는데요?
1: 저는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었습니다.
0: 포천 유현상 씨 고향이네 포천.
1: 네네.
0: 임영웅 씨도 저 포천이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럼 포천에 그때 작은 고등학생도 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작은 미니 당구장 그런 데서 시작을 하셨다.
1: 예.
0: 예. 근데 역삼동 SG라고 그러는데 SG가 뭔 약자예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뜻이 제가 원래 있던 거를 인수를 해갖고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이게.
0: 저기 그 우리 그룹 SG 워너비 있잖아요.
1: 네네.
0: SG 워너비의 SG는 뭔지 아세요?
1: 모르겠어요.
0: 사이먼 가펑클 대기.
1: 아, 짜이구나, 펑클.
0: 사이먼 가펑클처럼 우리도 노래하겠다. 워너비.
1: 아,
0: SG 워너비. 그러니까 형님도 그좀 물어보면 그래요. SG. 예. 사이먼 가펑클처럼 당구를 치겠다든지
1: 아,
0: 하나 지어요, 그냥. 아, 나 몰라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야지 가게가.
1: 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0: 예.
1: 서비스 굿이랍니다.
0: 그렇지, 뭐 그런 게 있어야죠. 아, 좋네.
1: 예,
0: 아, 그렇게
1: 서비스 굿.
0: 멋진 플레임이 있는데 그걸 나 몰라 이러시면 안 되고.
1: 네네네.
0: 아, 근데 역삼동이면 거기 약간 언덕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지하철 2호선 지나가고.
1: 네, 바로 역삼역 근처에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GS 본사 건물도 있고.
1: 아, 네네네네.
0: 그 GS 건물에 있어요, 그러면?
1: 아니, 거기서 대각선 쪽으로 옛날에 개나리 아파트라는 사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0: 그쪽에 계시구나.
1: 네.
0: 아니, 거기는 서울 강남 한복판이 그런데, 그 가게 세도 엄청 나갈 것 같은데요?
1: 뭐, 그냥 그렇습니다.
0: 혹시 가게 주인이세요?
1: 아니, 아닙니다,
0: 주인은 아니고, 세입자고?
1: 네, 세입자.
0: 오. 아니, 주인이면 주인이라고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또 활짝 놀라서.
1: 그럼요, 뭐, 주인이라고
0: 네,
1: 얘기하죠.
0: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월세 내고도 조금 수익이 되십니까? 걱정돼서.
1: 네.
0: 아, 좋다. 이런 말씀이네. 거기 저 다이가 몇개 있다고요?
1: 6개인데?
0: 여섯 개 있고,
1: 네.
0: 그러면은 그 저녁 대주로 많이 오시나요? 손님들이?
1: 아, 그렇죠. 네.
0: 몇 시가 가장 피크예요?
1: 퇴근 시간부터죠.
0: 지금 또몇 시까지?
1: 6시부터는 늦게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오.
0: 어때요? 당구장의 미래는 비즈니스적으로.
1: 지금 많이 줄었죠. 이것도. 그 젊은 층들이 거의 지금 많이 안 쳐요.
0: 아, 이 당구를 안 칩니까? 빌리아드를 안 쳐요?
1: 예, 실버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예,
0: 그러시구나.
1: 젊, 예, 옛날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는 안
0: 아,
1: 하네요.
0: 안타까우시겠어요?
1: 네, 좀 그렇죠.
0: 자, 사장님, 그, 당구의 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 글쎄, 그 난구를 풀어내는 재미 아닐까요? 머리 써서 난구를 풀어내는.
0: 뭘 풀어요?
1: 난구. 어려운 난이도가 있거든요. 공을 그 3쿠션.
0: 굿자는 공구자 쓰는 거고, 난구, 어려운 공.
1: 네네네.
0: 와, 그걸 풀어내는 묘미가 있는 거다, 당구는.
1: 그럼요. 네.
0: 그걸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치면서 골프 치다가 왜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인생사하고 비유하는 것처럼
1: 네,
0: 당구도 그렇게
1: 그렇죠.
0: 비유합니까? 인생하고?
1: 그럼요.
0: 어떻게요?
1: 아니, 똑같잖아요. 내가 드라이버 사실 날렸는데 잘 맞은 것 같은데 훅이 나갖고 벙커에 푹 빠지고
0: 하여튼
1: 숙도로 들어가고 뭐 그런
0: 아
1: 거랑.
0: 내가 의도한 대로 샷이 제대로 안 터졌을 때
1: 그렇죠.
0: 인생이도 그렇죠? 내가 잘될 거라고 봤는데 안 되는 때.
1: 네네, 그런 거죠.
0: 그 치매 예방 같은 데도 돼요?
1: 엄청 도움이 되시죠?
0: 엄청 도움이
1: 네, 저는 항상 그걸 강조드리는데,
0: 된다고요? 그래요?
1: 어르신들 분들한테, 네,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0: 예. 네.
1: 여기서 계속 잔발을 움직이시잖아요. 이거 빌리아드를 하시려면.
0: 뭘 움직여요? 제가 잘 몰라서.
1: 잔발로 계속 걸으셔야 되잖아요.
0: 아, 사각의 테이블 옆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1: 네,
0: 된다?
1: 예, 네, 계속 걸으시면서, 머리를 쓰셔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할까, 내가.

0: 그렇게 하시면 머리도 쓰시고 몸도 다 움직이시고. 그래서
1: 그러는구나.
0: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절을 안 타잖아요.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1: 그렇죠. 항상
0: 관계 없잖아.
1: 뭐 여름에는 에어컨 나올 거고 겨울에는 히터 나올 거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와, 그렇구나.
0: 그리고
1: 아유.
0: 뭐 가격도 저렴하시고.
1: 얼마예요, 요새는?
0: 아, 10분에 2,000원인데요.
1: 10분에 2,000원이면은
0: 한개 한
1: 1시간이면 얼마예요?
0: 12,000원. 12,000원.
1: 그래, 2,000원, 2,620. 예. 12,000원. 오. 그거 4명, 2명이 쳐도 12,000원, 3명이 쳐도 12,000원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저는 뭐못 치고 저 밖에 저 PD 빠블로 있잖아요.
0: 네네.
1: 쟤는 좀 친다고 그러더라고. 한150 친다고 그랬냐? 아, 200 친대, 200.
0: 오, 잘 치시네요.
1: 저 사장님 얼마 치셔?
0: 저는 한500 정도 됩니다.
1: 야, 내가 빠블로 한번 데려갈 테니까 둘이 한번 대결해 볼래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1: 그거 몇 시까지예요?
0: 아, 그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1: 아니, 영업 몇
0: 늦게까지는,
1: 시까지 하시냐고, 영업을.
0: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1: 예.
0: 손님이 안 계시면 1시쯤이면 닫고, 예,
1: 네, 그러시구나.
0: 손님이 계시면 계속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아, 형님. 저 파블로가 이제 인터뷰 그만하래. 시간 너무 잘 먹었다고.
0: 네. 우리 뭐 친구 같아요, 또.
1: 아,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0: 아,
1: 보통 인연입니까,
0: 그럼요.
1: 이게? 예.
0: 이게 보통 인연이냐고요, 정말.
1: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 서비스 굿 당구장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됐어요?
0: 아, 1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1: 꽤 오래되셨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57이시면 이제 조만간 7순인데 건강은 뭐 전혀 문제 없으신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조만간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할게요.
0: 아, 네네, 언제든지 오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역삼동에, 예. 자, SG 당구장 사장님.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돈가스 PD가 이렇게 지금 저 진행을 저 안에 저 혼자 있죠. 밖에는 저 파블로 PD하고 돈가스 PD 둘이 있고 엔지니어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음 주부터는 이 전화 인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 돈가스가 예, 참 뭐, 월급을 못 받으니까 생활이 안 돼가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하고 수요일부터는, 생활 전선으로 이제 뛰어든다고 그러고, 안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바블로 혼자서 뭐, 다, 이거, 전화 인터뷰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 노래 듣자야, 노래. 자, 돈가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서요. 뭘 노래 틀어봐, 뭐 아무거나. 아, 빨리 틀어봐. 아, SG 워너비 노래 듣겠답니다. 네. 꿈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네. SG 워너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 역삼동 당구장 사장님 인터뷰하다가 아, 다음 주부터 인터뷰도 힘들게 됐다는 말씀. 돈가스 PD가 그만두고 생활전선으로 가야 된다. 울먹거리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고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3부 오늘 3시부터는요. 오늘 의학 코너 할 거예요. 오늘 통증의학 전문 김영건 원장 대신에 오늘은 치과 전문 원장님이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문자 미리 좀 올려주십시오. 치아 문제 고민하는 분들, 아, 임플란트 또 뭐 잇몸 치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 문자 뭐 간단한 거 있죠? 예, 많이 보내주시면 예, 치과 원장님께서 출연해서 오늘 처음 출연하신 분인데 생방인데 어떻게 잘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저도 인사드려야 되는데 처음 뵙는데. 네. 자, 그러면 2부 여기까지 하고 3부에 뵙겠습니다. 2부 끝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영이 부르고 있습니다. 덥시 좋은 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부르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4: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7: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6: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7: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8: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9: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8: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9: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8: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9: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8: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양화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한강다리 건너기 반포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는 김포방면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로 못 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어렵고, 강남순환로 수서방면으로는 서초터널 입구에서 서남요금소 구간의 1차로에서 청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파로 안성분기점 일대 밀리고 있는데, 이후로 안성휴게소까지 쭉 속도로 못 내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부산 방면으로는 남사 진유에서 남사 정류장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장철웅이 부릅니다.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서울 이곳은

나 젊은 시절 노래방만 가면 제가 꼭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 장철웅 서울 이곳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가 한 3시쯤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의 최후 진술이 있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1심 선고가 자막으로 딱 뜰 것 같아요. 뜨게 되면 쭉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5 청취자께서 나만 MBC에서 채널 옮길 줄 알았는데 다들 옮기셨네 하셨고요. 예지 아빠 청취자는 안녕하세요 일구형. 형님께서 손석희 선배 할 때마다 느낌이 이상해요. 형님이 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손석희 선배 했더니 그게 이상한데. 예지 아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손석희 선배가 저보다 4살이나 위인데 동안이라 그렇지. 이게 저보다 손석희 선배가 더 젊어 보인다 지금 청취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제가 4년 후배입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밥 먹고 합시다. 풍금 가수 또 친절한 치과 선생님 송종훈 원장님과 치과 클리닉 상담 시작합니다. 치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문자로 빨리빨리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송종훈 원장님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봤는데 턱 밑에 뭐 이 턱수염이 그 임꺽정까지 생겼어요. 기골도 장대하고요. 아 별명이 털벌해? 임꺽정으로 바꿔. 내가 볼 땐 임꺽정 같아.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이죠.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0: 잇몸이 쑤셔 미치겠다 치주염 통증
1: 이빨이 썩어 미치겠다 충치 통증
0: 사랑니 때문에 아파 죽겠다 사랑니 발치 통증
1: 치열이 나빠 괴롭다 치열교정
0: 호환마마보다 우선 치과 통증 등 세상의 모든 치과 질환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군과
2: 치과의사 송정훈 원장의 치과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마
0: 상담 보조 밥 먹고 합시다 가수 풍금 씨입니다. 어서
4: 안녕하세요.
0: 오시고요.
4: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 대신해서 치과의사 송종훈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아,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까 밖에 나가서 처음 인사드렸는데 난 딱 보고 임꼭정인 줄 알았어. 네?
2: 감사합니다.
0: 임꼭정 사진은 없습니다만 어머 기골도 장대하시고 악수하는데 손도 뭐 진짜 임꼭정 소녀. 근데 평소에 별명이 털보라고 하셨다고요?
2: 미녀와 야수입니다.
0: 미녀와 야수? 털보는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럼 뭘로 해요? 임꺽정으로 해요? 야수로 해요?
2: 그냥 걱정으로 하시죠.
0: 걱정이로?
2: 네.
0: 걱정이 안 할 것 같아. 풍금 씨는 어땠어요? 첫인상이 송정훈 원장님.
4: 되게 박학다식하시고 바깥에서 저랑 한참 얘기했는데
0: 치과 뭐, 벌써 상담했어?
4: 아니 치과 상담은 안 했고
0: 인생 상담했어 인생
4: 뭐
0: 상담?
4: 인생이든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자전거를 타신대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오래 얘기했는데
0: 네.
4: 근데 되게 막 목소리가 막 성우처럼
0: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딱 기선을 제압하네요
2: 감사합니다
0: 네.
2: 목소리도 좋습니다
4: 네.
0: 저희 임꺽정 치과의사님
2: 네네
0: 이렇게 좀 가까이 좀 네, 마이크에
2: 네네. 네.
0: 그 병원은 어디 있어요?
2: 저 서울 강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0: 강서구 어디예요?
2: 강서구
0: 그 넓은 데서 다 아십니까?
2: 여기서 한 6km 떨어져 있고요
0: 네. 무슨 동에서?
2: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염창동하고 등촌동하고 딱 경계 부위에 있어요.
0: 치과 이름은 뭐예요?
2: 강서 메트로 치과입니다.
0: 메트로 치과의 송종훈 원장님.
2: 네, 그렇습니다.
0: 아, 환자는 많습니까?
2: 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0: 그 자리에서만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2: 네, 여기서 현재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0: 어이구, 뭐 20년 넘었으니까 네네. 고정 단골 환자도 많이 계시겠네. 예. 자, 그 우리 풍금 씨 말이에요.
4: 네.
0: 가수니까 우리 잠깐
4: 네.
0: 내가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보컬 레슨을 받으러 갔어.
4: 여기. 네. 보컬 레슨을.
0: 그래, 복식호흡을 하라 해가지고 복식호흡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된대요. 뭐 저야 뭐 배가 워낙 많이 나온 사람이니까 조금만 해도 확 나오거든.
4: 배가 앞서 나가 있어요.
0: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 안 하던 거를. 네? 복식호흡이라는 게
4: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제 숨을 이제 밀어내면서 여기 이게 통과를 해가지고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네. 복식호흡이라 그러면 네. 되게 어려워들 하시고 어떻게 네. 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0: 그러니까 막 어지럽더라고 몇 번 하니까.
4: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노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 뭐야 그랬는데
0: 네.
4: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
0: 뭐예요?
4: 누워서 노래를 하시면 저절로 복식호흡이 됩니다.
0: 누워서.
4: 아니, 무대 위에서 해야 될 때는 서서 해야 되지만.
0: 누워서 하라고요?
4: 연습을 할 때, 이제 누워서 하면,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누우면 복식호흡을 저절로 해요.
0: 아, 그래요?
4: 우리가 잠들 때 쉬는 숨은 다 복식호흡이거든요.
0: 그래요?
4: 예, 그래서 숨이 훨씬 더 크고 편안해요.
0: 알겠습니다.
4: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노래 부르시면은, 근데 누워서 부르면 노래하기가 훨씬 더
0: 알았어.
4: 힘들어요.
0: 거기까지만 하고.
4: 복근도 올라가고.
0: 오늘은 이제 치과 진료를 해야 되는데.
4: 아, 그렇지, 그렇지.
0: 나중에 우리 풍금 씨, 하고
4: 네.
0: 그러니까 이 노래 교실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4: 그럼 저는 완전 뭐 쪽집게 강사죠.
0: 네. 저기 오늘 처음 보죠, 저 풍금 가수.
2: 네.
0: 예, 저 동국대학교 저 사학과 사학도예요. 예. 경북 울진에서 올라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유튜브 몇만?
4: 12만.
0: 12만.
2: 네. 실버 버튼.
0: 우리 네. 송 원장님도 노래 잘 좀 하십니까?
2: 아 저는. 잘 못합니다.
0: 목소리는 좋으신데.
2: 목소리만 좋습니다.
0: 목소리만 좋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과 관련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치과 상담 문자 받아보기 전에 풍금 씨가 참여 안내 예, 꼭 읽어주세요.
4: 네.
0: 이 페이지에 있는
4: 네.
0: 거.
4: 네. 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아픈 곳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가 있으시면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치과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치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4: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0: 네. 샵 0951로 짤막짤막하게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풍금 씨는 뭐 치아 문제 없어요?
4: 저는 일단 그 덧니가 있었고 앞니가 나와가지고 네. 그 교정을 했죠.
0: 아~
4: 네, 교정을 해가지고
0: 덧니 교정을 했다.
4: 네, 덧니 교정을 했는데
0: 아직 임플란트는 안 했습니까?
4: 아직 그거는
0: 그 나이는 아직 안 됐지.
4: 네네. 네, 그 근데 이제 노래를 하면서 자꾸 앞니 두 개가 앞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0: 그래요?
4: 네, 그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하면서 자꾸 앞니가 나오길래.
0: 노래를 하면서 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원장님?
2: 네? 얼마나 노래를 열심히 하셨는데
0: 아니 노래 부른다고 앞니가 튀어나와?
4: 아니 그래가지고 앞니가 자꾸 나오길래 제가 앞니를 그 뭐라 그러지? 가짜 이라고 해야 되나?
0: 그 가치?
4: 가짜 이
2: 보철
4: 아니 예쁜 이 있잖아요. 그걸로 라미네이트 뭐 그런 걸로 네. 바꿨단 말이에요. 앞니 네 개를. 근데 그 이후로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앞니가 약간 들려 있을 때 훨씬 더 소리가 잘 나갔었는데 이 예쁜 이빨로 바꾸고 나서 소리가 잘 안 나.
0: 저기 저 원장님, 이 네. 치의학적으로 지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2: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0: 그죠? 이상한데.
2: 근데 본인이 그렇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4: 네. 아닌데 진짜인데. 옛날에는
0: 의학적으로 그런 경우 없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를 풍금 씨가 상담 문자 소개해 주시고 송종훈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4: 네. 4567님께서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개인택시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졸릴 때 껌을 자주 씹고 한 번 씹으면 2시간 이상 씹는 것 같아요. 잇몸이나 치아에 이상이 없을까요? 물어보셨어요.
2: 아,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네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제 껌을 씹으시면 분명히 뇌가 이렇게 졸린 상태에서 각성이 될 수 있는데
0: 네.
2: 문제는 껌보다는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견과류. 우두둑 소리가 날 수 있는 거.
0: 네.
2: 그런 걸 씹으시면 훨씬 더 각성이 좀 돼서 이제 졸음을 이렇게 피할 수 있거든요.
0: 땅콩이라든가 네. 호두라든가
2: 그렇습니다.
0: 이런 거?
2: 그런데 이렇게 2시간 이상 장기간 씹게 되면 치아에 굉장히 안 좋은 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조작하고 할 때 치아가 닿는 시간을 따지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데 2시간씩 씻고 계신다 그러면 치아에 안 좋은 해를 굉장히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치아가 마모도 많이 되고 예. 치아의 옆구리가 패이거나 그래서 시릴 수 있고요.
0: 예.
2: 또 잇몸에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하실 때 일단 이렇게 졸릴 때는 껌보다는 조금 더 견과류 같은 거 우두둑 할 수 있는 거
0: 그렇구나.
2: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송 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차에다가 스틱 과자를 사다 네. 놨어. 그래서 그 뭐 커피 마시는 그런 거보다도
4: 네.
0: 운전할 때 고속도로 운전할 때 휴게소 들어가서 이제 커피 아 이런 거 사서 먹잖아요.
4: 네.
0: 근데 그거보다도 어느 날 제가 스틱을 이 씹기 시작을 했거든요.
4: 네.
0: 지금 송 원장님 얘기한 것 마냥 네. 씹으니까
2: 조림이 좀 달아났어요.
0: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냥 쑥 들어가잖아. 시원한 네네. 그거밖에 없는데 이걸 씹으면서 오니까 이게 좀 졸음 예방에 좀 혜택이 네. 있더라고요.
4: 오, 그거 맞아요. 저도 저희 언니랑 장거리 많이 다니잖아요.
0: 저 매니저 언니.
4: 네, 그래서 네. 언니 졸릴 때 그 오징어를 씹더라고요. 그 휴게소에서 사서 네. 그러면 잠이 달아난다고.
0: 그렇군요. 자 여기서 맞습니다. 우리 오징어는 괜찮습니까? 치아 건강에?
2: 뭐 기호이긴 하지만 치아 건강에는 극히 해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저 그러면 풍금 씨 오징어만 씹지 말고 네. 노가리 있어 노가리 딱딱한 거.
4: 아 딱딱한 노가리.
0: 아, 북어포
4: 있어요.
0: 이런 거.
4: 오 그것도 괜찮아.
0: 노가리 딱딱한 거 있잖아.
4: 일단 뭐라도 씹으면 잠이 달아나니까.
0: 근데 그건 좋은데.
4: 이해는 안 좋다.
0: 이해는 안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네.
4: 3855님께서 56세 주부인데요. 음식을 씹을 때 위아래 치아가 살짝 안 닿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치아가 안 닿으신데요.
2: 네. 5개월 전에는 닿았는데 닿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이 조작을 할 때 치아와 치아가 확 닿지 않거든요. 그 음식물이 으깨져야 치아와 비로소 치아와 치아가 닿는데
0: 네.
2: 그것을 모르고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전혀 없던 증상이 한 5개월 동안 나타났다. 그럼 빨리 치과에 가셔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0: 원장님 볼 때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2: 56세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어금니가 보통 만 6세에 나오는데 연구치가 그때부터 거의 50년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5개월 만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0: 네.
2: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보철물을 해놨는데 그게 조금 들떠 있거나 그래서 닿지 않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0: 네.
2: 점검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저는 사랑니가 한쪽에만 있었었어요.
0: 나보고 얘기하지만 그 원장님 보고 얘기해.
4: 저는 사랑니가 위에 한쪽에만 있었었는데 이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얘가 자꾸 이를 이쪽 가운데 이가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금 그 뭐지 이걸 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상담하신 분도 혹시 뭐 이가 이렇게 사랑니나 이렇게 한쪽만 있어서 이렇게 밀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치아가 앞으로 밀리진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풍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위쪽에 있는 사랑니는 혀가 이렇게 기능을 하면서 밖으로 밀잖아요.
4: 네.
2: 그러니까 바깥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4: 오.
2: 그러다 보니까 아래 잇몸을 자꾸 누를 수 있거든요.
4: 네.
2: 그럼 아래 잇몸이 부어요.
4: 네.
2: 그런 것 때문이라도 또 이게 자꾸 이렇게 밀리니까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앞에 치아
4: 네.
2: 그럼 음식물이 끼면서 충치가 생길 수 있고 잇몸이 염증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예방적으로 빨리 빼주시면
4: 네. 좋죠. 그러니까 그걸 오래 뒀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씹을 때
2: 맞죠.
4: 위치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래 흐르니까. 그래서 이분도 혹시.
2: 네, 혹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4: 네, 네. 저 잘하죠.
0: 아, 잘하고요. 호기심이 많아. 이 풍금 씨가요. 그래가지고 의대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전공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인걱정 의사님, 왜 갑자기 네. 말, 할 말을 잊으셨어요?
4: 그냥 별로 대답하고 싶지.
2: 항상 노력하는 건 좋은 거죠.
0: 맞죠.
2: 네. 네. 네. 제가 존경하는 분 혹시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0: 누구요?
2: 그 치과에는 임플란트 회사가
0: 네.
2: 치과대학이 전국에 11개 정도 있는데요.
0: 네. 치대가.
2: 네. 치과대학이. 네. 그 치과대학 별로 또 거기 출신들이 그 임플란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있어요.
0: 네.
2: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모 임플란트 회사의 회장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 뵀는데 그분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0: 네.
2: 그분 그 방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항상 그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라.
0: 변화하라.
2: 그걸 보고 제가 한 대 얻어 맞았죠.
0: 60이
2: 넘으셨는데도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0: 뭘로 맞았어요? 주먹으로 맞았어요?
2: 가능합니다.
0: 네. 가능하대. 예.
4: 항상 안주해서.
0: 격렬해지잖아.
4: 항상 안주해서 안 돼.
0: 치대를 갈래? 그러면 어디 갈래? 그러면 일반 의대 갈래? 치대 갈래요?
4: 저 치과.
0: 치과 치대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좋아.
4: 네. 7777님으로 넘어가 볼까요?
0: 예, 예, 예.
4: 네. 안녕하세요. 치과 상담 해주신다기에 반가운 마음에, 고딩 딸이 밤중에 이갈이가 너무 심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치과 장치를 맞춰보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제가 자꾸 듣다 보니 이가 부서질까 무섭습니다. 명쾌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이갈이가.
2: 정말
0: 밤에 이 가는
2: 네네네.
4: 고등학생
2: 그 지금 당사자뿐 아니라 옆에 계시는 보호자들

0: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 가는 소리를 들으면 소름 끼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밤에 이를 갈면
1: 거기에다가 따님이네 또. 네.
0: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아가 맞물리는 관계가 안 좋아서 이를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 장치를 만드는 거 나아질까요? 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턱대고 할 수는 없고요. 무턱대고 할 수는 없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래서 진단을 받고.
0: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1: 장치를 만들
0: 수도 있고
1: 맞춤으로 만듭니까?
0: 네네.
1: 마우스피스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0: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물에 따뜻한 물에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마우스피스는 구강 상태를 굉장히 해칠 수 있고요. 치과에 가셔가지고 본을 떠서 그 치아에 정확히 맞는 장치를 만드는 게
1: 밤에 잘 때 그걸 끼고 잔다.
0: 아, 밤에 잘 때 당연히 끼고 자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1: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 가리 자체를 하긴 하는데 덜 마모가 된다.
0: 그렇죠. 완충작용을 해주니까.
1: 그럼 그 이갈이라는 그 밤에 하는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는 행위는 안 네. 고쳐지나요?
0: 그것도 이제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치아가 부정교합이 있으면 교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1: 어쨌든 전문의하고 네. 상담을 그렇습니다. 해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2: 네. 해야 돼요.
1: 예.
2: 네, 치아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과 무료 문자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노래도 소개해 주세요. 들을 노래?
2: 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풍금의 사랑하오 듣고
1: 누가 불렀다고?
2: 풍금이가 불렀어요.
1: 풍금이가 누구예요?
2: 저요. 네.

0: 흥금 씨의 멋진 노래 듣는 순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1심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에서 지금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가 된다면 서울시장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100만 원이 아니라 1심에서 1천만 원이 나오게 됐네요. 시장직 이대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상실형이 되겠습니다. 자, 시가상담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는 약간 좀 분위기 좀 띄우는 차원에서 네. 이런 얘기를 좀 원장, 임꺽정 또 별명을 제가 지어드려요. 꺽정이 원장님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니에요, 임꺽정 때가.
1: 네. 네?
0: 그러면 이 사극을 보면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옛날 그 임금이라든지 백성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는 좀 까맣게 해. 근데 과연 그 시절에 치과 기술이라는 게 없었던 세상인데 보면 치아가 다 그냥 멀쩡해. 나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원장님, 임꺽정 원장님 볼 때는 그런 의문 같은 거안 가져요?
2: 그런데
0: 그때는 수명도 짧았고 그럴 텐데.
2: 미라
0: 아 이게 미로 짐작컨대.
2: 그 우리 이제 그 묘를 이장할 때
0: 예.
2: 이제 선조들 그 시신이 나오잖아요.
0: 예.
2: 거기서 보면 치아가 그 전체가 다 이렇게 그 가지고 계셔서 사망하신 분도 계세요.
0: 그래요?
2: 그러니까 충치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물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의외로 그러면
2: 네.
0: 치아가
2: 또 나올 수
0: 멀쩡했을 수도
2: 있다.
0: 있다.
2: 네.
0: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식을 많이 하니까 그런가?
2: 그렇지만 이 조기 치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2: 상실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그 분장을 할때 한두 명 정도는 이빨이 좀 없는 사람 그런 것도 좀 내야지 리얼리티가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상담해 주세요.
3: 네, 9867님께서 치과 상담 드립니다. 저는 신김치 새콤한 음식은 괜찮은데요. 신과일만 먹고 나면 양치할 때 치아가 너무 시려요. 왜 그러는 걸까요?
0: 저도 그래, 저도. 파인애플 같은 거 먹고 나면 그래. 포도, 신포도 같은 거.
3: 왜 그러세요?
2: 글쎄요, 이건 앞에 언급한 두개 음식과 뒤에 과일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이분이 치아의 옆구리 쪽에 좀 많이 패여 있거나 또 치아가 마모가 많이 돼 있거나 해서 어떤
0: 네.
2: 자극이 갔을 때 이렇게 또 양치하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칫솔질 할 때도 이 치아의 옆구리 쪽에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자극이 돼서 많이 시리거든요.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0: 저의 사례를 요거 9867님과 연관되면 제가 그랬거든요.
2: 네.
0: 오른쪽 아래 이가 시큰시큰해가지고 차가운 물, 뜨거운 물달 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파인애플 같은 신과일 먹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치과를 갔더니, 제 친구가 하는 거기 원장인데, 그 잇몸 치료를 이제 했더니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진 거는.
2: 염증이 있었다가 염증이 사라지니까.
0: 아,
2: 사라지니까.
0: 염증이.
2: 네.
0: 염증이 있으니까 저렇게 시린 겁니까?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정확한 걸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글로는 아마 칫솔질 할 때
0: 네.
2: 또 치아의 옆구리가 패인 부위가 자극이
0: 그렇죠.
2: 돼서 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2: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근처 치과로.
3: 네. 7525님께서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치아 어금니 7번이 크랙이 생겨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사용 연도가 8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후 다시 치아가 아프면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미 크라운을 위해 많이 갈아놓은 상태여서 잇몸도 당연히 나빠져서 크라운 한 치아는 무조건 임플란트뿐인지 아니면 다시 크라운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필요한 치아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일단 저 꺽정 원장님 이 네. 용어 해설부터 좀 해주시고.
2: 크랙.
3: 여기서 이제
2: 크랙,
1: 지르코니아, 크라운,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많이 아는 거지만.
3: 첫 번째 줄 7번이라는 개념은 네. 이 정중앙에서 네. 편측으로 일곱 번째 치아라는 거예요.
1: 아, 끝에서 가운데로 오는 네. 게 아니고. 네.
3: 사랑니 앞에 있는 치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어금니. 그다음에 크랙이라는 것은 치아에 금이 간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 쉽게 말하면 이 근육에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힘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일곱 번째 치아가 금이 많이 가요. 크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특히 거기에 애들의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금 인내이 같은 금속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 쇠기 작용을 해서 치아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질기고 딱딱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기에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은 말씀처럼 오랫동안 힘을 받으면 치아에 힘이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1: 껌 씹으시는 분.
3: 네.
1: 풍금 씨 같이 오징어 씹고.
3: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이 갔는데 금이 간 상태니까 치아 안에가 이제 자극이 가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당연히 시리고 아프죠. 그래서 이게 벌어지지 말라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씌웠는데.
1: 크라운이 씌우는 네, 걸 크라운.
3: 왕관입니다, 왕관.
1: 왕관. 네.
3: 머리 위에다 씌우는 왕관처럼 치아, 원래 치아 크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3: 그 실제 치아를 깎아야 되잖아요.
1: 맞아요.
3: 그런데 그 깎는 것도 뭐 무한정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두께가 있거든요. 네. 지르코니아가 힘을 받았을 때 부러지지 않으려면 최소 두께가 있으니까.
1: 지르코니아라는 건 뭐예요? 재질 이름이에요?
3: 네, 재료 지르콘? 이름입니다. 지르코늄.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잇몸에도 좋고 또 열에 대해서 예, 저항성도 좋고 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3: 근데 보통 8년, 10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보철물의 평균 수명이 한 10여 년 되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8년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방법밖에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무조건 임플란트뿐
0: 다시 크라운을 수 있는 건지.
1: 그러니까 이분은
3: 문제가
1: 임플란트
3: 때는,
1: 말고 그냥 크라운을 다시
3: 네.
0: 하고
1: 쓰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인
3: 거예요. 네, 이제 한번 이 금이 간 치아는 금이 멈추거나 이 치아가 원래대로 재생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3: 그러면 크랙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고 사용하다가 아프면 또 근관 치료라고 하거든요. 근관 치료에서 안에 이제 신경을 고정시키고 다시 또 크라운 할 수 있습니다.
1: 예.
3: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크라운하고 잇몸 사이에 음식물 같은 게 끼어서 충치가 생기면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죠.
1: 알겠습니다. 네. 7호 의원님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0: 자. 네. 8397님께서 62세 남자인데요. 잇몸 염증으로 어금니 양쪽이 빠진 상태입니다.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3: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임플란트를 해주시는 게 좋죠. 예전에는 임플란트라는 그 우리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틀니를 사용했잖아요. 틀니를 사용하게 되면 그쪽 뼈가 많이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작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 어금니가 없으면 자꾸 턱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1: 그러니까.
3: 또 저작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임플란트를 꼭 하시되 유튜브를 보고 가지는 마시고
1: 네.
3: 주위에 있는 병원으로 꼭 가십시오.
1: 알겠습니다. 그 어디 보면 어떤 치과 의사분이 그 인류의 수명이 연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3: 네.
1: 치과 기술이 발전된 거하고 비례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1: 맞아요, 그 얘기가?
3: 충분히 개연성 있는 말이죠. 네.
1: 한번 짧게 좀
3: 이 잘 먹어야 건강한데 네. 이가 없으면 잘 먹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3: 일단 섭생이 잘 되면 건강할 수 있으니까
1: 네.
3: 건강해야 수명이 느는 것이고요.
1: 예.
3: 충분히 가능합니다.
0: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안에 세균이 생기잖아요. 자고
1: 네.
0: 일어나면. 근데 이제 치과 치료가 안 되면 염증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물 마시면서 세균을 자꾸 몸으로 먹는 거죠. 근데 관리를 잘하면 이제 세균도 안 생길 거고.
1: 그러면 물 마시고 뱉으면 되는 거 아닌가?
0: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1: 아니, 뱉으면 되지, 뭐.
0: 그럼, 뱉어요.
3: 아니, 방금, 풍금님 말씀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0: 그거요.
3: 해주셨어요.
1: 뭔데요?
3: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다니고 건강한 국민들 말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1: 예, 병상에 누워
3: 계신 분들. 그분들이 사망할 때 가장 큰 요인이 흡인성 폐렴이거든요. 부강 관리가

0: 안 되니까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을 이렇게 흡입을 하고 그로 인해서 폐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그래서
1: 그렇습니까?
0: 일본 같은 데서 연구를 해보면
1: 네.
0: 치주 질환이 사망으로 가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조금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1: 그러면
0: 있었는데.
1: 구강 내에 세균이
0: 네.
1: 풍금 씨 말대로
0: 네.
1: 폐로도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0: 네.
1: 그게? 침을
0: 가능합니다.
1: 삼키면은 위로 내려가지 이 폐로 들어가요?
0: 이게 그것을 막는 메커니즘이 연세가 많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2: 면역력이.
0: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로 들어가는 게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이반 세균 관리를 잘해야 돼요.
0: 우리도 마찬가지로.
1: 씨가 저 시대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네.
0: 하셔야겠어요.
1: 네. 시대 도전해야 되겠네.
2: 네, 8015님께서 58세 여자입니다. 1년 전에 임플란트 하려고 왼쪽 끝에 윗니를 발치하고 뼈 이식하고.
1: 왼쪽 끝에 윗니 발치.
2: 네. 그리고 발치를 하고 뼈 이식하고 한다 해서 지금까지 무서워서 방치하고 있어요.
1: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2: 안 하셨단 얘기죠, 그죠?
0: 네.
2: 임플란트 하나 했는데, 그때는 뼈 이식 안 하고 했는데요. 뼈 이식할 때 많이 아플까요? 그리고 뼈 이식 후에 바로 임플란트 할 수 있나요?
1: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뼈 이식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한 사람인데요.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마취를 다 하니까. 자, 이제 임꺽정 네. 원장님. 네.
2: 뼈 이식 후에 임플란트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0: 거예요.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에 오라는 소리냐라고 표현하실 수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금 그 주일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지 않아요. 뼈 이식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게 그 전에 처음에 하나 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때보다 더 안 아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잇몸을 이렇게 좀 올리기 때문에 좀 붓는 느낌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은 꼭 해야 되냐고요? 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1: 네.
0: 근데 해야 되는 경우는 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이 뼈가 자꾸 녹아, 제가 다니는 치과 제 친구 원장은 저만 가면은 너는 왜 이렇게 뼈가 자꾸 녹아내린다고 자꾸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나이를 먹으면서 뼈가 이렇게 줄어든대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걸 이렇게 나사못을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그런 뼈가 있잖아요.
0: 네.
1: 없어. 그럴 때는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까지 듣습니다. 제가. 임걱정 원장한테.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최신영 가수가 부릅니다. 있는가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노래 잘하지?
2: 네. 혹시 오늘.

0: 네, 최신영 가수의 있는 거 주는 거야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랫말이 재밌죠? 네,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다. 네, 근데 우리 임꺽정 원장님한테는 출연료를 드릴 수가 없어. 뭐 저희가 없으니.
1: 예? 어, 괜찮습니다. 네,
0: 노래는 있으니까 준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없어서 못 드려.
2: 아이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그렇지, 그렇지.
0: 저기 말해요, 저 풍금 씨 이제 치대 도전한다 그랬대. 예지 아빠 정치자가 이렇게 전화해서 흥겨운. 풍금 치과에 1번 진료 예약한대. 야, 이 치과 이름까지 다 정해놨네, 청취자가. 풍금 치과.
3: 괜찮다. 흥겨운 풍금 치과, 괜찮다.
0: 그, 언제 시작할 거예요? 치대 입학을 언제로 잡을 거야, 그러면? 한 2년 뒤에? 올해 안에 가긴 힘들고. 공부를 더 세게 해야 되니까.
3: 아니, 요새는 뭘 공부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와.
0: 아, 됐고. 자, 그러면 상담해 주세요.
3: 네.
0: 시간 없습니다.
3: 2937님께서 안녕하세요. 시흥에 거주하는 43살 남자입니다. 치아 교정을 했다가 치아 뒤쪽에 고정 와이어가 거슬려서 제거했는데요. 도로 벌어졌어요. 다시 교정하면 잇몸에 안 좋으려나요?
2: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빨리
0: 뭐예요?
2: 가셔가지고.
0: 잠깐만요. 고정 와이어라는 게 뭐죠?
2: 그러니까 치아를 움직여 놓으면 원래대로 가지 말라고 치아 안쪽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그 장치가 있어요.
0: 네, 치아 교정하는
2: 네, 치아에 붙여놓은 장치가 있는데 있죠.
3: 네, 저 있어요.
2: 입안에 있잖아요.
3: 네, 입안에 있어요.
2: 근데 그걸 떼어내신 거예요. 혀가 자꾸 닿으니까 불편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치아가 원래대로 위치가 움직여지니까 사이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네. 빨리 가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잇몸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0: 네. 네.
3: 아직 젊으시니까요. 네. 0197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74세 남성입니다. 아래 앞니 4개 정도 빠진 상태인데 부분 틀니를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당뇨병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2: 아, 부분 틀니를 하시려면 이 틀니를 잡아주는 옆에 치아들이 있는데 힘을 받으면 그 틀니가 이렇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0: 네.
2: 그걸 이렇게 이를 뺄 수도 있고 또 그걸 깎아서 씌울 수도 있고 하는데 또 당뇨가 있으면 이 당뇨 조절이 중요합니다. 저 당뇨를 잘 조절하고 계신다면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0: 네.
2: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당뇨 조절이 먼저고요. 그 이 당뇨 조절이 다 될 때까지는 그 전에 이제 임시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0: 예.
2: 치과에 가셔가지고 만들어서 끼우고 계시면 또 사회생활할 때 앞니가 없으면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0: 그렇죠.
2: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앞니 네 개가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데.
0: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당뇨하고 이 치과 질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당뇨를 얘기하는 건가요?
2: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네. 이 치유가 잘 안 돼요.
0: 잇몸 치료가 잘 안 됩니까?
2: 예, 모세혈관이 굉장히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혈액공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0: 그렇구나.
2: 그래서 당뇨를 조절을 하셔야 예. 그다음 이를 발치할 때 염증도 잘 치유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게 있군요.
3: 네, 7154님께서 문의드립니다. 아랫니에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 쪽이 보이는데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봐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계셔도 되는데요.
0: 예.
2: 그래도 일단은 가셔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0: 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치과 가도 그 제가 아는 치과 가면은 이 앉아서도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2: 네.
0: 그 간호사님이 여기 잇몸

0: 안쪽에다 뭐 이렇게 대고 앉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1: 네.
0: 우리 그 찍더라고.
1: 네네. 네. 뭐 포터블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자 또.
2: 네. 9117님께서 반갑습니다. 오늘 치과 상담을 해주신다 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잇몸이 콩알만큼 부풀어서 아프길래 치과를 갔더니 안에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안 하면 옆에 치아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시는데 뽑는 게 겁이 나서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냥 왔어요. 그냥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꼭 발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봐야 될까요? 하셨어요.
1: 일단은 평상시 다니시던 병원이면 뭐 거기서 믿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상담 내용물로 봤을 때는 이 안에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괴사가 돼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되고요.
3: 네.
1: 이 치아가 치주염까지 생겨서 많이 흔들거리고 위아래로 수직으로도 움직인다 그러면 발치가 맞는데 방금 여기 보면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시다고 네. 하셨으니 이게 이제 뾰루지가 나올 정도면 이미 그 만성화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 근관치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신경치료가 하는데 근관치료를 하고 나서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근관치료 해보시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 이 안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이하 치아로도 번질 수가 있나요?
1: 뿌리 끝에서 갑니다. 뿌리 끝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그
2: 네.
1: 염증이 옆에 있는 치아까지 파급이 될 수 있거든요.
2: 그럼 다 병원 꼭 가보셔야 돼요.
1: 그럼요. 그쵸? 빨리 가셔야죠.
3: 제가 봐도 가봐야 되죠.
2: 네, 가봐야 되죠.
1: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옮기 전에. 3955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 튼튼해진다고 해서 양치 후에 꼭 굵은 소금으로 가글을 하는데 정말 잇몸이 튼튼해지나요? 그러셨어요.
1: 아닙니다.
2: 어떻게...
1: 굵은 소금은 입자가 굉장히 굵잖아요. 네. 이놈으로 그냥 손가락에 그 골프장 락커룸 가면 꼭 그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3: 예.
1: 치아 옆구리가 폐였는데 저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하면
3: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1: 잇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2: 잇몸이 베일 것 같아요.
1: 그 대한민국에 있는 치약들 식약처 허가 받은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마크가 붙어 있는 치약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소금 같은 거 민간요법으로 쓰지 마세요.
3: 가는 소금도 안 좋은 거예요.
1: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치약 좋은 치약 있는데 왜?
3: 예.
2: 그러면 그 소금을 녹인 물로 가글하는 건요?
1: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오,
3: 잇몸에 효과가 있어요, 그게?
1: 그 구강 내 세균을 좀 줄일 수 있는 있을 수 있다고 하니
3: 네.
1: 그 잇몸에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3: 그러면 가글은 우리 임걱정 원장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제대로 된 가글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뭐 가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터픽이라든가
3: 예.
1: 칫솔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워터픽, 예, 워터픽 그 물로 저
1: 네네,
3: 청소하는 거, 잇몸 치료하는 때 쓰는 거. 음식 찌꺼기 뺄 때는 저도 워터픽 집에 있는데 항상 그걸 쓰거든요.
2: 치간 칫솔보다 오히려.
3: 저도 이제 치간 칫솔 그런 거 안 써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치아 사이를 더 벌어놓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2: 저는 치간 칫솔 쓰고 있어가지고.
3: 아니. 저는 그 워터픽을 그게
2: 물로 하는 거.
3: 뭐 이렇게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2: 네네네네네.
3: 있거든요.
2: 네.
3: 그런 걸 좀 저는 한 삼시세끼 밥 먹으면 꼭 그걸 하기 때문에 요새는 잇몸이 덕분에 좀 많이 좋아졌다고.
2: 네. 그러니까 네. 굵은 소금이든 가는 소금이든 직접적으로 문지르는 건 안 좋고
3: 네.
2: 이렇게 가글 정도는 괜찮다.
3: 알겠습니다.
2: 네. 2181 님께서 임플란트 가격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등 차이가 있는데요. 가격이 높은 게 더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1: 이건 치과 의사들한테 질문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3: 네.
1: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우리가 옷을 살 때 맞춤 정장을 사느냐
3: 네.
1: 아니면 뭐 가서 기성품을 사느냐
3: 네.
1: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어요. 환자마다 이 잇몸 상태, 치조골의 상태, 구강내 저자극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는 그 의사들의 술기도 다 다르거든요. 또 재료값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3: 네.
1: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다가 아니라 일단은 세상에 없는 게 싸고 질 좋고 서비스까지 좋은 건 세상에는 없잖아요.
3: 네.
1: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비싸도
3: 예.
1: 조금 그렇지만
3: 우회적으로 지금
1: 말도 안 되는 건 안 하시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새겨 들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드론 라이더 청취자가 송 원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임꺽정 원장님?
1: 저 어제 잠 못 잤어요.
3: 여보세요? 아니.

0: 인 것 같은데.
1: 아니, 걱정돼가지고.
0: 아니 근데 우리 인국정 원장님이 네. 건치시네. 야
1: 부모님이 잘 물려주셨어요.
0: 정말로. 야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송종훈 원장님 네, 등촌동의
1: 강서 메트로 측과입니다.
0: 강서 메트로 측과 네. 송종훈 원장님이고 제가 별명을 인국정 원장으로 붙여드렸고 우리 풍금 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끝곡입니다. 풍금이 부릅니다. 브라보 아줌마 해리 들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드뮤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TBS 교통정보.
8: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수서에서 북정 구간 내 수서 차량 기지 앞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이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이후로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은 양방면에서 정체입니다. 광변북로는 구리방면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어렵고 일산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안성나들목에서 안성분기점까지와 양지에서 반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언가를 옮기게 됩니다. 햇빛이 닿으면 몸을 조금 옆으로 옮기고, 낮에 잡았던 약속은 저녁으로 옮기고, 산책도 해가 진 뒤로 미뤄둡니다. 뜨거운 음식에서 차가운 음식으로, 늘 가던 길에서 조금 덜 뜨거운 길로,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자리를 바꿉니다.
2: 그렇다고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시원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더 습해지기도 하고, 해가 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도 바람 한 점 없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리저리 자리를 바꿔봐도 좀처럼 더위가 물러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1: 그래도 여름이 오면 우리는 또 나름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찬물 한 모금을 더 마시고 잠깐 숨을 고르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속도를 늦춥니다. 더위를 완전히 피하지 못하는 날에도 조금 덜 힘든 쪽으로 하루를 옮겨놓습니다.
2: 문득 피서의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김. 바다도 계곡도 휴가도 없이 그저 시원한 곳으로 더위를 옮기는 일이더라고요.
1: 그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피서는 멀리 떠나는 특별한 날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2: 잠깐 자리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오늘 할 일을 조금 미뤄두는 것까지 크기는 달라도 저마다 이미 여름을 피하는 방법 하나쯤은 갖고 있었습니다.
1: 오늘은 멀리 떠난 이야기부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낸 작은 요령까지 우리 곁에 다양한 피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3: 미미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큰 미미.
1: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잘 지내셨죠 여러분?
1: 아 너무 습해요. 그렇죠?
0: 온몸에 습기가 달라붙는 것 같아요.
1: 진짜 사우나 나온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비서!
0: 피서입니다.
1: 피서입니다.
0: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네. 피서는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 그게 피서니까요.
1: 맞습니다. 잠깐 그늘에 서 있는 것도 찬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다 피서죠.
0: 더위를 피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참 다르죠. 에어컨을 찾는 사람도 있고 선풍기 바람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자연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1: 너무 더운 날은 오늘은 아 못 이기겠다 못 참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더위에 몸을 맡겨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0: 오늘도 더위를 피할 틈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휴가지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 그리고 여러분만의 피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하루가 아무리 뜨거워도 여름밤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바람이 살짝 불어오곤 합니다. 비치볼 트리오의 그 여름밤 듣고 오겠습니다.

0: 비치볼 트리오의 그 여름밤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네요.
1: 3983님, 안녕하세요. 실망 맛집 출석합니다. 이름 정해졌어요? 이름
0: 아,
1: 먼저 바뀌었죠?
0: 실망
1: 실망
0: 맛집.
1: 맛집.
0: 네.
1: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 실망시켜드리겠습니다.
0: 예지 아빠빠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뽀송뽀송한 실망 찾아 출석합니다.
1: 아니, 이분들 정말 실망 너무 좋아하시나.
0: 아, 이쯤 되면 그냥 저희 방송은 실망을 위해 존재한다.
1: 우리 실망하자.
0: 여러분이 실망하실수록 저희는 행복해집니다.
1: 아, 기쁘다. 오일사우님, 부장님 휴지통을 비우는데 버려진 복권이 엄청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맞춰봤는데 5만 원에 당첨된 것을 찾았습니다.
0: 우와.
1: 이걸 부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제가 가져야 할까요? 아, 이거 어떡하죠?
0: 복권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버리신 건가요?
1: 아, 그러게. 왜 확인 안 하셨을까? 근데 지금 피디님이 난리 나셨어. 가져가세요.
0: 저희 피디님 가지는 쪽에 한 표. 근데 이게 어차피 네. 본인이 실수로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복권을 무더기로 버리신 거면은 그거는 휴지잖아요.
1: 그렇죠. 그분에게는 휴지지만 네. 그렇죠. 오일사원님께는 5만 원.
0: 그러니까 그냥 그 휴지를 지워간 거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점유율 뭐 횡령 이탈죄 이런 거는 적용 안 되겠죠?
1: 그러게요. 아니면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시고
0: 자수해서 2만 5천원씩 나누는 거야.
1: 그렇죠. 부장님께 그렇지. 그렇게 그치. 정당하게 나누시는 것도 방법인
0: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쵸? 약간 찝찝하잖아요.
1: 그렇죠. 그 부장님도 막 고마워하시면. 근데 부장님이 평소에 오일사원님께 얼마나 잘하셨는지가 약간 관건일 것 같아요.
0: 그렇지.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후기도 전해주세요.
1: 네. 궁금합니다.
0: 금수님께서 바뀐데 너무너무 더워서 땀에 빠진 생쥐가 됐어요.
1: 진짜 오늘 너무 덥고 습하더라고요.
0: 저 아우 땀 많이 흘리셨나봐요.
1: 땀에 빠진 생쥐.
0: 찬물 꼭 챙겨 드십시오.
1: 그러게요. 더위 먹지 마시고요. 꽃마리님,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요즘 계속 출석하시네요.
1: 맞아요. 꽃마리님 또 다른 분들께도 인사를 이렇게 다정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0: 네.
1: 7397님.
0: 네. 7397님.
1: 네.
0: 미미 시스터즈님들 안녕하세요. 축축하고 힘든 하루 지하철에서 짧은 피서 바캉스 누리고 있네요.
1: 아, 지하철 시원하지.
0: 집 가서 에어컨 쐬고 낮잠 조금 자고 저녁에는 헬스장으로 피서 가봐야겠어요. 저는 우리 집 라디오 진행하던 시로예요. 오랜만이에요.
1: 시로님.
0: 네, 예전에 저희와

0: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시군요.
1: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엄청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내시네요, 이 더위에.
0: 야, 부지런하십니다.
1: 아,
0: 역시
1: 시원한 하루.
0: 건강을 지키는, 여름 건강을 지키시는 7397님.
1: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1: 금수님께서,
0: 꽃마리님.
1: 꽃마리님께서, 익산은 비가 내린다고 알려주셨어요.
0: 꽃마리님은 익산에 계시군요.
1: 서울에도 비가 오전에는 좀 왔다가, 지금은 잠시, 그친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요즘에, 베란다 문을,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물바다가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너무 막 들이치고 이래서.
1: 맞아.
0: 그래서 베란다 슬리퍼를 말렸다, 다시 젖었다,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닫아둘 순 없고 또.
1: 그렇죠. 소연이 아빠님, 휴가인데 피서 겸 미미 시스터즈 만나러 왔어요.
0: 와, 저희가 또 피서가 되는군요.
1: 어머나.
0: 피서를 실망하러 오셨군요.
1: 더위를 피해서 마트에 갔다가 상추를 보는데요. 직원분께서, 사장님 상추 코너보다 대파 코너가 더 시원해요 하던 일이 생각나네요. 이거 너무 좋다.
0: 맞아요. 상추를 보는 게 아니라 더위를 피하고 계시군요 라는 그런 뜻이네요. 또 야채칸이 신선해요.
1: 맞아요. 네,
0: 사람도 맞아. 비슷한 습도로. 아, 진짜 이렇게
1: 피서.
0: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1: 그렇죠.
0: 이번 여름에 유난히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시원해지면 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 어제도 우리 카톡, 야, 좀 선선해지면 거기 가자.
0: 그쵸. 다 미루는 거야, 그냥.
1: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장마 지나면 보자.
0: 아, 그쵸. 지금은 장마.
1: 맞아.
0: 장마 오기 전에는 더워서 미루고, 장마가 시작되면 비와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약속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신기한 거,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저희 미미시터즈 둘은 여름 보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여름에는 안 움직이려고 해요.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고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우리 집에서 볼래? 하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그냥 시원하게 밥 먹고 수다 떨고 음악 듣고,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피서인 것 같아요.
1: 여러분, 큰 미미 집은 정말 시원합니다. 심지어 그 원격 조정되는 에어컨이라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집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0: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1: 언제 가더라도 아주 시원한 곳이에요. 저는 약간 반대인데요. 더위는 정말 못 참는 편인데 집에만 있으면 또 답답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0: 하죠.
1: 되고 자전거도 타고 시장도 가고 시원한 도서관도 이렇게 가고.
0: 근데 저는 저도 답답하다는 느낌을 잠시 느낄 때가 있기는 한데 더운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갈 수 있지?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1: 그렇다고 이제 막 땡볕 더위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원한 곳을 계속 찾아다니죠. 도서관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0: 그렇죠.
1: 마트도 한 바퀴 돌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국도 스튜디오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0: 시원하네요.
1: 잠깐 쉬었다가 또 움직이고, 그게 또 저만의 피서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 둘 다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네요.
1: 그렇죠. 한 명은 집 안에서, 한 명은 집 밖에서.
0: 피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목표는 같네요. 더위를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1: 맞습니다. 여름만 되면 다들 자기만의 생존 전략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에서 여름을 나는 분도 계실 거고,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더위를 견디는 나만의 방법 너무 궁금합니다. 얼음 가득 아이스 커피 한 잔, 냉수 샤워, 밤 산책, 아니면 암막 커튼 치고 낮잠 자기까지.
0: 좋다, 좋다.
1: 여러분만의 피서법과 여름 이야기 함께 들려주세요.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위로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더위가 시작되면 이상하게 더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누군가는 새콤하고 자극적인 걸 찾고 누군가는 담백하고 시원한 한 그릇을 찾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 입맛을 사로잡을 두 메뉴가 맛붙습니다. 바로 여름 입맛 쟁탈전.
0: 더운 날에도 입맛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들
1: 없다.
0: 오늘도 쉽지 않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여름 최애 메뉴는 무엇일까요? 여름 입맛 쟁탈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름 입맛 쟁탈전! 오늘 저의 선택은요?

0: 삼응식 회 비빔냉면.
1: 아, 매콤하다.
0: 그 저는 이상하게 더우면 더 자극적인 음식이 당겨요. 더위에 지쳐 입맛이 없다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오히려 새콤하고 매콤한 한 입이 입맛을 번쩍 깨워주는 그 느낌이 좋거든요.
1: 뭐라.
0: 그래서 여름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삼응식 회 비빔냉면입니다. 회 비빔냉면을 먹으러 가면 사실 냉면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이에요. 먼저 따끈한 육수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면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육향이 입안에 퍼지거든요. 뜨거운 육수인데도 신기하게 속이 편안해지고 이제 냉면을 먹을 준비가 됐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빨갛게 양념이 입혀진 회 비빔냉면이 등장합니다. 삼응식 냉면 특유의 가늘고 쫄깃한 전분면을 젓가락으로 크게 들어 올리면 참기름 향이 먼저 올라와요.
1: 아하.
0: 그 향을 맡는 순간부터 입맛이 살아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양념만 뻑뻑하게 비벼진 냉면이 아닙니다. 그릇 바닥에 시원한 냉육수가 살짝 자작하게 깔려 있어 양념이 면발 끝까지 촉촉하게 감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면은 탱글탱글하고 양념도 훨씬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이 먼저 입맛을 번쩍 깨우고 뒤이어 오독오독 씹히는 쫄깃한 회가 입안을 꽉 채웁니다.
1: 오독오독. 아, 이거 못 참겠다.
0: 그 다음에 냉면 위에 가지런히 올라간 차갑게 식힌 소고기 수육을 한 점 집어먹어요. 이게 또 정말 별미거든요. 새콤하고 매콤했던 입안에 담백한 고기 맛이 더해지면서 맛의 결이 한 번 또 바뀌어요.
1: 어허.
0: 그리고 보냉 주전자에 담긴 시원한 육수를 한 모금 따라 마십니다. 입안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입맛을 깨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면을 한 입, 회를 한 점, 수육도 한 점, 또 차가운 육수를 한 모금. 어느 하나 먼저 없어지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껴 먹는 것도 저만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마지막이에요.
1: 아, 또 있나요?
0: 저는 삶은 달걀 반쪽 나오잖아요.
1: 네.
0: 절대 처음에 안 먹어요. 일부러 끝까지 남겨두고 면발도 조금 남겨둡니다.
1: 네.
0: 삶은 달걀 위에 양념과 면발을 얹어 마지막 한 입을 먹는 그 순간이 저에겐 비빔냉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 아, 남겨놨다가.
0: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의 선택은 삼응식 회 비빔냉면입니다.
1: 아, 침 나와. 아,
0: 저도요.
1: 아, 그리고 약간 이게 희기 따뜻한 육수.
0: 그치, 그치.
1: 요거 중간에 또 마셔주는 게.
0: 따뜻한 육수도 있고, 살얼음 냉육수도 있고.
1: 냉육수도 있고. 아주 버라이어티한데요. 금미미님이 아주 새콤하고 매콤한 회 비빔냉면으로 여름 입맛을 깨우겠다고 했는데,
0: 네.
1: 저는 오히려 그 얘기만 들어도 땀이 지금 진짜 막 머리에서 정수리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일수록 저는 적인 맛보다는 은은한 고소함이 더 생각나는 편입니다. 여름 입맛 쟁탈전. 오늘 저의 선택은요. 들기름 막국수. 제 여름 체에는 단연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사실 처음 보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빨간 양념도 없고 화려한 고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입보다 코가 먼저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막 비비지 않아요. 젓가락으로 면부터 살살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들기름 향이 먼저 코끝을 싹 스쳐 지나가요. 갓 볶은 들깨를 곱게 빻을 때처럼 진하고 고소하면서도 풋풋한 향이 퍼지는데 그 향만 맡아도 벌써 침이 고입니다. 그 다음 면을 천천히 비벼서 한 입 먹으면 메밀 특유의 은은한 향이 뒤늦게 올라와요. 처음엔 들기름이 먼저 인사하고 씹을수록 메밀이 천천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은 먹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메밀면만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죠. 삼응식 냉면처럼 강하게 쫄깃한 게 아니라 툭툭 끊어지면서도 탄력이 살아있어서 들기름을 먹으면 면을 오래오래 씹게 됩니다. 그럴수록 들기름 향과 메밀 향이 입안에서 천천히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김가루 듬뿍 감은 면 한 입, 아삭한 무절인 한 입, 그 조합이 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중간에 시원한 동치미 육수 한 모금 마시면 입안이 다시 맑아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한 입에서는 메밀향이 더 또렷해져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마지막입니다. 저는 일부러 면을 절반 정도 남겨둡니다. 그리고 남은 면에 차가운 메밀 육수를 천천히 부어요. 방금 전까지는 고소한 들기름 막국수였는데 순식간에 시원한 막국수로 변합니다. 변신, 2단 변신. 같은 한 그릇인데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기분이죠. 처음엔 향으로 즐기고 마지막은 시원함으로 마무리. 그래서 들기름 막국수는 끝까지 질릴 틈이 없습니다. 이 한 그릇은 향까지, 먹는 순서까지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선택은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0: 들기름 막국수 좋죠.
1: 좋지.
0: 근데 뭐 오늘은 딱 봐도 너무 강력하죠. 여름에는 역시 회 비빔냉면이 제격 아니겠습니까? 새콤하고 매콤하고 쫄깃하게 입맛을 확 깨워주잖아요.
1: 맛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저는 회 비빔냉면 먹은 날은

0: 하지만 흰 티를 못 입어요. 앞치마를 해도 양념이 꼭 빈틈을 찾아서 튀잖아요. 아,
1: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맛있는 음식이죠. 이게 회 한 점, 수육 한 점, 육수 한 모금 그 재미를 어떻게 포기해요?
0: 아, 그렇죠. 그렇게 긴장하면서 저까지 먹을 바엔 차라리 들기름 막국수 먹기 튀어도 티도 안 나는 들기름 막국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되고 향부터 즐기면 되잖아요.
1: 아, 역시 오늘도 취향이 확실히 갈리는데요. 과연 오늘 여름 입맛 쟁탈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입맛을 확 깨워주는 함흥식 회 비빔냉면이냐, 은은한 들기름 향으로 끝까지 젓가락이 가는 들기름 막국수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푸른 바다를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건 뭘까요? 회 비빔냉면일까요? 들기름 막국수일까요? 노브레인의 바다사나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브레인의 바다사나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0: 난리 났어.
1: 3983님께서 미미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큰 미미 대실망이에요.
0: 대실망.
1: 냉면 속에 회보다 가자미와 명태식혜를 넣은 함흥식 비냉에 닭발로 만든 사람 가득한 육수를 살짝 둘러서 먹어야죠.
0: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 보내셨어.
1: 죄송합니다. 3983님. 제가 배움이 짧았습니다. 저의 먹배움은 언제쯤 안

0: 식감이 일품입니다. 씹을수록 입안 전체에 구수한 메밀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목 넘김이 아주 편안합니다. 평양냉면은 그릇을 들고 육수를 끝까지 들이켰을 때, 완냉했을 때 비로소 완벽한 깔끔함과 청량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그쵸.
0: 먹고 난뒤 속이 편안하고 입안이 개운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함흥냉면이라니 실망입니다.
1: 소연이 아빠님, 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함흥냉면은 실망을 하셨어요. 근데 메밀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끝에 얘기하신 게 들기름 막국수가 아니라 평양냉면이잖아요.
0: 평양냉면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암한 표도 던지지 않으신 거죠?
0: 그렇죠.
1: 무효표로
0: 무효표를
1: 생각하시면 될것
0: 왜
1: 같습니다.
0: 평냉이 아니냐. 또 이게 컴플레인이
1: 아, 또
0: 들어왔습니다.
1: 있어요.
0: 교수님, 평양냉면이 없다니 실망입니다. 마트에서 평양냉면 사서 들어가는 중이에요. 아, 평양냉면 저희가.
1: 저희가 오늘 41번째 방송인데요.
0: 그쵸.
1: 평양냉면을 한번 했었어요.
0: 그쵸.
1: 근데 이게 또 겹치지 않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뭐 여름 되면 약간 자극적인 게 당길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0: 약간 지금 변명하고 있다.
1: 술을 돋는데 오늘 안 막히네.
0: 역시 평냉.
1: 아.
0: 아, 아껴뒀다가 올 여름에 했었어야 됐다. 그쵸.
1: 그러니까요. 아, 성급했어요.
0: 예지아빠빠님, 일단 자금이 미스. 어우,
1: 오.
0: 감사합니다. 들기름 막국수 만든 사람, 노벨 음악상과, 노벨
1: 음악상 아니고.
0: 음식상과 미슐랭 별 5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볶지 않고 짜낸 생 들기름으로
1: 아,
0: 만들면
1: 그쵸.
0: 실망은 없습니다.
1: 저온 압착, 이런 거 많이
0: 아하.
1: 먹더라고요.
0: 아, 생
1: 아,
0: 들기름으로.
1: 예지아빠빠님이, 뭐, 저한테 실망하시고 자금이미 승으로 그냥 결론을
0: 역시,
1: 내주셨는데, 아, 제가 다시
0: 마잘알이십니다.
1: 연패장인으로 돌아왔는데, 아, 큰일이네. 아, 자존심
0: 들기름
1: 상하는데요.
0: 막국수.
1: 아, 8320님께서 회의하다 와서 이제야 듣습니다. 전 장미님의 들기름 막국수에 한표 행사합니다.
0: 그렇지!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들기름 막국수.
1: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전 퇴근하겠습니다.
0: 오이사우님,
1: 실망이에요.
0: 긴말 필요 없이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어딘지는 알려주기 싫어요.
1: 오, 사진이
0: 지금도 손님이 엄청납니다.
1: 어마어마해요.
0: 야, 근데 이분은 지금, 회 비빔냉면인가요?
1: 회 비빔냉면이랑
0: 아, 저거는 저기다.
1: 막국수인 것 같기도
0: 막국수인
1: 하고,
0: 것
1: 그리고
0: 같기도
1: 약간
0: 하고, 물고기?
1: 불고기?
0: 그러게요.
1: 오, 너무 맛있어.
0: 산같이 쌓인,
1: 수육까지.
0: 와, 불고기와.
1: 한 최소 4인 이상 식탁이신 것 같습니다.
0: 이게, 와,
1: 그리고
0: 근데.
1: 지금 문제는 옆에 쌓여있는 술병이에요.
0: 술병이 정말 그 브랜드가 너무 잘 보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 야, 낮술 중이신 것 같은데요.
0: 와, 행복하시겠다.
1: 부럽습니다.
0: 진짜
1: 저희한테 살짝
0: 부럽다.
1: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맛있어
0: 아,
1: 보이네요.
0: 진짜. 저 회가 점점 정말 두툼해 보입니다.
1: 아, 그러게요.
0: 빨리, 피디님, 빨리 사진 지워주세요.
1: 안 되겠다.
0: 너무 지금 배가 너무 소리 날것 같아요.
1: 소연이 아빠님께서 들기름 막국수의 고소함도 울고 갈 녹진함의 끝판왕 전복 내장 들기름 파스타가 아니라니 실망입니다.
0: 아, 들기름, 전복 내장 들기름 파스타. 너무 강력한데요?
1: 아,
0: 와.
1: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네. 전복 내장 들기름 파스타.
0: 와, 진짜 맛있겠다.
1: 맛있겠다.
0: 오, 소리 아빠.
1: 소소하게.
0: 그러게. 7397님, 들기름
1: 야,
0: 막국수요.
1: 오늘 완전 좋네. 이런 날도 잘 없는데.
0: 어제 매운 비빔국수 먹고 위장 빵꾸 난 기분으로 쓰리인석 부여잡고 살아서 지금은 슴슴한 게 좋아요. 크크. 아, 하필 어제 또 매운 비빔국수를
1: 아, 왜
0: 드셨구나.
1: 그러셨어요,
0: 그럼 오늘은
1: 제삼촌이.
0: 들기름 막국수 드셔야죠, 오늘은. 딱이다, 오늘은 그냥 뭐볼 것도 없네, 오늘은.
1: 3984님께서 제 최애 여름 음식 동치미 막국수입니다. 두 분, 실망이에요. 동치미 막국수가 없다니. 역시 실망 맛집 인정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동치미 막국수 진짜 맛있게
0: 맛있겠다.
1: 생겼다. 김가루가
0: 근데
1: 가득하고.
0: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실물보다 더 크잖아요.
1: 그쵸.
0: 크니까 더 맛있어 보여. 진짜
1: 그쵸,
0: 미쳐버릴
1: 그쵸.
0: 것 같아요. 와.
1: 오늘도 실망 맛집인데요.
0: 저기서 그냥 진짜 목욕하고 싶네요. 저 국물에다가. 너무 시원해 보이고 맛있어
1: 들어가요.
0: 보이니까.
1: 목욕탕으로, 아니, 목욕, 들기름 막국수, 아니다. 막,
0: 동치미
1: 뭐냐?
0: 막국수.
1: 동치미 막국수 속으로 들어가세요.
0: 아, 너무 맛있겠다.
1: 소연이 아빠님께서
0: 네.
1: 들기름 막국수가 약간 느끼하게 느껴질 때, 새콤, 달콤, 살얼음, 삼박자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메뉴 초계국수.
0: 초계국수.
1: 저라면 고소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더위 사냥꾼, 초계국수 먹어요. 오늘도 실망합니다. 은근 어른 입맛 큰 미미가 함흥냉면이 실망입니다. 아니, 소연이 아빠님,
0: 믿었던 큰 미미가 함흥냉면이라 실망이다.
1: 그것은 편견입니다. 소연이 아빠님, 그리고 편식하시면 안 돼요. 키안 큽니다.
0: 근데요. 저희 아빠님 키 더 크고 싶으면 자, 회 비빔냉면으로 오셔야 됩니다.
1: 다양하게 드셔.

0: 됩니다. 골고루.
1: 아, 웃겨. 5145님, 물 막국수, 비빔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아, 아까 엄청난 사진 보내주셨던 5145님께서 메뉴 설명을 해주셨어요. 들기름
0: 아,
1: 막국수셨군요.
0: 너무 맛있겠다.
1: 어, 비빔 막국수. 진짜 많이 드세요, 오늘. 진짜. 시원하겠다.
0: 김갑규님께서 회냉면 너무 좋아해요. 드디어 한표 나왔어. 망땡 비빔국수에 병어회 넣어 먹기.
1: 망땡
0: 우와.
1: 비빔국수도 유명한 그 비빔국수집이죠.
0: 아, 참 그, 사실 럭셔리한
1: 그쵸.
0: 메뉴네요. 일단 두 가지를
1: 병어회를.
0: 시켜야 되잖아요. 병어회.
1: 그렇죠. 병어회를 또 넣어 먹는군요. 그거 무슨 이분은 그럼 회냉면이실까요?
0: 회냉면 한 표겠죠.
1: 그래요. 가지세요.
0: 감사해요.
1: 네.
0: 아,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오늘 힘이 안 나는데 자금의 힘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1: 화이팅! 오늘도 아주 간단합니다. 입맛을 번쩍 깨워주는 함흥식 회 비빔냉면도 친구야 힘내. 은은한 고소함으로 오래
0: 힘이 안 나.
1: 함께하는 들기름 막국수도 여름엔 둘다 포기할 수
0: 나
1: 없습니다.
0: 온열로면 들기름 막국수 난안 먹을
1: 안
0: 거야.
1: 먹어.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맛있냐가 아니라 오늘 내 입맛이 먼저 끌리는 여름 한 그릇이 무엇인가? 여름 입맛 쟁탈전 오늘의 승자는 여러분의 입맛입니다.
0: 오늘의 승자는 비능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1: 너무 배고파.
0: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1: 어차피 잘 먹을 거야.

0: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주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 동동동동.
1: 오늘은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냉방시설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름을 견디는 가장 반가운 피서였습니다. 그 여름의 설렘을 담아 한국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여름 시즌송이 된 노래,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0: 1970년 6월 발표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가요, 가요.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큰 사랑을 받으며 이후 한국 여름 시즌송의 기준이 된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여름이면 해수욕장과 축제, 피서지에서 빠지지 않고 들리는 노래죠.
1: 그 전에도 여름을 노래한 곡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다를 바라보며 추억이나 사랑을 이야기한 노래가 많았죠. 그런데 이 해변으로 가요는 달랐습니다. 제목부터 해변에서가 아니라 해변으로 가요. 바라보는 여름이 아니라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설렘을 노래했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 앞으로 힘껏 밀고 나가는 밴드 연주, 그리고 여럿이 함께 부르는 시원한 코러스가 더해지면서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로 달려가고 싶게 만들었죠.
0: 키보이스는 당시 한국 그룹 사운드를 대표하던 팀이었습니다. 보컬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기타와 드럼을 비롯한 밴드 연주, 그리고 멤버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와 코러스가 음악의 중요한 매력이었는데요. 해변으로 가요에서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혼자 조용히 감상하는 노래라기보다 여럿이 함께 가자! 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여름 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기분을 만들어주거든요.
1: 재미있는 점은 이 노래 한 곡만 바다를 향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변으로 가요가 실린 앨범에는 바닷가의 추억, 뱃노래, 정든 배처럼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가 여러 곡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여름을 통째로 담아낸 여름 콘셉트 앨범에 가까웠던 셈이죠.
0: 여름 밴드네요.
1: 그렇죠.
0: 밝고 산뜻한 멜로디와 빠른 리듬,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코러스까지 당시 젊은 세대가 원하던 여름의 에너지가 한 곡 안에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전까지 대중음악에서의 바다가 바라보며 추억하는 공간에 가까웠다면 이 노래는 바다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가 여름을 한껏 즐기는 공간이 됐습니다. 여름을 바라보는 노래에서 여름을 향해 움직이는 노래로 바뀐 거죠.
1: 이후 송골매, DJ DOC, 노브레인 등 서로 다른 세대의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자기 방식으로 계속 이어부른 여름 노래가 된 겁니다. 노래 제목은 물론이고 드라마와 여름 콘텐츠에도 활용될 만큼 해변으로 가요는 이제 한 곡의 히트곡을 넘어 우리에게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0: 계절을 노래한 곡은 많지만요. 그 계절 자체를 대표하는

0: 발표하게 된 곡은 많지 않아요. 해변으로 가요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름이라는 계절을 소리로 들려주는 노래로 계절을 소리로 들려주는 노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기타와 드럼의 리듬 그리고 뒤에서 함께 받쳐주는 코러스에도 귀 기울여보세요. 더위를 피해 조금 더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는 피서의 움직임과 막 출발하는 여름의 설렘이 음악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1970년 여름으로 떠나볼까요?
1: 네.
0: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1: 가요.

0: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1: 해변으로 가요.
0: 클래식이다 정말 그쵸. 아.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소연이 아빠님께서 바지를 사면 길이를 줄이느라 항상 수선비가 추가로 들고 내요. 아내가 숏다리라고 놀리는데 정말 속상해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더 속상해요. 그런데 편식해서 키가 안 큰다고 말하는 큰 미미 실망이에요.
1: 아, 소연이 아빠님, 제가 말한 건 물리적인 키가 아니라 마음의 키를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2: 말 잘한다, 큰 미미.
1: 네, 편식하면 마음의 키가 안 크거든요. 사람은 평생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
0: 그렇죠.
1: 성장합니다.
0: 아, 그렇죠.
1: 이렇게 마음을 열고 편식하지 마시고 뭐 함흥도 뭐 평냉도 메밀도 모두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면
2: 마커스도.
1: 마음의 키가 엄청나게 자라실 거예요. 이야. 수선 안 해도 돼요.
2: 이야, 프로다 프로 프로. 아, 꿈이 DJ 프로입니다. 프로 DJ.
1: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소연이 아빠님.
0: 5145님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는 단순히 여름을 노래하는 곡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어느 여름날의 첫사랑을 불러내는 마법같은 노래죠. 바다라는 풍경에 청춘이라는 물감을 칠해 완성한 가장 낭만적인 여름의 초상화거든.
1: 와,
0: 5145님
1: 시인이신 것 같아요. 진짜
0: 너무 저희보다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잘하셨어.
1: 저는 5145님의 머릿속에 그 어느 여름날의 첫사랑, 그 가장 낭만적인 여름의 초상화.

0: 예, 어떤 그림이 떠올랐을지 너무 궁금해요.
1: 진짜 어떤 분이 떠오르셨을지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0: 사실 피서가 저희가 계속 오늘 얘기하지만 더위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곳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근데 피서하면 떠오르는 건 바다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피할 수 없다, 정말.
0: 그렇죠? 바다 아니면 계곡, 그렇죠?
1: 그렇죠. 또 그 바다, 여름 바다에서의 첫사랑. 아, 이게 또 청춘 영화의 또 설렘을 아,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0: 바다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없어도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그쵸. 첫사랑은 뜨거운 줄 모르고 진행되는 것이 첫사랑 아닐까요?
1: 그렇지. 아, 오늘 또 청춘 영화 같은 또 한 장면을 불러오셨어요, 사원님. 아,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읽어주세요.
0: 아, 소연이 아빠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몰래 잡던 그 시절의 수줍은 온기와 설렘을 그대로 품고 있네요. 가만히 눈을 감고 듣다 보면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저물고 해변에 붉은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그려지네요.
1: 와. 아니, 오늘 여러분들.
0: 아니, 오늘 다 뭐 캠프 떠나시나요?
1: 그러니까 오늘 캠핑? 여기 다서 오늘 시원하시라고 피서 테마로 잡아놨는데 네. 다들 지금 완전 로맨티스트셔.
0: 뜨거운 여름날의 첫사랑.
1: 그 설렘, 뜨거운 설렘 막.
0: 수평선 너머의 붉은 노을. 해변의 붉은 모닥불.
1: 와, 진짜 청춘이십니다, 다들.
0: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항상 청춘이시기 때문에 이 나이가 없는 미미 시스터즈와 함께 즐겁게 항상 지낼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0: 거 아니겠어요?
1: 저희 오늘 이 테마 잡으면서 이런 설렘까지 느끼게 될 줄 몰랐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대본을 열심히 준비해도 항상 진짜. 이 방송을 완성시켜 주시는 건 청취자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1: 진짜 저희 여러분 맨날 저희한테 실망한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하나, 이야기 하나 읽을 때마다 저희의 하루와 여러분의 하루가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1: 그렇죠.
0: 그 연결감이 저희에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피서라고 하면 바다나 계곡, 멀리 떠나는 여행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시원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꼭 여행지에서만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찬물로 샤워를 하고 선풍기 앞에 잠깐 서 있는 시간. 퇴근길 잠깐 불어오는 저녁바람에 걸음을 조금 늦춰보는 순간도 충분한 피서가 될 수 있잖아요.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오늘 저녁은 나만의 피서를 즐겨보기.
1: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수박 한 조각을 배움으로도 좋고 얼음이 가득 든 컵이 탈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찬물을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0: 찬물로 샤워를 한 뒤 선풍기 앞에서 아, 살겠다 한마디 해보는 것도 좋고 집에 돌아와 얼음을 띄운 물에 발을 잠깐 담근 채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1: 좋아하는 여름 노래를 틀어놓고 사진첩을 천천히 넘겨봐도 좋습니다. 창문을 연 채 잠깐 멍하니 있어도 좋고요.
0: 피서는 꼭 멀리 떠나는 여행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버틴 나에게 잠깐 쉬어갈 시간을 선물하는 일일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잠깐의 피서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나만의 피서를 즐겨보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0: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피서에 관해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잠시나마 함께 피서를 즐길 수 있어 시원하고 즐거운 한 시간이었습니다.
1: 다음 주 테마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호기심입니다.
0: 와우.
1: 호기심.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마음은 우리를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곤 합니다.
0: 아, 저 진짜 할 말 많아요.
1: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사연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벌써.
0: 기대, 기대.
1: 다음 주에 우리 작은 호기심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0: 그리고 지난 방송 궁금하신 분들, 네. 우리 자연사하자 다시 보기는 미미 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로 마무리할게요.
1: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1: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남산 2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 터널 진입해서 빠져나오기까지 정체가 되고요. 3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도 터널 출구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1호 터널 출구부터 한남을 고가차도 남단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퇴계로 서울역 방면 퇴계로 5가에서 충무로역까지 또 퇴계로

이가에서 서울역 사거리까지 밀리고 최종대로는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정체인데 계속해서 한강대로 한강대교 북단방면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도 쭉 속도로 보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 동탄 진출로 부근 갓길에서 추돌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어떤 사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영양제를 사기로 합니다. 비타민 A, B, C, D에 마그네슘, 철분, 칼슘제까지 줄 세워놓고 보니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건강해지는 것 같더래요. 부족한 걸 채웠다는 뿌듯함과 뭐라도 했다는 만족감이 피곤한 몸에 영양분이 되셨거든요. 몸이 피곤할 땐 영양분이, 잠이 부족할 땐 쪽잠이, 마음이 바쁠 땐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부족할 땐 뭔가를 채워줘야 균형이 맞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복용하는 효과 바른 건강 비타민이죠. 전문의가 함께한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우리 뇌도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뭔가 좀 뭐가 필요하구나. 비타민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든 비타민을 이제 구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감 이게 또 뇌가 알아차려가지고 말이죠. 네. 요즘에 좀 나른하고 봄이 와서 말이죠. 나른하고 또 낮 시간은 졸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졸음 싹 물리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찾아주시는 분들 네 졸음 싹 네 날려버리시라고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네 명쾌한 해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네 이 환절기 봄을 맞아서 말이죠. 이비인후과. 네. 여러분 뭐 코 건강, 목 건강. 네. 그렇습니다. 귀 건강. 네. 이비인후과 관련해서 오늘 친절한 상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의 생명 활동과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비타민 하면 그 옆에 A, B, C 이렇게 알파벳이 붙죠. 비타민의 알파벳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붙여지거나 비타민 K처럼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갖는지에 따라서 붙여졌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물질이라서 독일어나 덴마크어로 응고를 뜻하는 코가글로치온의 첫 글자인 K가 붙은 건데요.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요. 뼈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죠. 비타민 K는 낫또, 또 청국장, 치즈 같은 발효식품과 케일, 브로콜리, 그리고 이것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이나 나물로 자주 먹는 초록잎 채소. 결정적 힌트를 드릴까요? 뽀빠이. 네. 오늘은 객관식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뽀빠이가 즐겨 먹었다는 이 채소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그래도 보기를 준비했으니. 1번.

1번 자갈치, 2번 시금치, 3번 주성치, 4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5번을 여러분이 한번 지어주세요. 네. 자, 1번 자갈치, 2번 시금치, 3번 주성치, 4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죠. 오늘 또 치자로 끝나는 네.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비치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목으로 말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나 않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사실은 아주 섬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죠.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크게 흔들리는 곳. 그래서 더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분야 바로 이비인후과인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풍부한 진료 경험은 물론 관련 분야 연구와 학술 활동까지 활발히 이어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문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0: 오전에 또 외래 환자 보시고 수술까지 마치시고 이렇게 네. 또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TBS를 위해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 요즘에 뭐 이렇게 환절기다 보니까 네. 그 특히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그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그런 코 불편한 것 때문에 특히 네네. 제 전문 분야가 이비인후과에서도 코를 다루는 비과이다 아, 보니까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환자분들을 좀 많이 진료실에서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봄하면 꽃이 피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그 꽃이 피는 거하고 사람의 코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1: 우리가 흔하게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뭐 꽃가루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뭐 나무 그런 화분 같은 그런 가루들이 아. 사실 그런 나무의 종마다 다 철이 있습니다. 꼭 네. 봄이 아니라 꼭 뭐 아, 여름일 수도 있고요. 그 종류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약에 검사를 받아보신다면 그 네. 예민한 계절마다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면 검사에서 알레르기가 나온다면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연관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아, 진행하실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제 주변에 이제 지인 한 분이 이렇게 꽃가루가 날 때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고통을 수반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꽃인데 또 사람한테는 이렇게 또 피해를 줄 때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방금 아, 저는 코 전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밝히셨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을 좀 많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이제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비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많이 축농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비동염 같은 아. 질환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코골이나 수면무음 뭐 그런 것도 많이 오시고 후각에 관련돼서 뭐 불편한 게 있으신 분들 뭐 정말 조금 드물긴 하지만 뭐 이제 코나 부비동 쪽에 이제 암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뭐 그런 걸로도 많이 진료를 보러 오십니다.
0: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 그다음에 비염 말씀하시는 부비동염 이게 소위 말하는 축농증이죠.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증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항상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냐 그 증상을 여쭤보는 편인데 네. 환자분들이 대부분 비염 때문에 왔어요. 축농증 증상으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증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염이나 축농증 다 코 막히고 뭐 재채기 콧물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오히려 좀 일부러 증상으로 좀 여쭤보는 편이기도 한데요. 네. 감기랑 비염, 부비동염, 축농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증상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자세히 보면 어쨌든 증상으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감기는 보통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기 열이 나고 뭐 목이 아프던 코가 불편하던 그런 식으로 전신 증상 열 네. 몸살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흔히 감기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보통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한 일주일 전으로 증상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비염의 경우에는 물론 원인이 알레르기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코막힘 뭐 콧물뿐만 아니라 예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면 뭐 재채기나 네. 가려움, 뭐 얼굴이나 아. 눈 주변, 코 주변 이런 가려움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 뭐 환절기에 증상이 심해진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꽃가루가 날리는 시즌에 이제 좀 더 심해진다면 그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비동염 축농증의 경우에는 뭐 코막힘, 콧물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부비동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얼굴 안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여러 벌집 모양의 크고 작은 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던가 네네. 이제 거기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끈적끈적한 콧물들이 나오면서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생긴다던가 네. 그리고 콧물이 그냥 맑게 주룩주룩 흐르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고 누런 콧물이 흐른다던가 막 그런 증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단순히 증상만 하면 이제 겹치는 시기가 있고 네. 또 감기가 뭐 부비동염으로 이어지거나 뭐 비염에서 부비동염이 그러니까 조금 그 좀 혼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든 조금 오래되고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진료를 먼저 보시고 네네. 뭐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검사를 해서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네네. 그냥 뭐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게 비염이라는 게 체질적으로 이제 비염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중간에 이렇게 비염이 생겨서 고생하신 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비염도 좀 궁금하던데요.
1: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염은 보통 알레르기 비염을 얘기를 하시는 네. 건데요. 부모님이 비염이 알레르기성 체질이 있다면 자녀도 알레르기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0: 아, 이것도 약간 네. 뭐 가족력
1: 뭐 유전 뭐 환경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0: 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거는 확률일 뿐이고 이제 거기에 더하기 환경적인 요인이 그 더해지는 거라서 네. 어릴 때는 태어날 때는 알레르기가 없고 그래서 피검사 기준으로 본다면 네.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뭐 알레르기의 어떤 특정 항원 같은 것 뭐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든 뭐든 거기에 감작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증상이 점점 생기거나 어쨌든 커가면서 서서히 생기는 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체질 뭐 유전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사실 확률적인 면에서는 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레르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할 그렇군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그 성장하면서 그런 비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어느 정도 이게 호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비염은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병원에 오시면 대학병원 저는 있으니까 네. 대학병원에 오시면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비염은 증상을 조절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1: 조절이지.
0: 하시는 게
1: 네, 이게 사실은 완치는 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0: 완치라는 것은 뭐 혹이 있는 걸 수술해서 떼어내는 것처럼 정말 더 이상의 치료가 없는 걸 이제 완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네네. 비염은 알레르기는 어쨌든 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알레르기건 뭐 어떤 것이건 간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네. 그때 불편하지 않게 미리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약을 먹거나 해서 증상을 조절하시는 게 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다만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해서 특정 학원 특히 뭐 진먼지 진드기의 학원 뭐 어쨌든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해서 설화 면역 치료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 면역 치료를 시행을 하신다면 조금 내 체질 자체를 면역 체계 자체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래 약을 더 자주 먹었던 걸 조금 덜 줄일 수 있고 뭐 약을 조금 덜 드셨던 분은 약 없이도 증상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개념으로는 조금 치료를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1: 완치는 뭐 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증상을 완화시키고 네네. 더디게 하고 이런 데는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봄이 오는 걸 상당히 꺼려하시고 그러시죠. 네네네. 그럴 때 우리 문 교수님을 좀 찾아봐야
0: 되겠네요. 언제든지 오시면 네.
1: 자, 오늘 진료 과목은 이비인후과입니다. 부비동염, 알레르기 비염, 후각장애, 그리고 코성형,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문지영 교수님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 네. 교수님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유난히 그 뭐 지금도 비염 말씀해 주셨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 차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0: 이제 비염을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네. 비염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냐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냐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이냐 이렇게 네.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염 자체는 코막힘, 콧물 뭐 이런 코 관련 불편한 것들이 코에 염증이 생겨서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거는 그 알레르기가 될 만한 어떤 원인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 네네. 뭐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코막힘, 콧물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재채기나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뭐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뭐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곳에 간다던가 지저분한 뭐 털이 뭐 먼지가 많은 곳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콧물이 난다던가 찬바람을 쐴 때 뭐 그런 콧물이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네. 콧물이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알레르기가 아닌 경우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비염에 대해서도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해 드릴 텐데 이제 목 관련해서 또 질문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이제 목 관련해서도 환자분들 많이 오시죠? 주로 어떤, 목은 어떤 경우로 많이 찾아오십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처 개인 병원에서는 사실 귀, 코, 목을 다 같이 보시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원래는
1: 전문으로,
0: 그죠? 전문으로 분야를 그렇죠. 나눠보는데 하지만 코 진료를 보러 오셔서 오신 김에 뭐 귀가 뭐 좀 봐달라고 하신다거나 목 봐달라고 하신다거나 이제 하여튼 간단한 것들은 저도 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 이제 비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그렇지 않더라도 되게 목 이물감이 있다거나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자꾸 이물감이 나아지지 않고 가래가 낀 것 같고 뱉어도 뱉어도 불편하다 뭐 이런 식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그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목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0: 아,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코랑 목은 촉촉하면 별로 불편감이 없고 병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은 특히
1: 건조하면 문제가 되나요?
0: 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1: 아, 물을
0: 자주.
1: 아.
0: 네. 뭐 직업적으로 말씀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목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가 실제로 없더라도 이물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또 헛기침을 자주 하면 그런 것들이 더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1: 우리가 왜 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네네. 성대에 무리가 가는 거
0: 맞습니다.
1: 아닙니까?
0: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헛기침 하고 싶을 때마다 무조건 물 한 모금을 드시고 말씀 줄이시고 뭐 커피도 줄이시고 이런
1: 커피는
0: 식으로.
1: 어떻습니까?
0: 커피는 사실 저도 사실 물을 원래는 잘 안 먹는데 네. 커피가 이제 물 대신 많이 네, 드시나요 많이, 요즘은? 네, 근데 그렇죠. 어쨌든 카페인 자체는 탈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저도 이제 물을 마시긴 하는데 그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나오셔서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수 물이냐 아니면 뭐 커피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국 뭐 이런 거 포함해서인지 여쭤봤더니 그냥 생수 2리터 네. 그 정도는 드셔야 되는 겁니까?
0: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네, 저는 네. 2리터를 못 먹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네, 말씀 네. 못 드립니다.
1: 아, 2리터는 너무 많은 양인 네. 것 같고요.
0: 그냥 튼튼히 먹는 것 자체가
1: 그러게요.
0: 훨씬
1: 네,
0: 도움이 그렇게 되고요.
1: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먹 그러면은 그 달걀 노른자 그걸 드시면 목이 좋아진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뭐 관계가 있을까요?
0: 직업적으로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분 공급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물이 가장 효과적이다. 네. 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국가 전문의 문지원 교수님과 함께 떠도는 이비인후과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아, 교수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일단은 OX로 답을 해주시고요. 대답이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비동염, 축농증은 감기를 오래 앓으면 생길 수 있다. 맞으면 O, 틀면 X.
0: 5입니다.
1: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낮 동안 졸림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것도 5입니다.
1: 네, 5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의 상당 부분은 냄새와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5입니다.
1: 5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알레르기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건 아닙니다. X입니다.
1: X. 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알레르기 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거는 세모하겠습니다.
1: 아, 세모. 네. 자, 자, 마지막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1: 네. 알레르기 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게 좋다. 세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없을 때도 틈틈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0: 불편한 것이 전혀 없는데 틈틈이 드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네. 예를 들어 꽃가루 알레르기나 그런 계절성이 분명히 있는 경우 내가 이제 봄철에는 분명히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네. 확신이 되는 분들은 조금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꽃가루 그렇군요. 철이 시작되기 전 그런 항원에 노출되기 전에 조금 미리 드시는 게 그게 좀 증상을 조금 더 조절하기 용이하고 네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세모로 드렸습니다.
1: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약을 드시면서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0: 약을 드시면서라도 이제 키우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약도 약인데 네. 어쨌든 원인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나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원인을 피하는 것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진료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생활 환경을 조금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막 구둥켜 안고 잔다든지 그러니까 침실이라도 조금 분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든 고양이든 좀 목욕도 조금 자주 시키고 청소도 자주 하시고
1: 네네.
0: 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잘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증상도 줄일 수 있고 약을 드시는 양도 줄이실 수 있고요.
1: 네.
0: 결국 이제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 살아가는 거니까 같이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려면 그런 식으로 생활수칙을 좀 같이 지켜주시면 더 수월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진먼지 진드기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알레르기 원인일 텐데 이게 진먼지 진드기 줄이기 위해서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려면 일단은 그 진먼지는 기본적으로 침구라던가 그런 천으로 된 것들에 네.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 방지 뭐 이불 커버나 뭐 그런 것들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쓰고 있는 그런 침구를 뜨거운 물, 고온의 물로 빨아서 햇볕에 바짝 말려서 네.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습도를 조금 건조하게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천으로 된 소파나 카페트, 뭐 인형 같은 것들을 네. 되도록 치우시는 게 좋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조금 더 그런 필터 있는 것들로 네. 사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부비동염은 감기를 오래 앓으면 생길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네. 감기 중에서도 이제 코감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겠죠?
0: 네. 특히 네. 코감기 같은 것들이 결국 부비동염은 이제 얼굴 안에 있는 이런 굴들이 원래는 콧물 안으로 코 안으로 이제 다 흘러나오는 길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원인에서든 그게 막히면 제대로 환기가 안 되고 네네.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알레르기 비염도 될 수가 있겠고 감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고 뭐 물혹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코감기 같은 것들이 특히 걸려서 압력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부비동염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조금 오래되는 것 같다면 금방 뭐 지나가는 것들은 큰 상관 없겠지만 그때그때 진료를 보고 필요한 약들 처방받아 드시는 게 부비동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방치하면 안 되겠죠.
0: 네, 네.
1: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보통 이제 종합감기약을 좀 많이 복용하잖아요. 이때 그냥 따로 코감기약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종합감기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셔도 될지? 이런 질문들도 있네요.
0: 종합감기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기약에 필요한 이런 일정 필요한 성분들을 처방 없이 그래도 네.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약국에서 이제 대부분 같이 들어있는데 뭐 급하실 때는 그런 걸로도 금방 지나간다면 상관은 없지만 저는 네. 되도록이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코안도 한번 보시고 네. 증상이랑 확인해서 필요한 약들을 위주로 좀 처방을 받아 드시기를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이 부비동염 예방하는 방법 뭐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0: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비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평소에 비염 증상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네. 그런 것들 그 굴의 환기나 배설에 좀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되겠고 네. 또 평소에는 식염수로 코 세척만 열심히 잘 하셔도 또 그런 것도 굉장히
1: 식염수로.
0: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네네네.
0: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굴이라는 표현을 계속 해 주셨는데 네. 이게 들여다보면 굴이 있나요?
0: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이제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네.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수술을 받지 않은 그냥 정상인의 경우에 이제 그냥 일직선에 있는 경로만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네네. 봤을 때는 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CT 같은 거를 찍어 보면 이제 광대 뒤 뭐 이마 그리고 이제 눈 여기 가운데 쪽 네네. 그리고 눈 뒤쪽에 해서 되게 부비동이 종류별로 많거든요.
1: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0: 네, 종류는 크게 비슷하지만 생긴 모양이나 크기 뭐 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달라서 부비동염이 의심될 때는 엑스레이나 뭐 가능하다면 CT까지도 찍어볼 수 있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보시면 굴들이 이제 벌집 모양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좀 뭔가 변형이 있고 조금 뭐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하면
0: 조금 다르게 생기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다르게 생긴 것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1: 그건 아니다.
0: 거기가 원래 이제 공기로 차 있어야 되는데 뭔가 차 있다라고 하면 부비동염이나 뭐 다른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수면무호흡증 아까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낮 동안 졸림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네. 이 수면무호흡증 관련해서도 많이들 오시죠?
0: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네. 네.
1: 이 검사는 어떻게 이게 수면무호흡증이다 알 수 있는 건가요?
0: 일단은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어서 진료를 보러 오시면 저희가 이제 코를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봅니다. 일단 예를 들어 코골이의 경우에는 뭐 수면 무호흡도 그렇지만 어쨌든 호흡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네네. 예를 들어 코 안이 겉이랑 또 별개로 굉장히 좁아져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코골이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원인이 있건 없건 간에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서 네. 이제 병원에서 와서 하루 주무시면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 코만 고는 건지 네. 코를 골면서 실제로 숨을 쉬지 못해서 산소 수치가 떨어지는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한 시간당 몇 번 정도 숨을 덜 쉬는지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수면 무호흡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1: 네네.
0: 그 원인이나 그 수치 뭐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양압기를 처방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코골이 수술을 권한 그 이런 무호흡 수술 같은 걸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단이랑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네, 이게 저 그 영화 배우 톰 크루즈.

0: 아시는
1: 가족들이
0: 분도
1: 뭐 아내분이 알려준다거나 남편분이 그렇죠. 네. 알려줘서
0: 끌고 오시는 분도 끌고 있고 오시는, 네.
1: 아, 끌고 오신 분 네. 표현이 아주 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맛의 상당 부분은 냄새와 관련이 있다. 아, 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후각이 음식 맛과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후각이 그러면 떨어지면 음식 맛도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냄새를 맡을 때는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이제 맡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공기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후각 상피 쪽으로 냄새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밥을 먹거나 할 때는 뭐 음식 자체의 향도 있겠지만 이제 목 뒤쪽으로 코로 그 비인두를 통해서 코로 올라가는 그 후각이 있습니다. 아, 네. 후비성 후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맛의 풍미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맛을 못 보는 것 같다. 음식 맛이 입맛이 없다라고 네. 오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미각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각이 떨어진 걸 이제 모르고 후각은 별로 불편함이 없으셨던 네네네. 거고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후각 저하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네. 코로나 그 증상 중에 이 후각 떨어지고 미각 떨어지는 게 많이 있었죠.
0: 네.
1: 네네. 그때 이제 아, 왜 이렇게 후각과 미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제 그때 좀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 성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0: 근데 일반적으로 후각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코 성형을 시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결국 후각이라는 거는 이제 냄새 이 공기 중에 있는 냄새 분자가 코 안에 있는 후각 상피까지 공기를 통해서 잘 올라가야 되는 건데 코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코가 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공기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
1: 네.
0: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만약에 성형을 하게 된다면 이제 겉모습이 우선 되기보다는 사실 기능적인
1: 그렇죠.
0: 면을 더 우선을 하는 거니까 기능적 네. 코 성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또박또박 잘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라고 청취자분께서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그리고 K-POP으로 만나는 클래식 공연 4월 11일 공연 티켓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역시 문자 메시지로 공연 신청 티켓 신청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입으로 이어집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문지원 교수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대본에 이런 이제

0: 있는데, 왜 이비인후과 이 교수님이 되셨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네.
1: 이제 왜 이비인후과를 했냐?
0: 이건 마치 그 면접 네, 질문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비인후과를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고
0: 네.
1: 이제 초반에는 뭐 내과나 산부인과 뭐 다른 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랬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네네. 이비인후과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0: 아.
1: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들어오고 나서 이비인후과를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게 제가
0: 네.
1: 이비인후과를 지원을 할 때는 정말 과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0: 아.
1: 들어와 보니까 훨씬
0: 정말
1: 더
0: 많은 환자분들을
1: 네,
0: 만나시면서
1: 되게 다양하고 질환이
0: 아,
1: 수술도 굉장히 많은 과이고
0: 네네.
1: 그리고 생각보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재밌고
0: 아,
1: 뭐 그런
0: 네.
1: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 정말 이 코나 뭐 목이나 귀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우리 문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 뵙고 또 이제 호전이 됐을 때 상당히 행복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제가 전공의 때는 조금 뭐 입원 과정에서 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뭐 특정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0: 네네.
1: 아니면 뭐 정말 큰 수술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0: 네.
1: 제가 전문의가 돼서 직접 진료를 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기억에 남지만 되게 증상이 확 좋아지신 분들,
0: 아.
1: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해드려서 굉장히 좋아지신 분들, 되게
0: 네네.
1: 만족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더 기억에 남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아,
1: 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아, 네. 아무튼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문 교수님의 자상한 설명, 네. 여러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도 목소리 전달력이 엄청 좋으시다고 3116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4911번님이요.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코세척 분말이 효과가 있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수돗물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소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이제 코세척은 기본적으로 생리식염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 네네.
1: 생리식염수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금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0: 네.
1: 시중에 파는 소금으로는 농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0: 아.
1: 멸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코세척 뭐 그런 도구를 파는 뭐 업체들에서 나온 멸균 소금 포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더 수월하신 게 그 어떤 선까지만 물을 넣고 정해진 용량에 정해진 팩 하나를 넣으면 이제 농도가 맞춰지니까
0: 네. 네,
1: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거고 수돗물로 코세척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1: 어쨌든 생리식염수로 하셔야 돼서 그 이제 사용법에서 나와는 있지만
0: 네.
1: 먹을 수 있는 물 생수나 뭐 정수기 물 수돗물 같은 경우는 끓였다 식힌 거를 이제 정정 선까지 담은 다음에 용량에 맞춰 소금을 타서 이제 약간 데워가지고 체온과 비슷한 농도 온도로 해서 이제 코세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어쨌든 코가 건강하기 위해서
0: 네네네.
1: 이제 세척을 하는 거니까 코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0: 네네. 생리식염수로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이제 생리식염수가 되게 큰 병에 있다 보니까 1리터씩 이렇게
0: 네네.
1: 팔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집에 쟁여놓기도 조금 어렵고
0: 보관하기도 좀
1: 그렇죠.
0: 어렵고
1: 그리고 그건 따고 나면 일단 멸균이 아닌 거니까
0: 아.
1: 이제 하루에 다 쓰시기도 좀 제한이 있거든요.
0: 아, 그걸 네. 뭐 조그맣게 좀 용량을 줄여서
1: 네.
0: 판매를 해주면 감사하겠네요.
1: 그래서 소금팩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0: 아.
1: 집에서 좀 맞추기 수월하시도록 나온
0: 그렇군요.
1: 제품들이 많습니다.
0: 네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34번님. 저희 조카가 대학 1학년, 1년생인데 코피를 자주 흘립니다. 코피가 났을 때 그 코 속을 지진다고 하나요? 그런 치료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전기 소작술이라고 이제 뭐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코피가 나고 또 이제 진료를 봤을 때 내시경 등 뭐 하여튼 피가 나는 곳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그런 기구만 있으면 이제
0: 네.
1: 전기로 지질 수 있고요.
0: 아.
1: 근데 이제 모든 코피를 그렇게 지지기는 조금 어려운 게
0: 네네.
1: 코피가 대부분은 이제 앞에서 나긴 하지만 뒤쪽에서 나는 10% 미만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혈관이 터지거나
0: 육안으로 보기
1: 네,
0: 어려운
1: 네, 보이지 않는 곳은 지질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환자분들도 코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냥 지져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0: 네네.
1: 왔을 때 보이지 않으면
0: 아.
1: 정상 점막에 그걸 지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더
0: 그런 거 그러니까 평소에는 코피 자주 흘리다가
1: 네.
0: 우리 문 교수님 앞에 가면은
1: 병원에만 오면 안 나세요.
0: 코피가 또 안
1: 네.
0: 나고
1: 흔적도
0: 그런 경우.
1: 없이. 아. 네. 뭐 이게 혈관이라도 좀 튀어나온 게 있거나 야, 여기로
0: 네네네.
1: 강하게 의심되는 데가 있으면 좀 지져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이 매끈할 때는 오히려 그냥 그대로 아문 거니까
0: 네네.
1: 더 피가 나지 않도록 뭐 만지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0: 그렇다면 코피가 날 때 빨리 동네 그 이비인후과로 가셔서 나는 곳을 빨리 추적하시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1: 네, 그래서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코피가 어디 나는지 모르는 분들, 네네.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대학병원 외래 잡고 오시면 또 오시는데도 며칠 걸리고 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멎어 있어서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처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알아놓고 피가 날 때 바로 가서 확인을 받고 지지는 네.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아, 그리고 아, 2037번님이 예, 우리 교수님을 검색하셨다고. 글로벌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 7인에 선정이 되셨다고.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아, 이제 국가에서 네. 공고가 난 과제가 있는데
0: 아, 거기에 이제 네, 선정이 네, 되셨구나.
1: 전국에서 이제 몇십 명을 뽑는 건데 네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7명이 선정이 아, 되어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네네. 된 거라.
0: 네. 아, 대단하십니다.
1: 연구 열심히 하고. 아,
0: 모를 뻔했습니다. 2037번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 교수님이. 네. 자, 그리고요. 0258번님이 최근 2년간 4월이나 5월이 되면 축농증으로 부비동염이죠. 한 달 동안 항생제를 먹어서 나았습니다. 두 달을 먹은 적도 있고요. 또 4월이 다가오는데 계속 이럴지 두렵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까요? 52세 남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1: 항생제를 먹고 좋아지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술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개인 병원에서도 상급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고 수술을 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두 달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3개월 이상이 만성 부비동염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약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먹어가면서 또 호전이 된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네네. 뭐 4월이 상당히 따뜻하고 좋은 달인데 우리 0258번님은 상당히 지금 두렵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좀 호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9610번님이 약국에서 파는 스프레이랑 처방받는 스프레이랑 차이가 큰가요? 주기적으로 병원 가기가 애매해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떤 스프레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1: 이제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스프레이 중에 이제 일부에 이제 어떤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성분은 사용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코가 굉장히 개운해집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성분을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약물 성분에 의해서 오히려 안에 코 합이갑계라는 곳이 붓고 그래서 네. 약물성 비염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아, 생길 수가 네. 있다.
1: 그래서 정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네네네.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작용이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씩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보통 없어서 네.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0: 네. 가장 좋은 게 진료 보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처방받아서 맞습니다. 약국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네. 게 가장 좋겠죠. 네. 자, 그리고 2068번님. 초등학생 아이가 아침마다 코를 훌쩍이면서 일어나요. 밤에도 코가 막히는지 입을 벌리고 자는 날이 많고요. 감기겠지 하고 넘겼는데 몇 달째 반복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입을 벌리고 잔다. 이거 좀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아닌가요?
1: 단순히 입만 벌리고 자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하실 건 없지만 네네. 코골이나 아기도 이제 무흡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진료를 한번 보시고 네네. 필요하다면 보통 어릴 때 생기는 코골이나 그런 무흡들은 편도나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목이랑 코 뒤에 이제 커져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특히 성장기 어린이 때는 이제 안면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뭐 인중이 길어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이쁘지 않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0: 치아에도
1: 있기
0: 영향이
1: 때문에
0: 있을 수 있을까요?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잠을 푹 자고 단순 구업 같은 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낮에도 자꾸 입을 벌리고 잔다 네네네. 뭐 있다던가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인다면 그래도 검사를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어른들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1: 어른들이 입 벌리고 주무신 경우는 보통은 코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0: 아, 코가 네, 코를 네. 심하게 고니까 네.
1: 코골이나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이제 코를 거죠? 거치지 않고 이제 입으로 말하자면 숨을 쉬시는 건데 네네. 그렇게 쉬시는 것도 뭐 원인 없이 그러시는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파는 뭐 구읍 테이프 같은 것들 요즘 많이 파니까 그런 네. 걸 써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원인이 코에 있거나 무읍이 발생할 만한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네. 무작정 그걸 쓰시는 건 좋진 않아서 그래도 진료 한번 보시고 별 원인 없는 걸 확인 받으시고 나면은 뭐 좀 더 네.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일단 이런 그 어떤 걱정이나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아보신 후에 네, 그렇게 진료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16번님이십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환절기에는 매일 아침 비염약을 먹는데 가끔은 콧물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방받은 감기약을 먹으면 비염약은 안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1: 재환자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개인 병원에 코감기로 가서 약을 받으시면 기본적인 비염약 성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드리는 이제 일반 비염약이랑 같이 먹으면 용량이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코감기가 생겨 뭐 어쨌든 감기약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약은 병원에서 받은 비염약은 일단은 끊으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네. 또 가능하다면 처방전을 갖고 가신다면 이제 요 성분이랑 겹치지 않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겹친다면 이제 그 병원약을 먼저 먹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먹던 비염약은 좀 중단하고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0: 네네. 자, 그리고 8502번님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 편도가 자주 붓고 열이 나는데요. 이 정도면 편도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1: 자주 붓고 열이 난다의 기준이 이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편도염이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1년에 대여섯 번 이상 고열을 동반한 그런 발열이 있다던가 편도염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편도나 편도 수술에 이제 그 적응증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네네. 한번 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편도 때문에 몸이 나빠 감기가 온다거나 이게 아니고 감기가 와서 편도가 붙는 건가요?
1: 이제 사람마다 편도가 큰 경우 어쨌든 편도염이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편도 자체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 그게 뭐 코감기랑 뭐 그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편도도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컨디션이 떨어지고 반복되면은 아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뭐 수술로 간단하게 뭐 편도 수술이 간단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인이 확실해서 수술로 편도염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면 뭐 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권유드립니다. 네네.
0: 만약 꼭 수술해야 된다면 좀 조기에 하는 게 좋을까요?
1: 저는 너무 어릴 때는 사실 권유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편도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에 수술부에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서 응급실로 오시거나 해도 처치가 가능한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조도 안 되고 애기들도 당연히 이제
0: 힘들 것 같아요.
1: 그리고 외래에서 거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애들 우니까. 네. 그래서 좀 너무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수술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뭐 유치원 만으로 한 5세 정도 되면 저는 조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참고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1: 하셨나요?
0: 편도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네네. 아,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51번이고요. 4917번님,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후비루가 있어서 항상 목으로 넘어가 불편하거든요.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조금은 괜찮은데 평생 이래야 하나요?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1: 비중격만곡증.
0: 네, 네. 비중격만곡증이라고 하는데 검색이나 주변에서 수술받으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비중격만곡증 자체 때문에 후비루가 생긴다 그런 개념으로는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네네. 후비루 자체는 원래 콧물은 코 뒤로 이제 넘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뭐 특정 상황에 의해서 끈적끈적해지거나 하면 뒤에 자꾸 고여서 불편해지는 건데 그거는 비염약이나 스프레이 사용도 방해에 도움이 되지만 코세척 같은 걸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별개로 비중격만곡증은 이제 내시경으로 코를 보면 이제 우리 콧구멍이 좌우로 두 개가 있는 네. 그걸 가르는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은 통해 있지만 앞쪽은 비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갈려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많이 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코막힘이나 다른 원인들이 뭔가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그거를 이제 교정하는 수술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0: 아, 네네. 이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가요? 아니면 조금.
1: 그래도 전신 마 전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하고 예, 수술이 자체가 위험해서는 아니고요.
0: 네네.
1: 뭐 그래도 뭐 국소 수면 마취로 하시는 곳도 많지만 저는 대학병원에서는 좀 그냥 안전하게 전신 마취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자, 6821번님 30대 여성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 콧물 계속 나서 알레르기

0: 세리기성 비염인 것 같은데요. 약을 먹을 때는 괜찮고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이럴 경우 계속 약에 의존해야 하는 건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1: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게 의존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제 내가 약을 하나를 한 번만 먹었었는데 점점 두 번을 먹게 되니까 내성이 생긴다거나 의존을 하게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필요한 약물을 늘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완치 면역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완치에 가깝게 조절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불편한 증상 없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약을 처방받아 먹는 거는 특별히 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존이라든가 조금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마쳤습니다. 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문자들도 있는데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시금치였습니다. 아, 유산균 받으실 분 9515번님, 2578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6265-8856번님, 그리고 아재피아니스트 김용진 씨 공연 선물 받으실 분 3983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금방 가죠, 교수님?
1: 금방 가네요, 정말.
0: 네. 환절기 정말 그 외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또 이렇게 저희 닥터스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주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언제든지. 지금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문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0: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에서부터 정체고요. 뒤로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도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양방면에서 밀리고 있는데 일산 방면으로는 월드컵대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최종 포천고속도로 세종방면 방면 포곡 1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정체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죽전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 있고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2km 구간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근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9: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10: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1: TBS 교통정보.
1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성수분기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월계 1교에서 녹천교까지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를 보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도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반포대교에서부터 정체고요. 김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루에서 가양대교 까지 막힙니다. 한강대교나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상주터널 나오자마자 갓길에서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도 양지터널 나와서 버스와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라 이 일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살아 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7시 50분을 기해 청계천 시점부터 황학교 구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빗길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홍주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인데요. 이후로 홍은램프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성수분기점에서 장안교까지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여전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영동대교 에서 잠실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돼 있는데요. 뒤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명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0: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1: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죠. 며칠 전 월드컵 결승 스페인의 우승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너바나 Smell Like Teen Spirit 4874번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열었습니다. 좀 뭐 며칠 지난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뒷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스페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게 봤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또 우라가 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사연 나누면서 시작해봅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고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메탈리카 원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8731번님 안녕하세요. 일하며 처음 인사드립니다. 스틸 갓더 블루스 첫 곡부터 좋은 노래 나와 좋습니다. 3일 전 보내셨나 봅니다. 저 게리모어 LP 다 가지고 있고 다 해서 2700장 소장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LP를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8428번님 순우디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부럽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의심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신이 매우 건강하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며칠 전 그 엄마 사랑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연말에. 네. 그 다음에 9845번님 안녕하세요. 혹시 테이크 댓에 Back for Good 이런 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락을 중심으로 많은 곡을 틀어드리긴 하는데 이런 좋은 팝도 종종 섞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9845님 덕분에 오랜만에 듣겠네요. 듣겠습니다. Take that back for good.

Take That Back for Good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락을 주로 선곡을 하는데 새벽 시간 이런 노래도 가끔 중간에 섞어 듣는 거 괜찮죠? 마침 4128번님이 아유 오래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홀리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신청해 주셨는데 이어서 잔잔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llies,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4128번님, 신청곡 너무 고맙습니다. 이어서 톡식, 잠시라도 그대 들으실 텐데요. 이 노래가 탑밴드 결승곡에 올라갔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나 노래로 순위 매기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탑밴드 결승곡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1274번님 신청곡이죠. 톡식입니다. 잠시라도 그대.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하나아버님 사연입니다. 언젠가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섭섭한 감정이 자주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건 나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이 섭섭한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9391아버님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좀 소홀히 여기지? 라고 느낀 일이 상대에게는 아무 의미 없고 기억에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 탓인가 이렇게 쓰셨는데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그 친구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같은 기대를 하기보다 그동안의 관계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구분이 좀 생기겠죠? 9391님도 모든 친구들에게 다 속마음 모든 고민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친구는 함께

상대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이 기대 때문에 사람들한테 불화도 많이 생겨요. 전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기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9391님,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도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 나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DJ의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00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천시 송천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0-999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라이언, When the Children Cry. 9391번님 오늘 사연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가 참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와 기대 이 사이의 혼란 때문에 좀 가끔 좀 실수도 하게 되고 감정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소한 고민 나눔에서 이제 글들을 많이들 보내주세요. 문계이전님, 끊어진 인연, 친구에 관한 짧은 생각, 어느 카피라이터의 글 한 줄,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런 한 줄이 있었군요. 갈수록 옛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시들해지는데 그래도 마음속엔 언제나 이렇게 보내시면서 멀리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노래한 Quiet Riot의 Thunderbird를 덧붙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6442번님 스누디 목소리로 어떤 고민 같은 거를 듣고 있자면 마치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이거 칭찬이신 거죠? 네. 네, 노래 듣겠습니다. 문계이저님이 신청하신 Quiet Riot, Thunderbird.

Kings of Leon, Sex on Fire. 이어서 Black Sabbath, The Mob Rules. 이 노래는 6285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블랙 사바스인데 오지 오스본 목소리가 아니어서 좀 이게 뭐지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때 블랙 사바스는 로니 제임스 디오가 활동하던 시기에 블랙 사바스입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꽃마리님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007번님, 걱정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엄마 잔소리가 너무 그리운 밤이네요. 엄마는 하늘로 여행 가셨거든요. 그래도 간간이 꿈속에서 여행 잘하고 계신다고 소식 전해주시네요. 계실 때 더 잘해주시고 자주 안아주세요. 사랑한다는 말도요. 네, 7007번님도 며칠 전 제가 엄마 사랑 얘기 나올 때 들었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로 여행 가셨다고 써주셨네. 네. 7007번님 사연 들으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존 레논의 Mother.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속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더워.
2: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0: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특히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오늘 아침과 낮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과 하천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휴게소 진입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인휴게소 이용하실 분들은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아유,
4: 너무
5: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출구부에 있었던 사고 처리

약 10분 전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지하도로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제문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제문터널까지와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정릉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반대편 성수분기점 쪽으로 마장램프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 가운데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더 가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 진출 안전지대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동산 2터널 입구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마음이 신나면 발걸음도 괜히 더 가벼워집니다. 분명 같은 길을 걷는데도 좋은 일이 있는 날은 계단 오르는 것도 덜 힘들고 묵직한 가방도 덜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반대로 걱정거리가 있는 날에는 몸도 금세 알아챕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발은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무겁고 숨쉬기조차 버거운데요.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로도가 정점을 찍는 수요일입니다. 날씨까지 덥고 습해서 늘어지기가 쉬운데요. 생각이 몸을 좌우하고 행동은 감정을 바꾼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같이 먹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할 때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 방송 들을 때가 제일 즐거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